0: 杨前期，移动你是你了了，结果跟我们做了三九给苏州家也当，嗯，徐州就是，对对，苏州家也过去，春节的顿顿了，是这种。这个三九的刚刚苏州家那当代呢，啊，他们那路站着家也那着出差不少也，他刚刚到对不许不有的。广播节目的总期，创作级考虑了几个月之内才叫了，云南广电单位，明了，总有的新生创作，加入国际行业，总是就这里就不行了他，创作级三九校园了，就有吧。 他同今年创作的入职不谈，想去玩玩，总给张三七八姐姐扩展马拉做一把事。创建的用的，三六多的家具培训级别，那么长他们提的店内，三年提个三六多的提的家具就下来全部接的，创作级，建个么就讲起不啦，平时听着，工地当一把事。面对考虑亚都当内，人员去当了，送奖级不谈，接不起，三年提个。
1: 监控级天空培训他，忙做了八百多人，车队后台去不是？广播节目的总贾新祥他，有这你老帮了，咱当他去培训，帮了不好的，咱介绍也不穷呢。你那老当他，确实错别完了，你外面别那么些教育不是？贾新祥等我的书记选拔，常家家一，那么长天呢，你的中间的女子长妹为女他，女少那么长看唐伯与陈先生。 南站的主任级，你那帮了我，咱介绍了也不用个多解，总不是？南站的，老了是老东西，都启动主机什么呢？老大了，到时候转吃西东姐姐，全程突击不是？南站的小姐呢，老东西不当，小姐呢，咱俩是大众都不呢，忙做了，偏不钱不多，又不是？大家广播节目的总了，健康没事的呢，偏姐姐开篇钱不穷，又不是？健康没有做啥叫做同情他。 考虑亚都东家的同情，群众团结的同情节级别，总用电用电自动电别重新组成级别，安全亏他，人力级三十六零三对电视，人家就是别，你们创建的这对就立足不穷，又不是？广播节目的总有级，原来有用，原来总编选拔六零级，来请俺做第二个级做那点个情侣，可以举举级别。
2: 谁去别墅也不去的，再多点别，广播节目的组织人后台车队人些送不是。这个内裤呢，那是别穿。十八铺柜土，鞋垫不裹，看不塌，娘看不接去，团外内团，他去偷钱。第六层土，那些床垫去，老吃烫三零花，娘们来去那边团黑，老不请老妹，我小来团设计了垫垫。十八铺柜土，鞋垫不裹，看不干呢，他去前黑，背趟空白用具，拿选鞋垫别绷卡，少用钱选。 老钱老妹，我小来团设计，过节我他年纪几大，老钱在这年了看瞧呢，来年过段钱的，昨年他三头前这他健康裤又松脚，配露素的，蒙西老不少少，天空给老妈配套拉链头用脚，巩固切不塌，老大儿七夕前呢，配穷老妈年少，都在月不塌，年当初老呢，给南京去苦脚切穿，年当女色丑六盘，全老妈就皮，长点儿贴到脸孔头，我也将切板来撇不着。 北京老不请去，老不请老么？岳阳跟总去，突然到几去，我想去。来空去，兄弟几大他，兄弟看去，年前规矩说起娘娘忙不，少小偷情。来空去，俺去草堂里个，新姑儿吃不当穷快。那些长根去，鞋垫板，铜钱塔，兄弟擦落了，新姑儿拿我扛来草穷些送不着。清华老不请去，我想老么？玉皇很去，他等俺那些长根儿真做不，鞋垫板趁卡头，我想去去。 俺是人头，先从他接着，每节去实习他，接头不起给你些送不着。那些长根儿去，老不请老妹，我将来团设计太具体。兄弟老妹，三套儿给我都不满塞，三年得给来空了，一个拉姆三不塌，顺手三不给他不塌。老么说三轮塌，三年偏给住脚，让得扛来头去。那些成员真做不，鞋垫被来团去给过，请求辞人去，空得起码，俺从木头，我将来团呢，鞋垫不少用他，巩固。
3: 伢头不接去，来给块儿这也不就不欠他，写点别写不学，给送来就接他。老不吃汤三年花，伢们来定十七天。许多写点别崩卡，就更好他吃够人些送不着。
4: 平均三九两张，再确实句，九张级别怕难落坑。
5: 龙口芒草，老过级别，三七点米。
0: 行了，三年多都开始修行，你来村头。
1: 나주 정결기 정진 변조로 폐계기 군의 윤두 체로 심었다. 진짜 담문에 뒤모 봐라. 나주 정결의 용기 정진 변조기 대외 퇴내기 레니의 용법 고어 동시로 제사 숨가 숨바티 퇴숨발에 자주 구사 시숨 바로 입으세요. 체진 주동타 년세 당 체진 라즈의 협주 레리 파르제 침부 추마타 진유 진기 발라타 로쇼진 지유 정진 퇴내라 내교로 때부터네 퇴내 주비 윤두 리스신이 보시오. 내려준도 니르종결기 미드 타주타 르뉴리구 람솔라더 체베 겐셔르베 로즈 뒤즈 통동나 소드브네 로코네 투제 자주 굽지 코고사 시스인베 조미망 조초로 나르베 딘자타 답데베 로 조지총이 보시오. 니르 라즈종결기 니도니 서루르 대구제리 된베 리리 제뇌 제도르 체베시 제도르티 메겨진 제도르타 소변 제도르 니네 예유지 제도르 체네 대구제리 된베 더빈 타주당 튕겨롱 가주소 망소의 십시주비 초대 뉴바라 십지 세대 대괴의 뒤비 봉가 세례당 천태소주로 군대당시 니뒤 로종지의 성의 종기 뒤가니비 롭신롭대바 月阳도 리슈투비 도대원지구소바시 로종지의 성의 종탕 편지종 공가르종 대신 나주종지의 암도종지의 롭신롭대바 순주소지 호남月阳도 리슈투비 봉대 원주로 사주인바시 내려준도 月阳堂 서류 종기 편준 제도 등섭 체내 리슈기 토블럼 자세를 당외 템공 호건의 인비 롭신 롭대마 주주적 좀 月阳도 리슈 도비 보시 니도 참도 종기는 종도 종기 체도인 내도 도서 조내 조내 미소 리슈 도비로 튕긴 자료 보시 내도인 도서 토 종신한다 天津지 카대 표적으로 크리 곱주 고니 지주 체내 내른 조준타 신조 랑세 소 최고만부 내내 자도 제주 권대면 체비 내가 총계수 장이지 로를 유비 내가 최소 유비시 내도 장년정 주된대다 올렌티 면대비 소부 지주 체내 사서 총계를 청완수 남버 대구지 총명망조 초로 응규 정부 균대 내 딱제타 총내지 내단 제시 대당 로지타 무수피 소 제브리
2: 생겨남서 팅디리 챙기 좀지 경고 난켄 대신 조알라타 아시랍라 십실 챙구 난켄 락스리라 저주 난켄 대신하 년전 슈켄 도치세게라타 대안히 팅디 편정 생규념자리 챙 년전 슈차

0: 침주 체시 개용기 퇴례 침부주 계급 타르게기 뷰리 배천한 추유 준 캡충외 낙추의 민규 대반에 김장 치도망부로 보파 충외 파라 보위 라무샥진 퇴례니 표기 계급 송교타 변조 피계를 진동 체배 순냠 퇴배 춘주식지
1: 초 지일의 강의 유튜 초시 참기에니 로교류 난추 미치 샘 지키 강의의 넘버 기와 체구
0: Sendolinge, Shamla number two Mutuje, Jigib Shuji Xi Jinping Ki Zubdun Ketinle, Gaji Danyo Le Chibe, Lang Lenta, Mima, Lugu Jegi Shibje Tibe, Trum Jenwe, Huda Duba Guma Tibe Gorki Zumi, Ojutu, Ning Ru Dinkongi, Lobjong Lobsu Trum Je, Gunche Meba Satinta, Gagi Dongu, Si Kubsi, Nianjun Shuyin.
2: Nizera, Jigib Shuji Xi Jinping Ki Zubdun Ketinani, Lobjong Lobsu Le Dunta, Pendila, Kelin Kali Nauta. Lobjong lobsu, trumje, sardin tang, jaji donga tang, yang takbe si tu neji dawa zuba tang, lagdar ki, pokbin lam su, zuba ra langja kase dun nao shi. Jaji dang yun leji be, jikib shuji Xi Jinping ki zubdun kejin ki gong dun lobjong tang, kwa nindin limba tang, cho yung ne lagdar tun ju che di, yang takbe si tu neji dawa zuba tang, laglin dar ju ti, yurin ki, lengin si du zi ne, tam zin tang, ning ru den kyong ki, lobjong lobsu, trumje, junche me ba ra sardin tang, jaji dang di, laglin tang, mi ma, Logyo-je-gi shib-che-tik-be chum-che-ngu-hur-da-du-gi-yin si-se-yub-si.
0: Talo-ni, Zhung-gu-hung-jen-dang-wu-nyen-ne Long-gu-gya-ta-ju-me-ng-a-kho-we-lo-yin-la. Long-a-chin-ju-ng-a-be-gu-cu-lo-an-yin. Da-yong-su-yang-ta-be-si-tun-le-ji-da-wa-zu-ba-ta Lag-da-ri-ki-lop-jung-lop-su-be-wa-ni Thu-yi-le-po-ba-si-ji. Yun-na-xin-u-yu-dang-gu-lop-je-ma-g-z-ring-lu-lop-lin-ki-yuan-zhan-xuan-ba-ta-gi-gin-chi-mo-wa-ba-jin-ki. Lop-jung-lop-su-xun-da-ri-gu-gya-ji-dang-yu-le-chi-be. 水切度四段列界交过吧他四段列界其他交过吧看了点呢四段列界交过吧这个三六五斤二位有三千倍杨桃别四段列界到我的五斤他巨轮突击十度千把他铺三他铁心二位电度千把我主给二手二位七六千呢龙啊千将啊别国也不足吧他恐怕电不不完了归门女丁特别接些不是 Lobjong lobsu bewa yu, gya chi dang yun le chi be mi yu ki du shi zin shu chi ru chin ba ta. Ma la digi junba ni, si tun le chi chi shu yin ba rung un zin ding sub tu yu. Mi ma ni, rang re dang ki, si gyong we ding shu chi shu re. Dang yun le chi be ngi ba tu, samlu tan cha ju ne, tok da par sum tu, ma la digi jun yu ti, si tun le chi chi shu zu zi we, gyur me rung xin ta, rang do rung xin chi ru dang di. 米马了地基准把他米马了乔王外主归西四川行前万元宠物给巨物他曾祖被部长王永明给替他谢于把他空真登密恰下主把他西屯列界就别密于你马了地基准起日不让更将老国重给内东区域给军列书记选把他军列区长选把王博义 这个书记习近平给祖丁开进去广团老将老的丁色切的 Miman diwara zimbe pege gi samlo denbo ra zuba ta. Miman gi chido pege donwa ta. Pege donwa ra miman la denba. Pege gi chumje miman gi nyamjoo cheba je ta yon che ne. Misi la chawa sangbo ta. Chawa ngwe kajoo zam jumi ti si tuan leji la shibje chebe ce si ke jindu zigo xie xie yubri. Jigib shuji Xi Jinping ki. Yunnam jin ki ne tuan shibje ta tak tira ta yon che di yun rin tak tira che gui be si tuan leji gi dawa yu kia xio we ngun se tui be ne tuan le tam zin nembo ta pin zhe jin yi ki zhi zhe che gui be nin xie nang wa zhi ne tuan shibje ta tak tira che ba ra shibje tuan da le tam zin che gui ba ta mang cho gi gui gu tuan cho su che ba ta pin zhe ngui che xir che ba si tuan leji dawa ro yu kia xio we ngun se tui be ne tuan le mu tu tok sun ta yu san jie che ne
2: 当月来七百杨桃别四天来七到位三六人多他七十几人多七九几人多节三米七八的七十东九的规定东归西浙江行情丽水创业松阳总二级书记选拔去毛先去替他写预备老将老师别人从十几出国团去接种了两千趟妥当了能中七百具体的现在的名的我最东街表这九个了规定东话他国就蓝色推过长度当内忙错了落地表去通就用完了切去 컴답지마라 제 총회 신청 전업 소리 별이 랑경조 마야 총회 기 수지 수화이 제부탕 공기 람루탄 람스 튜브 창도 동외티 슝류 제부탕 탑주 계진기 체리탄 튜베 직비 공기외 람스 튜브 창도 당내 남자 조준 소기 가제 루지를 원내 십시를 제발의 슝류 제주탕 해바진 기 제십 등조 말라 튜브 창도 당내 레제베 시튠 레제를 내미 제십 지기인 시 세유지 검다 제마라 맞죠 롭중 롭스 비링키 최고 최배 냠냠타 제답타 람루키 세시르 교대 초용의 등조타 피제랑 신키 등조 체주수 제배 개겐키 롭티 등조 말라 균투 조바탄 되고 창토다니 원유 총재 원세 퇴배 기간라 권익기 켈린 토바 지기인 시 칭화 롭친 미드윈 투이 초장 유신지 대다르 세유지 양탁배 시드윈 레지 다와 조바탄 락린 다르웨 롭중 롭선니 조크디오 신미바라 고족사 사바시인부시 세드윈레지다웨 롭스균딘에 비웨 고르키 지접수지 시진핑키 랑자락다르 튼주체바라 마주 슝류격사 내라 케베 최고 시광동 티벌링 계급림배 릉총송종구 토담주기 주장 수종핀이 대다르세유비당 광기 양탁배 세드윈레지다와 티 긴감튼공을 다중탄 친십다십체린 人类与国 폐계소기 십체레튼카낭 등교제리 경감성종탄 장도 퇴례념지체니 로리경감성체 성종협부치기인 시십시 세뒤레지다웨 롭수균디네 비치 나주 대유낭튼 나슈레지비 퇴고르시비 소종탄 념지체리 코네 사르도바웨 레치바라 양타베 세뒤레지다웨 긴줍기록진 탕부티 구지 체지유라 각제레네 토키레지비 세뒤레지키 요체탄 주장 천딩키 긴줍소르미니 체딘 소정체디 레지베 레줍레디키 링탕 뜬초 균체미바라 세부소기인 시 낭소랑교총 빠인고로 총위 전주부 균례 부장시원바 구유하이 대다르시유지 망기치도 세뒤레지 조바탕 무주레디니 종주르 초괴 야제 당유례 제부체 시진핑기 당주종기 공부탄 직접수지 시진핑기 주변 개진기 공통 롭정탄락더 등섭체디 토답합숨토 양탁배 시뒤례지 다와르디니 긴디쿠르와탄 랑긴 정축체디 롱아진 중압의 지지철시티 지독된배 퇴응수 삼미체바라 교회지기인 시세유시
0: 철투수 남신원다라 도구 망잠체바탄 착자법급수 초로난타 장부잠 양사르워 소소되미롱
2: 살게 샴라나바체 모티치 타사총계의 메조 공가를 정키 지롱 차주기 신조망초의 대기 준비의 고르기 팀종 고지토 사드위 대두기 망심 초와라치 총십 타르제기 용법 망투당 시쿠베시 세나유쇼
0: 센로링게 지로니도니 시즈앙아 르지가르 메조 콩가 종 키사드 싱조 퀴키 드칸 덴자 겐렌타 망초 보바 추규르 키믹체 니르 시초데 망초 게 드칸 규르고게 쿠부타 드칸 키 욤고 뷔체 푸빈 토담 송교제 데웨네 튼 침부 숨레 밍네 총셉 드칸 키 뷔체 토르동웨 지롱 차주 사르드 락다 제데 시추 크습 기 치드엔타 남찬 락다 네미 보파르 탑람 갸게제 초숨 시지키 레게 말라 존네 대두 부채 토르동타 남한 부파 기념제 피게 기름부 사베 토교유 디니 뇌내 기차견러 균도 중화자마인바라 망샘러 수배 망추 락랭시 티웨긴배 내출랜 참 지툰 숨댕기 총세 타르게기 남바시 스버미 시동 학점신배 남태 유토 태용은 신유 쇼바 탕게샹 초부총조로 传잠니위 김자 창매 고랄 최신유 你为罗谢人 与米普尔确准琴起错车准起了落地旁边时间月 萨多雷出别康巴宁巴铁塔 你日先擦龙穷行别普尼了大心 杂中宁贝阿萨内 蒙维中塞萨给康巴宁巴铁行内 对抗萨巴一致月不日 铁塔切切康巴电价切入清巴马塞 能米仓马落地旁边别错月月月月月 文家库尼基 人一基康巴月月月 所在村村也不没头把他抗被金满电不顶没头把抗被压被铁绝被蒙为没当我所心这清不起个月得不了不行了各体对创设对抗起不切力所动为吉隆恰绝别过粗把他大大开月 ཆ་ཅུ ཐེམ་ བེ་ ཁོང་ མེ་ཇུ ཁོང་ག་ ཙོང་ཁེ་ ཆེ་དུན་ དག་ཤི་ པུང་ཁ་ གེ་ ཙོང་ནེ་ ཙོང་ཡོང་གེ་ ཆོང་ཙོ་ཐ་ ཆོང་ལེན་ ཁ་ དུ་གུ་ དེ་ ཐུ་ཟན་ ཐུ་ ཅན་ཅེ་ ཆེ་ནེ་ ཤིང་ཐུ་གེ་ ཁང་བེ་ནེ་ ཆུ་ཐ་ གུར་གུ་ ཆེན་དུ་ ཡུ་མེ་ ཁིམ་ཙང་ཁེ་ གང་ཡེ་སོ་ མང་ཤི་ ཆེ་དིན་ ཐི་དོ་ ཤི་ཙ་ ཆེ་དེ་ ཁེ་པ་ཅིན་ཁེ་ སི་ཅུ་ སོ་ཝ་ཐ་ ནེ་མིན་ཅིན་ཁེ་ གུར་གུ་ ལག་དར་ ཆ་ཅེ་ ཤིབ་ཅིན་ ཆ་ཝེ་ ཆེན་ཤི་ དེ་ གུར་ཁོ་དོན་ ཆེ་ནེ་

0: ཁྱི ཕུར་ཅེན་ ཁིམཁི དེ་ཁ་སབ་ཏི དེ་ལང་ ཅུང་ཁོ་སོ་པ་ཤི ཁང་པ་སབ་གྱབ་ཚ་བེ་ཅི ནང་ཅེ་ཁང་གོ་ཚང་མ་ཡེབ་ཐང་ ཐབ་ཚང་ཙང་ལ ཆུ་ཅེ་སང་ཅུ་ཡེབ་ ཕོ་ཉི་ལ་རང་སོ་སོ་སམ་དུན་དར ཉེ་ཁ་རེ་རེ་ཡེབ་ མིང་ཨོ་ཅུ་དུན་ཅུ་ཐུང་ཡེབ་ ཅུན་སུ་ཁང་ཏི ཀར་ཅ་ཐུ་ལ སང་ཨོ་སུ་པང་ཅེ་དིང་ཝ་ཐང་ ཁིམཅེ་ཚང་མ་ཤིང་གི་སུ་ཤིང་ ཁང་པེ་ཐོ་གི་ཚུ་རི་ཅི་ལ ཤིབ་ཚ་གོ་ཡེབ་ཐང་ཚེ་མོ་ཚོམ་ཅེ་ནང་གི་ཆུ་ཤི་ལོག་ཅུན་ཉི་པོར་ཁ་ཁང་པ་ཡོང་ཐོ་སབ་སབ་ཐུ་ཅུ་རི་ཡེབ་ཤི ཁྱི་ལུང་ཆ་ཅོ་བེ་རིང་ཟོང་ཐེ་ཡོམ་གོ་དེན་ཇོར་ཁི་ཟོ་ཅུན་ཆེ་ཤི་རིམ་པ་ཁེ་ལག་དར་ནེ་བོ་ཆེ་བ་ཐང་ཐུ་ཟ་རེ་རེ་ཆུ་གུ་རི་ཆེ་དོ་ཨ་ལེ་པི་རི་ཁ་བདེ་ཐང་ནེ་ཤུག་ཏུ་ཨ་ལེ་པུང་ཁ་དམ་སེ་ནེ་བོ་ཆེ་ཡེབ་ཤི་དེ་གང་ཟོ་ཅུན་ཁི་ག་གཟེ་ལུ་ཅི་ཅུ་གུ་ཡི་ཤི་བྱེ་རི་ཅེ་ལིན་ཁི་གུ་རིམ་ཤི་ 토담 춘진 말아 주고 제체네 결국 강과 장매 염고 세시 련바탕 뷰체 리부 경외 긴송 체유지 대강 결국이 대강 약부 협회 망최 도구 힘바마세 신조배 바발의 구지 제비 튜레키 구슈 경시 매주 공가 종키 지롱 차주 대다도 제리 미주탕 보동 튜레 제 바바르키 탑람숨 샤동 체네 대대탕 바바라 송디키 폐제 동다 된협시 동지 개발하시는 지로 언니도 겸이 뉴스 쟁을 로로 지롱 차주 남장키 짐지 겸나 산에 되게 망초를 년유 용법 고르치 초기 초주령아 파워라 구디 제부탕 종용기 신투기 추제 포동기 지용법 고르치 니동 겸이 뉴스 적을 학산 진신 산에 되게 족준 규제 튜내를 바바르 고르치 야탕 구주 거주 경화라 구디 제부탕 산에 되게 니르종 제부나 조라 초두 바바르 고르치 솜동 솜제 뒤줄 학산 정리 남자 족준 탕 망조라 바바르 경화라 평균 규모 대비 없이 바바르기 탑람 지리니 튜균 지리 탕 송신 신조괴 뒤강키 차진 렉소당화 탕 접지 용법장 망토 성화탕 총습 조준왕 쇼비 호심장 제지를 치니 총습 타결은 무투 구슈 사바니 유시 뒤강 사바준 디지 초화를 유초디 신조 망초 나르웨 지신 푸슴초비 초화 사르베 초수 규신 유시
1: 지주기 뇌치 년간 학비 급수 강조 서법 토살 니유토 최근 谈的你, 비친키 추수 구부다다지
2: 까망의 생규루
3: 세그나무소, 샹라 도시지게네 까망의 생규 쇼이 사랑고베 지정키 제베니시 초기 지주인뇌세 뉴저 귀농부네 신도시바라시나 제도고베세 신인지 치료 추수 주부파라 지주인뇌세나 미순주 소지 제랑도 쇼로타 미 응압지 순주 소지 단저와 체유지 내부의 장외 我们也是接不到你不是这次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 ཁྱི ཁྱི Tāpāra, gīrūb xīndē ngūy tūngchirū chūksā chūlē gīwā pūyā nā. Mēdīng chī gyada shibu shibdiw la zamki, nyamzhe chaje yongzha shindib shibshu dibu ju, zhiyu shindib dunay giru namzha la shindib ngu chi ngadong gyame juru piyo bashi. Sarangobe sulay dan charenbu na shindwa chibara, nilwen dawa thangba na dunbe para, rangye ki nyansi legu yongbab gwar tongchiru, jizhi gudong dunja, jizhu kibshi sambati, tuy sombali jazhi guza nyi paru bashi. Tichu, nyansi tunza ki yongbab ki, liri yong ki yongbab ki,
4: 假设你是自己查出神经不适应结合江南左边城市的文明巴拉也是给见证人员结用江南的军准备的动机的国堂吃足我东西给见证西部堂你也是小鸟美国的车技堂其中主要女士送当月陕北的西安所的六一二三期见证冷地沙巴拉准备我也是特别忙不有不适应你六一七的他们的级别巴拉结用的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 原则里问题连续千百年个西北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菜 전도 고바라 레드연배 뜻입 전에 즉시 초로들급 사탕 나야 고와소 당면 소사 빠른 투비 토니 회공티 경감 상부이버 전주버시 예가 롱천년 전 직접주 당년 시의 지자 신인 도담사주 전구세대 세바탕 양나 맥여지 문제도가라 통제 댄세 레디토 지원제대 문제도가라 통제 동제시부터를 댄세 레디네 낭도 도담진 기록고대 댄주의 낭도 참아라 십신 구구배 럼루 라더라 내부서주 댄배 낭유버시 예시에 루제는 저 급니슈바라 흉게 중국의 제 팀이 속바 베징도 은이바탕 니도니스루로로 아주 나고야 이시에 루젠젠 조 진도 구베 제 주군에 진도 주베 제 신인 파라 리민도 니르지마타 중국 루제 팀 조베 루제바 지지 종이 남자 제와 숨주 섭제 타 총와 숨제 주주 르구이나 휴규이 마시 서구베 지자 신인 장중 팀은 보내 신도 시바라 시나 장제지 송가라 초등의 내지 신진세 서주 차제 십슈 창신군에서 왕조 인연 정하고 주바타 디토네 제용지 창가라 말하기 신진세 서주지 지도 차제 십슈 창시 지조도 팀 당분 냠주 고이 십부 순주 버시 제가 나 보소 팀디 까멍에 선주로 년준 휴차지
5: 아체 우토기 급소 땅탕 시숑키 쇼미 속결휴 체리타 튜비에 고네 늘고 기세 체크
6: 니가라니
7: 니
6: 배정 롱치 년치 예궁 배게 롱치 이

0: 어제 졸린게 토하네 퇴기 교탕음
1: 심담 후불주연의 미치 기도링
0: 퇴럽게 당시에 루규기 겐치
1: 미치 기도 서충기 등규지리 차담기 칭화디네 샘프 년투준
0: 당대 퇴기 생구초비에 리제디니 어제 졸린시비에 초규 졸린 리센시
2: Central la kamsa tiringi ngoche jolin le chen nan lo le ya nye nye le ro xi dian ji xu jie kunan sta nim do long chi min de tang nian jiao sa bie guo jolin xi gu yin
3: wo zhe la gong kamsa
2: gong kamsa
3: tan de xin tan de ma zhe long chen dun le xu bie san ge ling ge le yin de zhen bu xu yin shi ba le
2: ji le
3: ani gu bu wo zhe xu a ji le ma yin de pen zhong long chen nian chen le gong bie ge qi zhi bu
4: 雷真宗这大他们新年终祭祖你们是的意义了谢谢公干三了年明了这些不是有我最近当的资料落实龙井年终不起因此俺的人我这要昨天那里要修图吧呀搞不起来去了谢谢大姐那么来姐公干三俺的表格龙井七地表雷真年终修给边教营那么来姐来看第三的修给营
2: Thank you, Kungam-san.
5: Hansen, that the Gurim Nalolia, Majulopjon Chebezilia, Zumti Chigri, Yiku Chigri, Vagila, Tisu Samata, Kilapunan to Shuan Shinche, the Susu Lopjon Chigo, Tisu in Meshita, Nijo Sabis Gundo, Tori, Tisu Samata, and Susu, Kendesumar, Mansi Yau Chusha, some sort of Hansen, the Mashi Lunti, the Tinsanki, Nijo Sabin, when it's Chasabin, the Nimbus River. In a long time to get Chet, Pendo Jimmy, Gutin, Gunimarshal, Hansen, that the Gurim Nalolia, Majulopjon Chebezilia, Zumti Chigri, Yiku Chigri, Vagila, Tisu Samata, Kilapunan to Shuan Shinche, the Susu Lopjon Chigo, Tisu in Meshita, Nijo Sabis Gundo, Tori, Tisu Samata, and Susu, Kendesumar, Mansi
2: Nianjiao Sabian na tuindu zibo, da yang ngan zu lungchi mi ne mi di shi duwa, korang gi ying chi, duwa meng shi yao ding xia sam ya ying shi duwa. Diki na ni bolo life te du zibo, no kan jado.
4: Kanda pono liya de nam zhu lafe, di kima la ye ki di khare, kasan kisan gyur ki, son diyo tol peyo war. Di san gyur le nian mang kush tong chu, nam zhu lafe ying chi shi da yao shu gyung.
2: O yi yi, pe ge, ge ge, ying ge.
4: Ying ge, kata geri sung tuwa ne mi ge chik. Asa gyo na lo liya, mi xian liya, da diga jik gyo zhu shi du san pa, unia khang san ra risha
2: risha
4: risha chay san, an shi huwa yinji dek tsi lafa na
2: shi
4: unia, di jay khara sun yinji di ngay liya, turin lup jing gali ya, da ma ima oz rishi ya nyo yu kina lo lup chay ma ya jik, ya ma chay bai sur chay an ku ke jay bai sur chay dukwa
3: pa pyu bai
2: boli ngay na lo, boli ke kwa chin za
4: o, daga ra ra bai chi da liya duwa jik, chay hun jay li yin shu jay chay san yinji di bai da la bai sur chay sha da chay san, nian zhung zhi unia cha sha bai ni li giri khara sun, ma ku xin ya kwa di kye xin bai
2: shi
4: ra ra dukwa
2: risha,
4: risha, risha zogu di khara sun, ala nga zui
2: Ya wo xiang wo sam shu.
4: 발랭기 추제 망고지 뒤에 대뉴 엄마로와 당고 그래서 뭔가 저기 돼 저동지기 뒤로 무셔 티네 혹당 안에 비게 발랭 추제 나선 저 뒤로 깨어와 락배 나무나 깨지 오
2: 두바메
4: 남자 시라도 당고 돼야 어 태동 당고 돼야 그래서 고수 요도네 믹스다 파 저지 집에 소 체제 네 뭐 추치 부시 운데 계도 와 네네 계베 마체 안도 더 그래서 발랭 추제 아니 미나 뒤에 가서 시레네 독스야 오 좋아
5: 哦，这工资够固定的是吧？人不人，人不接通就上班，谁拿了俺们这些机器用的？俺今天人心干么？还是说你你说是主动上班？新的全家人穷死，俺最近变着了，谁来呢？总不能是谁穷我用去了？是变着了，是吧？我这就想，现在变着了，其他人来谈不？俺们这CCC机用起来了。嗯，俺这他常过去的mixer机，等着俺们这等着开嘛穷。我的开了是呢。 做的俺们这确实呢，当俺那做，他的刚才不留他做有的，没是刚才不留是你的怎么那个留在俺堂不嘞？反正就，第一那路，第一段周围起来个名单的中俺那做，票价便宜那路了，俺是呢越过来的嘞。他一年嘞，租金忙不紧，名单的也，就谈到了没都怕了呀，俺那光不说这些对不咯？他的确嘛，这，假期。 보링 바초 이내지 자지기 다 나주 롱티 이내지 니 차도기 태동 이내지 디게 싱니기 아니 자지 스몰링게기 트리아 파지 캡데 단 투브로 제나 삼삼기 굴로 딘데지기 제디 제디라 저디다 오타니데 조 소셜 칼라 총브라지 영원다 마용기 니데기 테네 데지 다지 딩메베서 지 채용기 맛이 팀행기 대담기 저나믹세기 감달람다 이제
4: 대담마죠。对，我如果你真正做起来，我来听，对，叫人来吃鸡的人就会去这几个多。我爹也是，俺那边年纪大，俺都差不多呢，对对对，女儿嘛是吧？你讲的呀，俺那可是从什么那里呀？我的，他比还是从八零初级那路呢，更高的，比，哦，看他还是从老多话一年是，年纪那多，很这是推门个上进，所以说那不的，我的讲的现在都是，是，哦了。
3: 我想你们来，嗯，研究设备里程呢，修不里，谈谈做六千了呀的。是是是。嗯，当然先变着了的，车里个的送个最，真主贴这个的，就龙真金叶啷个，我铁东的那里，他听听开始读起，里程做更加清白了。
2: 嗯，是是是。
3: 但看他到底这修那边装了，说不定新这些，快进两百，收嘛了呗。
2: 嗯嗯。
3: 第一季开发嘛多，年前呢还来过家，接单没被收拾多了。
2: 嗯嗯。
3: 共产党这些修兵呢？ 龙城一样巧了吧了，年轻一样小，他把都听个个他去看书了，年轻三不四了吧？
2: 嗯嗯。
3: 但你这肯定是那水平的嘞，看他早晚可几热的集中的些身边，可是是呢，看他来前的作业给一级准备的那名多了吧了？
2: 嗯嗯。
3: 但一个到的那马达去介绍个两个芒果的了，对了，毕竟毕竟，对那个作业比那咱芒果要的看他到底这水平呢？ 양탁배직 링초그 치든키 디직 삼류비직 가수래 저대 这个机构应该不起你那学比那两个前辈给人们穿了一样到底总这一切当一哪吒一个其他一哪吒不是这当一哪吒铁东前辈给了一些各种给那么短当一哪吒这个仓吗年长沙巴热的月本能行我们且踏巴图那就其同没龙镇应该去
5: 他们轻松的生不多了那就年长啥不是这么办就跟着我们就钱一把顶着今年我们就请面所以跟龙镇大年真日子的这么办别给这个更年学务结果呀给顶着给国不见民都生病了看到杨大伯这领教的车顿大人当个道的这从北蒙西天了呀大的能行这但我让就这里在水北各路人呢其他路线的了吧是吧得退了大顿的了生病了是吧了现在
3: 多对这水平呢这你妈我就给入去这同埋他这龙镇所当人哪吒点到了他这一个其他总这其他他那这所其他年终学那拉索不得别旁边不过吃不能行去别给这落顿哪有了吧第一个真季节了吧你那落到你说他自己龙镇的那个钱有了第一个人那里说说他这纯粹把最起
5: 作为那个做的还是说呢同没什么都没记不住吧看一说说呢他别给这年六不顶这段节偏顶这是拖啊什么啥的起是吧给这顶这是哭啊什么啥的起第一都不说给他的年长啥不的其实我谈的来那顶这几个年长啥不让其实他随便个龙镇的钱没事呢我顶这月啊写公文都生病了那是给我们再来这学名他的狂龙个学名是吧了多多的学名呢早为忘记的解决了一下
2: 是
3: 那做的个这说说那么短短满着了起

0: ཁྱི ཕྱད མ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 피게치 년초기지 천단디 곧 나부터 미창이 걸어봐라 통매 그래서서는 초 경바진에 단대 가수로 지 표송 초보 변화 아주 수익 농진도 뭐 차선에 가서 요마담도 말이 생겨라 가서 니마 당봉 아주 저주 주어를 봐라 내전 참모지 년초 장가 남바 또 되네 림시 림시 조경 내전 되면 봐라
1: 맞아
0: 되네 림시 림시 세바 토네 피게지 태제 수제 태동기
2: 这个南巴里啊最久不是也是完了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1: 레구나 비둘레 년조 사업된 제 체규 말베
0: 체규리
3: 체규라 저 럽자레지 때 차인 거르 뒤 땅 알아서 대지 발아 예타로 단단 년조 사업 슈네다 알아서 수준기 년조 슈네다 예체나 단단히 지그레스부도 그래서는 님아 땅 알아서 롱딘 제니디리 되어야 아직 도구로 망부치니 요디 단단하시 자전하시 제 답대부터 이제 매주 한때에 저에게 간절로 그래 다시 그게 틀이야 아니 직 미소소야 300개씩 때니기 잘라 저래디 디체구이디 대야 더나지니 망부 정부성부터 다 이내래 등산 연조 사업 디체야디 미창마야 다단 콘주 당하란주 단다 빠르자야기 요체리 다가나시 자자리 대서 창마 땅념기 찬념을 제유디 아니 대세 간절로 그래 믹세기 디 간절로 그래 군인님보다 사업이 대세 또 왜 그러지 뭐 연구도 되네 그냥 하나 저 차례 다가 안 하니 뭐네시나 땡주 챔베 레가도 못히니 제잖아 다가 이상부도 저디 단다 권이야 개념들라게 주소 남들라게 주소 저디 소소 아브라함 때 차비야 코베나 때스 메나 맞아 아니 디 뭐네시나 그 수업다 시켜버리마도 낭토이 교류가 말해 좋아하게
0: 하죠.
3: 땅 아주 대야 낭토이 디파 직 랑게 급업기 다 주제 디파 약부치 학삼 쇠맥 좋아 파직 자치회 생긴 topo in eta, small in eta, the jealousy tetovina, and it make you the dover some good. Chick, copoge, chakening chiluda, the
0: zogitene,
3: ranzo, lega dingone, lega di chine, and you. That co young jire stab in a sort and nang don't like shabu,
1: Rasmina.
3: Tammy Chilogi make yard in the inan, so so tany man put out in the mix egg, ya, chick. 항상 구매네 항상상 담사매네 담사유 돈도 되게 착게디 슉침 붙이고 되나라서 차례디 나니 경우에 차샤나 낭된데 쪽으로 송지 더 죄절에 간절로 그래 착게디 챔 차야면 동불에 연가 차 체체 차야기 차례든지 나주와 말씀도 말해 제나 시 대장 마도 믹스기 개발 대장 민두상부도
1: 어라 내가 년원에 셀다 루부터 갸려 신아 참 쉽지 리베 너 중아 안데 인도

0: 동시 때 맞춰 시작이 알레 니얼 긴지 좀 곱주 주고 봐. 근데 곱주 자자 좀 해비나. 아니 때 인시라 매면 나와 줘.
1: 알레 이완구니 곱주시요.
0: 곱주 주고 봐. 알레 때 와 보여도 스타지 배팅 오. 좋아.
1: 네 가서 아야스 부대면 능신 띵띵 알레 니얼.
0: 이제 보러 봐. 다 이내래 대상 밀이야 땅고 가 봐요.
1: 진짜 남산한테 되게
2: 도리 초에 곰주 겨울치.
0: 응 곰주 어디 겨울치세요. 이내 때 잘 싫어 봐. 남산 곱주도 스톤 아 따디 카레스 남산 알로게 주고 봐. 와야 다 가르스는 따고 해야 돼. 남산 가르스는 뱃 고집 난다. 남산 남도 동양이.
3: 독도
0: 보고 봐. 딘 내는 경험이 뭐 봐. 세상 아래 삼륜 알로 힘이 있는데 다 중앙이. 어 다지 선교 깊이게 지 아 수소야 선교 주도린차 입이 내지. 신다 가르스는 남도 도린차. 강가 가르스는 다 뱃 중앙 년도 통해 줘야라. 이부 타주 사샤. 다 당도 아니 당대 구유 년진네 제제로 봐. 다부도 폐기 또나 되게 친사리.
1: 좋아.
0: 안데 슈광아 주 슈갸딘 비네레 단데 데 롱징게 미네지문에 샤샤비네레 다 수수요기 치 어 비서진 다르바 어 사르드 유바 틴제지기 그래서 년동 야고든 저 유비나 안은 단데 디샤네 디고 마보도 와 소 그래서 어 자주오기 아 틴제 규비 치세기 아 차도 디부든 저도 와 틴제 나로레 바 그래서 직 야 다야 손데체 야면 단데 디 년동 그래서 바로 닝제 문제 자제 야 어 수수요기 그래서 디 낭대 유베기 자득에 비해야지
3: 嗯，对，就不要那啥子，嗯，俺当下的这，是吧？但看到底下这当年的，可能是那光不写啥，日下的嘞，是吧？咱如果年纪大年的，可能是那光不写啥，日下的嘞，是吧？咱如果年纪大年的，可能是那光不写啥，日下的嘞，是吧？咱如果年纪大年的，可能是那光不写啥，日下的嘞，是吧？咱如果年纪大年的，可能是那光不写啥，日下的嘞，是吧？咱如果年纪大年的，可能是那光不写啥，日下的嘞，是吧？咱如果年纪大年的，可能是那光不写啥，日下的嘞，是吧？咱如果年纪大年的，可能是那光不写啥，日下的嘞，是吧？咱如果年纪大年的，可能是那光不写啥，日下的嘞，是吧？咱如果年纪大年的，可能是那光不写啥，日下的嘞，是吧？咱如果年纪大年的，可能是那光不写啥，日下的嘞，是吧 다 레젠게 낭토엔다 대소 야고 여비나 다다 낭세 구역이 다다 망부지기 게르기 다 소수 년적을 내가 지니 미딘데게 다다 포커스 니 저르기라 디나로리 양원에 지는 롱지기 나버 하리 다고 낭도엔디 셰단다 망조다 타니마니 게제 셰단데 망조다 타니보 유다메 초왕의단 저와 유다메 된데 낭도엔 체제마도 신디조레 다니 통교로 망부 된데다 니니 통교로 망부 유업 된데지 다 자니 된데 지야 매업 된데 말이 다 알아지 뒤럽데 뒤인지 레바 균도 따지 게제 셰단이 내지 다 간지도네 낭도 트리 시단이 내지 디즈나네 야보 충분히나 당 니니 매업다 다니 매업 심제 요 말이 사과도 레제 망부지 창말로 니동 그 남네 러시아고로 요 말이 뭐네 지나 다들 학벌도 아래 달래가다 직파주 저와치지 슈비나 딤주테티 소리 신문의 슈비나 망조의 초원의단 저와 유배 팀룩의 시자 딤주기 도담기 시자든지 잡이당고 대소 망조의 나난스테 나와 메베 소리 월들이네 망조 제이다 자게 마신이 이내레 코나조 초원의 그날에 야강에 망부테든 저 대소야 팬방원의 뒤도 뒤도 라라 팬바라 토비야기 된제 이렇게 답람된제 열들에 나난조 롱딩키 직 믹스에 제주를 쓴 것도 이 망조다 타 예지 제비는 단다 내 전에 단위 매보다 이제 요 말에 쓴 것도 오늘 망조 라래야 발락삼 카르페 펜바 톱 삼삼기 두시지다 굴론지 케제 레가 잘레나니나 오늘의 망조기니 주디 요리 쓴 것도 다디 케제 쉬는 용기 요나메나 당 하나 저 직 소소 내가 뒤치니 인습에 직 야자대야 그 뒤주디 응해지나 저어를 쓴 것도
4: 뭐네
3: 망조로 망조로 마타니 계제 시에다 타나 레제게 낭도는 저지 슈다 타나 사과도 계제 시에다 되네 직 망조다 타니보다 망조기 녀와자디 하장기 계침벌이 쓴 것도 된제지샤
4: 당 아래 대주를 시민 당대 디 저시 개울하게 직 년조 사부제 순두 좀 봐 하람 직 년디베 조슈진베 소르치 我是想的。松果的话，嗯，他当地去也用个草原那里啊，代表各地人的，早就差点些生病了。但你看那座同样区域的，你对简单宣送喇叭都给了村民的吃下边的，嗯嗯，真正一拿着，下面呢就，确定拉萨不得去，给人不知道草原那得过了吧？嗯嗯，更是场面另一个意思了去。
2: 그냥
4: 가지도 Dine rimshin ya ca lung chung. Da ji pege gi ko zama jin le dengi yo sengbi. Zama de le ca du ka chik re. Rimshin rimshin yang du zhu luwa.
0: Nwa re.
4: Di ko cha wo kandri chi ne di chun yi di duk du meb jire ma re. Che sa chi song na zu ji lung jing gi da ji su gyung gi le zen ji so nye ji gi chan ne da ji nian jo sa ba ka chou gu go ruwa. Di ka shu re ji kung rim gi rawa zi la 나주다치 게르도 차디어로 봐라. 자다 녜체는 치수 배조로 수분 능신키 망조리야 니자. 니어르자 봐. 망조랑기 비게지 지 콘도 유여보다 지
3: 니데
4: 유여보다 니데 유여베 딘데게 치다 남든더 봐라. 조월 딘제 자람기 딘데 직된 돈에 녜체는 림신 림신 좀저 걸고 지 열성부도라.
3: 나원 단다 나나주 단다 레로 acha yang jing zhan de belo sin yi ge de jiao de le zha zhan ri de le an da ni de zu mang bu yo de ta zo de ngan zo mo ne chen de ya ngam zha de xin na de che guo zha ni mi du sheng bu dong a re chen na ta de jun ge kan zhe le gu re ni jiao sa bu sin de yin ji ge ni tun du be chuo zhe de bu be seng seng de de yin guo ke mi du ngan zo xie ya na nang de kai xie mi gan bu ri zhen bu ri de yin du de zu 생생이 제시하는 연구요 말을
4: 놓아 그죠 봐라.
3: 다디 조디 나나즈 차례 나닌츠 투급다 뒤 소수 검지다 롭종디 마즈 나제 아니 대나야디 개침부를 듣는 것도.
4: 저 마세 다다치 년조 사배 나리아 다다치 차례 민배 대동원
3: 좋아.
4: 년조 무슨 이제 망고도
3: 좋아.
4: 다이 내래 다다치 림신 망고지 그 도구 체배 규림 처리야 아야 다디 다다 대민도 디직 대처 첨부 도스니 야 냉쇼 먹고 대용 무슨
2: 말이야
4: 딘제 급을 양아 나주 다지 숨조기 직년 조사배 차례 나니지 차례 수비나 비게 직 선교 인민의 대배는 신수 말아 직 인내다 딘제 그 레전 소니 직 인민의 비게 가수로 직 콩전보 그 말아 아 다가 나신배 직 망고 직 비게 직 갑된 주제 예전에 디 처음에 있는 민도 디 동체 디 심토리 생기라. 땅 하나 저 탄데 교도 뭐 교가 레민도 생기라. 그래라. 교배 지를 근데 교를 공유매. 나가데 근데 제 채고 유매. 땅 아주 배데 년조 사배 지 처음에 지 조다 조로 봐라. 다른 배조 나 숨은 등 신기 가지는 생생 쉬부도 와. 가지는 요거 사배 소지 가지는 한번 사배 소로 다시 신문 도와. 너도 신 생생 쉬부지. 딘제 꿈을 야친지 딘년람 년조 사배 인스는 예전에 숨조기 차례나니 지문이 차샹는데 딱딱디 말했습니다.
3: 라레.
4: 그러발라.
3: 라레.
4: 세상 안 소지 레전기 나바 근데 진빈의 디 직된배는 신다. 디 콩제는 신. 디 진당은 신 되게 목돈 체제. 아니 독도시에는 당대 지금 수시진핑 소나브르 봐라. 망조기 다치 니르레 니르마 대베지 소외 고고다. 다디나 땡키 삼베 고고로 봐. 딩가랑 주 급등리야 지 공과디. 나주 견제 제체 송요 봐. 땡키 공과다다 송베 렉세데야 니 튜니 첨보르 승비라.
3: 다다리.
4: 제사 담이 지금 수지 감미도 정아 주지 라다 튕교 치고구윤나. 예체나 딘제가는 아주 섬신 망즈다. 랑리 망즈체나 땡기 나주 지과 자원의 요마르생도
3: 라레
2: 오네르샤다 게라게 콘슈밍 신체다 응아줄로 실텐리지기 다즈미 봄베 드리기 딱 안조 차조 마르벨 디 쿠난주다 폴로 라이프 기티민도가나 카르사 대도는 남베 젤리아 디가리아다 미르리라도 하바지리 유디 창모 조용 브르동안
3: 창모
2: 브르동안 니에나와리 니네레다 코난스타 디밍키다 딘제기 대동진에다 두비는 다코나스 미슝초기 다 치망고치 땅안조 다 게베톤에 쉬는 넘기외 조미 소거바 마종원에 세네레다 타니 망고치 사업신야 다는 신기 다 게가 망고치 기다 안레다 표결 딘제스야 위브자 폴루다 루다다 덴초사디스 안레 다 벽에 딘제 임자 삼사 딘제 동안 디멘기 다 응주다 교인나 로기 창문년 준비 딘제 인도 다야 딘제기 태동나 로르 응주직다 뒤 다 코난 주볼로 라이프나 로 슈니기 다 슝초기 디나 로리나 다 미망 오치 년조 사베나 로 슈베걸 다 개바스라 유베 나와 딘제도 다 메시 창매 딘제 태동 지워지들레 아지 아무네 개바도 아 삼사 동안 다 미디네레 나나 주다 년주의 제약은 남규기다 룽치인 내리 년칭기 차샤디 제베 멍시디 디가 내다 원 도르발 제발 디민케다 가산 조테스케비 디가즈 디오마르베가라 룽칭기 응아즈 슝레 강기 디 조금 나로 딘데스 고샤 왕부 윤쟁기 부준주돌 디 답고난 주 디요 말병은 주 체리기 로스부기 농티세니기다 저종강 모신기 오늘 한 승구시라 대줄 다 때문에 돈도 잡아 찍내다 보라 메시다 구규샤 맵다 다 미간게 또 스밍지시에 되 잡아 아지 다 레그체브데 튜니도 아 삼사라 줄 다 메시 디상기 다 년도다 디주 다 간다 근데 쇼마라 디 다 틀럽지 출대 얼발 다 이내레 디 당한다 주 근데 쇼마라 벨 다 메시 자와디 지구 이내레 다 남부 민자가 토니 응고 있으니 벨 당한다 주 롱첸디 배드 차브레스야 민도 땅 갤라고난주 튀규 주야키 땅안주 디조 땜부지 니베 멍시 토르다 튀규 만난주다 소소 정니기 교인 디부 토르야 땅안주 롱티 민지기 레가 딘데스 치워다 스타 튀규 정니기 다 갸갸톤의 실제 장소도관 딘제 고비네레 다야 미카지게 아 롱티 레스니디게 다 겹리아 딘제저도가 아 삼삼레치 디야 코즈 롱티리아 가조디 야 퇴배실이야. 디민키 땅은 주 권리야 쉬는 시편 전라가 쉬게 임치라가 쉬소. 담신년 토년도 쉬도 년디 인지미지 대잠기다 고메베소 시카이 선당은 주 년조기 디부 사브디 주나로 인지미지 다 년람디 고마리 쉬와드 카레스는다 권리야 베졸라 쉬는 신체 다 보크 디민키 다 히말라야사 지기라 APP 딘데스 동안
1: 히말라야 小宇宙
2: 디스가 안기라 다 근데 쇼마라 디나 얘네 대소네 동주 개동하기라. 다 디즈이네레 근데 쇼마레 찍네다 아주 젠리아 껴요 요청은 내신. 다 가세 젠제 싱마르 발. 디즈응은 내신에 야 야고 시라르도관. 당아는 원에 차샤빈의 튀규 롱티 녜베 쇼리아 다 터린 디제 주두선 바. 디제 녜아 갑율. 대외견 다 마마녜 홀리아. 디제 롭티 디제 민두글. 당아는 원에 차샤는 롭티 다에 튀즈 메듀선 바. 야 헤말라야서 디즈 규제기라 디나로로 롭티 망고시라도관. 다 스스는 규기 가야 롭티 디제 디나로 루비나. 야 찍네 근데 좀 말해 땀이 좀 제 예수께 왜 쇼실이야 니네 많이 제일 막이라 니네 예수께 왜 그림 디제 나로리야 알롭 좀 디제 차도야 좀 선전에네래 다 소소 실루를 마다야 기르와길라 안티 민키다 날 보고 유네 중원에 차샤빈 아니 네 참참 딱 바고 위대 자는 야우면 도와길라 다 많이 해도 좀 많이 야 진람 디제 규제 원길라 야 좀 디제 르쇼유 딘데나니야 찍네 롭수르니 신도라 니네야 미부 밀마뉴체 마니에데 주자마 간잠신네 미니마 쇼체 달링장 남부딘제질 동안 야 니람디데데 데빈 부직데베 쇼직데 직데베 쇼직데 딘제기
1: 但那不就是我们的人吧不是我们的人吧不是我们的人吧 아니 tuyungwe tolea, ta tanda nyanjyo sabya tuyre libra, ta ngan zungwe su chen ngan su kye ma lin rang lin chikaresan, jadu tuygo nye nye, ta ngu ne minyung sha chimruba. Ta tinte chigi pazila di na lo lea, gyurim di na, ta ngan zu lungchi mi ne ngu su chen, chale kare na yore.
4: Ta nanda kwanlea shum nang xin zui, nye ma ngan na zu, ta chigi jaju kang na lea le se, jat ju wa zam da, te tong kang gi jik na lo ne jalam ki, to ne pike jik le se, 바지 동베치어 점으로봐. 다 다른 건 전부터 뭐 야차 샤미나 진주 태제리 전기 다지 그래서 미만이리야. 단다 랑고 다금키 된제기지 대동리 전기체. 근데 그래서 바사니리야 야 진주 된자 고르키 된제기 야 녀람키 롱진기 대동리 전기. 다 디더보 차 샤미나 다지 녀조사베 랑리 인베마체 다도 보도 가르스나 대야지 그래지
3: 천나 렌즈대
4: 어디 중심에서 가서는 레전피게지 단위 차니 슈비네레 참하도 니네 레전나르 슈니에 먹고도 단위는 있는 거지 롱진게 대동대나르 지 세바 주고 균에서 차려 봐. 다 단대지 탑람 먹고로 봐라. 변에 차위 디비토리아 지 체디 샤지 근데 나니 하자 먹고도 도와
3: 빌라. 나래.
4: 제가 한가 주 디난기 다지 건조기 비게지 제디 남변 남도 개체라든지 양지 자람내 폐직 통보 뚜제 그봐라 지주 지진대 지진 다다 대마르 바지 감지니 수제 양지 조리 딘디 나서 보든 제 같이 구대 순환내 주 오스 도승비라
3: 나리라 다디 단다 나나 주 롱딩기데 단다 길라 콘로 쉬야 레젠디니 나라레 데니기 다직 조정 체제 된데스 대동기 레젠디 디 난고 디치고르 와글라 디인디 mixe to chona kardo sene na ngana ju chale ti ta to da ni da lopso ja ni zam ma yin ba mangzo da nyam bo ma ju je mangzo gi ti tu tha ga tu khari yue bi ti jik tu to ti to le ya ti khare jik pa ge se ju chi ya ki ne ba ti tu sam sam che sem na le ya ta jik mashi cham cham shoge nga bu che mi che di kale des tu ne sem na le ya te to cha be nekab deya simnala kanaa surush leedu thakbar tu tantangan zu dingshu kunchun napa nyi ngwane shubi ne ta chik mangzo rangi didu la samtana nyi tindirri kona nyi ge soso gerki dimchui te triki tantali zin nang si nyi yorila saming mal chik da sabasan chik odi nyi kona nyi ge kona nyi ge soso nubi chokzo ge mangzo soso tan nekab nekab chebe kange dante zu siro chiya thakbar tu siyo maze pake mingwe su mangzo la za chin je le ya kange kardo su tenche pezo mangbo re rwa ke la tenche chale tenche takpa
4: nangare tenche benzo la tenche kyu re tante saki ne ngan zu cawan tra she la su nye ke senpo po chu kura tenche teche le zen ki senpo nyingpo tenche she kura kub chi tabe jen lon nyi zi kong yinbi ke tete jen chung ta la le kyu nye su na kyu re rwa tete zamba kura che nga pe je che di je chi kwe da je su na sha anye kura chi je 对对, Lasso Tongi, Jim Jun in La Roha, Gianla, Shunlan, Hana Pajabi, Hogarangi, Gumma Pazu, Gamun Nanje, Gaushu Chuns, Hogaranga Yanaya, Jeda de Dirisha, Saja Yubagi, Jeda Mixi Jenchi, Dina Jibet Zachim Shuin, Jeja Guran Punas, Uncle Daji Punas, Jedi Jagurang Betinasha. That did Tony Karatungresna, and Gianlagi, Lezanaya. 손배 남든 되게 다치 망조기 그 소리 비게지 그거 꽁 두고 유보다 이자 두고 유보로
3: 말이죠
4: 근데 손 두고
3: 나와
4: 당난 신배가 주 단데 랑고 다 경글이 전디 소야 돼 닥터 슈비네 진내지 수균기 롱진기 틀음 퓨비 년조 사배 더 조고야 디 팅급 담미 소바 디 가수를 지 야려 주고를 봐 딱 랑고 비게진 뇽예다 비주진이다 하자 먹고 차야 돼도 왕 다네 김상진은 야 니숨 싱의 유분적으로 봐 다이 내래 랑고 비주집의 규림 트리야 랑고 홀라리야 지 균충배 급리야 비게지 소화도 뒤 야 카고로스도 왕 랑주 지 유데스티스 요르스 내래 양고미 실내 뒤미 뒤 잡아 삼산 랑고도 아직 따다마 되고 뒤 강에 첨부 채우고 제사 대대지 망조 국공 토라 아삼줄라 치수리 젠디 지 무엇 비게다 다제 나도 럽지스 두어리 야 펜트 야우튼스 내잖아 슈니 하자 먹고도 대년 조사보다 수균 그 롱진기 디부니 피주 된 거래 제가 맞아요다 수균 그 지 롱진기 디부 디토리아 지 수균 그 조단 능 신기 고 내전 좀 뒤에 제베 마체 년 조사변 남네 비게 다다 뜬다 뜬심 그래 또 나도 나가 디가 친사브리
3: 나와
4: 저디 친중 야직 털음 사바 컨디스 삼조 컨디스 담마다 디르샤슨디
3: 라리
4: 다니마 삼로지 룽징기디 지 냐람네 마테도 체브라 아삼삼마도기 년조 사베 디데 도시스케야 말아 다비 치데 로제 삼도 디나 존 년조 사베 랑케지도 와
3: 라리
1: 마세 리세신 단도 카로레
4: 나베나 차사네 바다면 가오
0: 제제
4: 제노 부르바 다나신 단데
2: 니제
4: 비니안 포뇨드 바
2: 제레
1: 바나면 카
2: 니에
4: 포뇨
3: 대저 초나렌지 챔버여 야고 망조 그 땡조 야고
2: 맞아 되게다 년좀다 조금 시르반 다 초시다 지네 세냐 겔라호난 지디르발 핑글라 다 나랑원에 사사데레 되게 겔라 파나면 한 파피제 다 민글레 제 망고 닝구유라 겔라호난 지 쉬어게 짐주 테제데레 닝구유 겔라 다 디산 사브스나베 다 디사미 마닝아기 머제다 껴짐들 디네레 다 나랑원에 세는 펜부시라돌 디산기 다 랑가간 두스테트즈 말랑고다니 페미디 니르시마데바 망주도관 땡이는 딱 분망 유베서 저라길라 되게 라브나즈 슈야기 다견디스 아무로 인데 여르베 아삼사르투 땅아서 글라는 규 모르케 마션 타야고르치 말바글라 안디 민기 스타니 디 사미마키 글라고난 주미디 langor ki lula dis mi par ke jena mi tong al ta me si ta ta di kunyu mene le o lo risal ta di kunyu mene le ta di thun du sama an le mi ta di ba ja sam sa shtu ge la une yao shi ra dun de zen ti ta ngan zu zo jong ri de la sho chi ne chen mi sen sen bo bo ra ba ge la ngan zu le une ngan zu une cha sha ne le ta mang cho le ta ngan sing ki ta pen tho ri a sam sa shtu ta ti mi ngan zu ta bu na lo ge la di sho ma le pa na mi ngan chi di une cha sha ne le une yao shi ra dun Daniel amjila phenya khase jige genim chila Daniel ya jenyu yus ma wo jira sung twan ta Daniel le ta kholya le chena lo shugyo dirbal ta nga ju kholya shube di chi sa de kiran ge shya de ta mi amjila dine chu phi tu yi ne re mi chi tu tu yi ne re ta kela khona ju ming phi tu sa ma a le ta kela khona ju ne gule kyo sha a le ge ti ne ya wo chung sha a sam sa ta chang me thu na lo yu kir ba ge la ti ming ki ta di kharsal palwa mengan di singro mangwa chige da khaba gyo yungwi la thangneng singge da gyoyin dikwi na lo ne da dinre kanchi shudu chamba da khali khali nga zoga anga chua jili ya zhugdwaan da mashi da pecha shana sa mima inere, sa nimi inere, sa basa inere le chendi thedong khane tenggo re mi khaa chige la da longchengi chilam di gyuze nyugo re mazhena zhwaal ke la khaa chige da naa liya khala sugu sugu di tago re da mashi kuna zu gila kuna zu thedong ji chigo re di le namba minja ga to ne ta khasa khane tungwa rwa rwa gila ta mishi nga na zu nye jo saab ta nye jo nyingba di dusi ta ka baya jis ne ya che tuya me baya su jiridu gila ta mi khaji gila ta moja tanje ju du zamba lung china ne nyingwa rwa yang khaji mi nal ta liang bian mi aale ta lula dusi dusi jikta du zamba mi ta susu goyo gu shiya ta susu mi kinja stab de tu nele tinja si nyingri rwa ta nye jo saab diri a nye jo nyingba diri a ta si yong su ta ka chaya me bichi ta gela ge kor shim nen xin che tong me zum du ji gi yin ba ji le ya dan na ba mi zha ge to ne ju zhi qi ge su qi ni ye chen din zhe zhi xia ge la
1: zhi xia zhi xia
4: dan ni mo na zu pen ju mi ma gun ju long chen le gu xie ji long chen gi le gu de wu xia diao ruan la da dan de qi su luo ka xie ji gong li ya pen ju long chen yan chen xie jie da long chen yan chen ni dan zhi dan bu ruan tui de ne song jie nian zhou sa bie ga ne pen ju long chen yan chen le gu ge bie ge le chen de ne ge chan de xu bi ne
1: 공간
4: 남조라 대학에 단다지 계진 링디기 지금 예 먹고 싶던 거 보면
1: 그래서
4: 예 전에 맞아 나가 디간이야 즉 교차샤 교변 맞세 냠요 가는 가 점지 사샤 생비도 다 저디 치스 그리스 그발 야 나가 디 샹 투미 즉 규정즈 큐토미 디저가 삼시 제고도 생비 그래 변조라
3: 나리라 당가나제 단단히 저 사베 간리야 리싱 디데 동비 나디 저디 대제디 야다 마야기 세시 샤야디 가다 망뉴르 따야디 노르 성부도 메체나 디 나나조 차레 딩고에서 나니게 체레게 미네지 모네시네 디 딩조다 대야 할레레다 항상상나야디 모네게 노르 쳔보르 성부도
0: 제단 비는데 제가
3: 제단 건들
0: 제단 문제 워리야 기랑네
1: 제단 추추든데
3: 제단 제단
4: 비싸데 시그 담만도 여러 그러나 나나즈 자만도 보 차다 핑스 내면 또 고 자만도 보 차선에 미르 봐 미이베 쇼 시그 드민나 조
3: 나리라
4: 가슴 카진이야 땅럽다 가지고 띵스 그래 사실 땅 먹어 쫑스 내래
1: 가가 돼
4: 카진을 따 버시나 다니엘람나 자람디 파차자지 때 차상지 예제 대미 쇼부충 그거 이라 쇼부충네 야미 가다 교수리
1: 교수리
3: 맞지 제자 데데디 두스리 성부도 제담다 단다 저거 레비아디 제담다 담이나 속버리 다데서 플로바 양부 거기 첨부 봐 디나교리 맛이 제담 리직리니 지가야 시제데제 레젠게 낭돌레 견체비네 다디 노주 첨부를 성부도
4: 말해지네
2: 제사 글라니엔 조사브 베베 쇼다 제담디 마르 주규 땡기 저동안 다 롱틴리아 카세가 양무신의 아데니에 사실은부터 수수
1: 그게 맞지
2: 그만 다한테 디 녀조사브 디월글라다 티아요리 다 카시게 카르월이야 바제선데 유니에 마고 디오마르 다 근데 수르 수수 셈리아 tende kita telia tichirwa gela khinde shukin thirwa
1: ta
2: ne nga zu su su ngone shene le une gela di thali ine le ta tyu na ma ma ta sa ne re khoke yang bu sha ine re ti ngone ke sem sira men tro su
3: gi la re la ta zo di ta da nam re la shub na shi nga na zu chale di nan du li ya ta ji kho le shub yin ta nga tomborajiga deyo asamsam gi pa yuk je ma pa da ne ti je na wa di yu ma re
1: sa ma ji ni de jo la su ya de dan zu tan de ga ga ne shen ou xiang bao fu sa shi
2: de yu je zu de
1: dan zu long chi mi ne ngo ne cha sha na o nga long chi le kong gi nyen jun bi yin su de nga ra su so ya ji yo ba ta ha lu de bo bi da bo bo ji da su su ne su ji su su su su su su san be na lo ne su ji ta di yin de zun bo ke si nga nian jiao sa bian na lo nga le tian de ba xi xie s le bi nu nie xie ga xie xu guo jie dan na lo wo si la ta ka le geng guo de qia zuo qi xie de le de ba tian ge si nian de xie xie ya nian guo ba ta di tu de zun bo wo si la nga long qi min de nian ma ge zai be gan nie sheng qiu nian zhe ba nga zhe xie yi si sam na ani ya su su di le de
3: ji jiu
1: nian ma sha
3: qie za jie dan kan zhe zhe ji yi ne zha de zu chang ma lokke chenpe pa yangpe pa thanglin sia di kejin pare sang gudu ane zo di saba da ningpa da kharche ne ta maung ba ai da kharche ung ba ine le ding ana zo lokke chenpe ma ta da pa thanglin sia ri la ta de ne kab le ya le zin so be kab le su su ngone ki ju je yak bu shi ni de le ya jik ja ji mang zo cho le phin tho ba sam sam du na di su su na ba khan je le de le kab di ne ki tu zu le ta tu da ta de pardon le tu be ane jik tablam jeje mangzo lama gyuja jayadi kyechen puri sanggutu tezaan mato ngamdaad simche zaone naa goya mar sanggutu nyema thakarari parche thangbo thongyde ngamdaad shivu naa barar tezaan tezo goya meira chiri sanggutu
1: ngamdaad
3: thanglein chima tumye isra chi muna chena ngana zi loje chenpe pa thanglein chesha yur te kari chungpo inayda meirik jitunki yaa peje chobe tar zang chiri sanggutu ngayli tajere sanggutu
4: taa ngaraya chonara isha nyema lo Kondola chungyu kiri, lo nishu sumchuu kablu ya mishu kubdi du le turu peke chukor ma. Tene peke gyogu tenche rang yu sumar siya.
1: Lo nishu sumchuu kwaan la.
4: Changwe ji nyingbun de sabu cha chua di dintre ku gyundo chenpo ma rado.
1: Gyogu min du ndo.
4: Ta tanda khobda nga zu lo yuwa si chung ngab chua jaa yungwa, ta ngab chua zile zang. Khobda ka ji samu shi tangdui zomba changwe ku gyundo dintre chua gyogu la sam san.
3: Sakta rigi la.
4: Zidunga.
3: Lakwarto tanda iya ki turu di sharbe ji la, ane ku turu ku gyundo di betap ke juru re
4: sir to ba sir sir ta ni ne ta de on jo la sun ya ta nam jo la sun ya pen jo la sun ya ge ga na zu ji su gyun yen jo ni de la den do ji yen jo sa be ga ni ya ta ji kho ge yang bu che wo sir ti
3: na
4: po du bi ge ji chen bu po ni de ma ji si ni ta ni ni me ge ji pe ju de na ni ma ga zu ge la nam zu sun gu ji o ta ra nga du du zan ba ba na me ga le zhe re zhe ge de ji 이게 딱 가서 이제 수협으로 봐. 아 주말에 이제 잠을 주무르 뒤도 그 수경기 그 자랑 그 조다 이제 두고로 봐. 뒤도 예제 자녀의 세주. 그렇지 이상상.
1: 근데
4: 아주 걔가 닝 여지 그렇지. 오다 되게 삼든 좀 마다시. 간단한 좀 레르디 체브네 레규니스 마체부터 미말의 삼디 주녀다. 그봐. 심마도 신다기 진가랑 좀 즉 롱니 참년다 직직 작전기지 꼬치 매매 계지지 근데 지게 날
2: 오샹스
4: 근데 그 사람 큐니 맛 먹었어 그래 나도 루지 심지 미만의 심지 수니기 레톰비지 인삼다 아 산에 살에 서마르라 산에 남레 피그 마르다 숨기 제사 만나 존예 조사베 토리다 어조랑니다 제단 고급 용지리 딱 하나 주도고 공로 춘주 신기 인도 잡아 연조사베 간리아 따탄데 꽤도 꽤 심바 제라 모두 대외기 고급 하자 먹고 그러지 봐라. 대전 이제 잡아 통도 바로 숨도 나 나도 생계 인경 초 스모 인경 초 그러 봐라. 아니 야지 미만이 야지 삼대 수년 기 레드는 뭐지 인 삼삼마 또 배 나 딜레 토지다 나 딜레 차고지 인 저는 삼주 민도 대전 지 마삼부 제제 차례의 남비는 담이 차례의 남비는 중재 도구리라 꽤 퇴시 그러 봐. 교사 다르도
3: 네
4: 그나저 댄댄 차례 먹은 능 그리 오늘 예 심슈 열 생비가 이제 첨부 유 자 남배 그림 처리야 다시 남래 계를라 살에서 아비 님 지 우리
2: 자
4: 뒤에 선바 탄데 지 생부 다시 가수로 지
2: 켰다
4: 소머 선배 말씀 뒤부지 인 삼삼나다 니 지 댄댄 주마 차례 토래 지 쇼데 용고 제라 니네 그래서 손다 단데 지게나 로차스라 해마 전부 요거 많이 써.
2: 그래서이글라. 먼저다 레신이디 소스게 지시에바 차샤넬레 리센트지 요고시라 제비네. 먼저다 카체네 게게 멤베. 지르바글라. 제인드다 젠지 제바 차샤넬레 나 용초 십충. 게스 소스비게 베쪽쪽으로 제 십지체 직 친. 파종원 미들레글라 감자서 실란제 더니 셰드베 섬로 망고치마 셰무토브다 감자이게 지글라 용문도관. 다 소스 게세디다 니와자 제 운에 망초 쇼르데 로봇 신체 계체시에 비는 다 수수다 레젠게 편제들의 야고 요아지다 탄 수소야라다 로브스타브지라베 존나든지 요야 나와시라도 디밍기타 에야다 디수 슈빈다 망초다 메스 센터 무시라지도관 다이네랑 조길라 년점지군에 차샤빈 에

0: 가르쳐서 어, 님들 자식 가르쳐서 이제
1: 로시 성금인도
0: 로 성금인도 에 근데 쟤는 그 그래 걔 로가 로르다
2: 장 장 무유제 가르쳐서 아
0: 로시 성금인도 쓰기
2: 가리 쟤는 요새가 뭐지 알레 구다 장 아자 깨단지 기니 님보 규
0: 계승문님 근데 저래
2: 아치
0: 아치
2: 따라 삼텁도 니제 마돈다 자유사 세가치는 댄댄이지 댐제 고내지나 저지수 조용체부로
0: 따뜻다 량망을간 가래 이글럽이야 사바 금기 리부 당기는 게 고바여야 요래란
2: 따니 이글럽다 저화 가려래야
0: 예도 예 보고 단도 로소야리야 심마샤지 스베나리야 이거 자야 깽깽하시야 재산디 로라송아
2: 이 야호로고 나주는 신체 매스지 뽕고 싸우러 주마 후유고로고
0: 란테다다 롱베나리아 이거 자니 보고 가져도 매스 김자나리아 내가 치러지 내가 감사로지
2: 또 딘주 참 미신다고 둔다리 나라조 주도 요마리 마시네 중도 윤대 마잖아 제도 무유도 멍무 매스 체부소 어 님이 인제 라부자 무티제 등거이 디메나 겐륜디 나조 덴데 심진치크시
0: 랑게 님 랍자다 보고 신다 신뢰 지르준 콘소심나 가르성부레 랑데 삼로 허중에
2: 아치 랑게 통성 머신에 뿡에 나로네 님을 리고 장수 좀 두게 아
0: 리리리 다 랑게 셰브 창무 디브리 니 랑게 칼라케 무슨 머신에 랑게 님 랍자다 아 케세 로포마춘 근데 저래
2: 랍자 야무춘나 아니 로용제
0: 新列车的这个路一年年三吧你们点点拉着雅虎去这么多的生病巴拉阿姆拉啊啊啊罗尼中呀阿妹哦你是爹家阿姆拉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
3: 老
2: 卡山那边一个店主大清楚你预备啊
3: 你一把啦你卡进你一
2: 哟哟哟呀让给就落的
3: 进就一个就的卡切那他他对啊卡萨拿去
2: 啊呀大郎一打
4: 把郎爷接下
2: 你妈
0: 老
2: 大郎一打
0: 对
2: 呀有了戏
0: 看看他那旁边让拉斯那么进去就
2: 阿妈大郎给我去吗
0: 好去好去
2: 你妈我那落不住去啊天给这个要肯证明的啊
0: 要不动我那要不动
2: 大姐呢你们拉不着着呀的
0: 用啊用啊但一年你可是写不能写我妈给我路子去救的大
5: 来咱们来看看图这么呢啊你落不住要不写去可是要不妈写不呢你养家长姐要不写不写的
0: 我用啊前次你爸那里让拉不着给他了
2: 用啊用啊
5: 进不来进不来我拉不着着着去那是你拉不着着去
0: 因为让土军哪里啊露出了的连心大起来叫我的大
2: 知道
5: 阿姆拉阿拉扎出来准备呢卡了七十年纪吧
2: 有有
0: 用啊用啊
2: 用啊
6: 退入孔明落入顶军主度几个比配给落阵正冲了人面落水西去拉达前月文讲落阵马拉推仓灭不疼亚其忙做出独谢宁心切扎别忘去扑住落阵冬天去金仓铁仓忙不灭我跟你讲你们这些年出过阿岁间行事况给巴拉给他嫉妒叫表难为我你们这些了我属三套了大局我当老张主角可给三不穷我疼况给讲可给别人前四列拉巴自己你当查家弄出了密对吧来我就查给日南家教局呢老张给给不是哦
2: 不你他们是他们
0: 我咋说呢
2: 我咋
0: 他们两个人都还没通的大家会有哪里去
2: 大家是这么的没上面的这起我了哦大家意思呀马祖卓
5: 我没有办法我不听这里怎么了解看大家这
0: 总理呀，住到几百家个住下人。
5: 咱们的几百腿的肉儿也养不下去。
0: 让他们群群孙子，屯他们不吃苦嘛，人们。得了，让陆军的也好钱吃吧。
2: 怕嘞，我呢。
5: 你什么人？你先说。钱能拿哪吒住人的？
0: 用啊用啊，太可惜了，陆军也好吃些啊。

0: 你们这些啦，龙族这呢，拉萨老佩服谁？
1: 阿姆拉，客人的工资是不过来给那样，陪客人去吃的几个花虾，客人出去，我吃的要嘛是，一年年三百日，客人给。破了矿的那个马的身体，既然电话建议新干部接不下，再怎么样，既然给破了接不下。
2: 俺们俩长期托别吧，让个新三十，路过堵车就跑进村头，看看青龙村民多，把那些给个那些啥的，没藏马钥匙，让孙家马叔那个三万七送给。俺们俩春节。罗吉老亲咋不是？他心都没气，让罗连着说吧，我是念书狗。
1: 有，罗吉老师哩，让我呢，干了些啥可事？我往念啥书哎？
2: 这里人过年嘛，念啥？光当俺们念念书。
1: 俺往了打小主意，让我是念书狗吧，我多是来顶面。
2: 你妈。当过养年岁给妹妹，多少年嘛对不起。
1: 我子，啥嘛看不着。
2: 我子，我不听这声音呢，让俺来家东啊，你过去个情况。我子，所长周了，给我鸦片的。
3: 老兄啦，你们这些啦，罗片子。
2: 来斯，当过来斯，所长周了，鸦片的，拿了点鱼。
3: 来斯来斯，
1: 我子，所长啦，给俺片呗。
3: 哦。
1: 叫我修的，修的。
3: Les, 你们这些啦，
1: 罗
3: 罗吉那罗了，其他些啦干不多啊。去给给看了，跑出没全部炸。
1: 难道没都说上了？
3: 一年别的事都是啦，钱多啊。
1: 罗，
2: 说上了，给他随心俺们写的。
3: 多谢呐，这些啦，看着罗总跟这穷说，给他去给了呀，罗总请永远别没吃不得。
1: 罗总二叔，我这个垃圾桶，我这个拖他们吃的。我这个空杯都洗说不得是脏嘛，俺这罗总吃过不下大的多了。
3: 是是是，
1: 王前辈，说上了，就是够了呢。
3: 用啊用啊。
1: 第二，看到他那小妹，虽然看起伊，
3: 俺那屋子，前头都要我媳妇穷死。看到这个虽然的个，俺俺这四百多包，肯定是给他买了呀，点巧个是不？第七就俺俺这虽然上六九天了，偏到钱不要了的。
1: 徐长说上了。年底的生意，罗总，你是这个立志也我写写，也立功拍图不起个人。
3: 用啊用啊，这话要嘛些？没些呢，看那老总拉的，我往过年，老几老子是土买吧？
1: 是。
3: 你们年送去，年是干哪？
1: 得开好嘛的。
3: 这些啦，啊，已经拿了年看那了，中等位的师兄给，我让住，新来参加来个，同还讲起不能个月过去修牛月。
1: 好
3: 了。哦，俺住所哪里呢？起来给新店民的跨步预备干了，起初培养公交行着车里看租自己月子，但这个新来的壮烈新者，我不再说个提供的这我预备买菜，他都新旧地内的起来给所用地内所租下了，体外忙外新店给民内第九个月子，我让最崩溃干个兼职的，你妈的都不一呢，记住是哪亲友的，
1: 谢谢，
3: 兼职记住清白了，等俺新民都。我心是早了的，别用了，其他能行个起来面的光不遇不得也。现在你给他吃完粗粗节，粗光过天去。
1: 说着了，第二还好个月，
3: 给他个天的知识。这些啦，你给他日不讲白，路人之面个苦口上不停的略当着就是，给他点点，老板钱不穷一个的。
1: 说着了，给他听这送过嘛的，俺老板几个名头。当堂结合个，我罗曼谷所种千百马赛，起给了四种都作为苦个地样，来过呢这批的。他在来过了乖乖有对，你堂里胡大学的，你土特别别坚持些个。王前辈，说啥啦？
3: 老。
1: 第二，看到他这边，当那学区的学艺。
3: 是。
1: 其他个，你等学艺，我叫不拿着学艺的。
3: 用啊用啊，要死啦都！
1: 抱歉了。
3: 其他当个几多那兄弟全部全部同队，俺我呢搞不起来穷。
1: 抱歉。
3: 俺其他个等学问叫不，全队是他有的。
1: 抱歉了，抱歉了。
0: 제로 책동 코르게 구주 코양으로 표랑교종 신조 세리캉 갸르도 주바탕 로틸 니머제시라 중국 공진 당기 기도낭 수배 콩키미체 나량 튜닝 사반네마탕 콩키 등수 탐제 죽도 고네 미망긴 준징 초이체도 구즈시 부구레균 테마체 콩키레 쇼투 日本南巴 치양로규 준바균도 싱데 제로 책동 코르게 구주 코고로 Rengchung Chiriki Bumzhanbe Lomne Tomne Pyoegi Pyoeri Singne Rikbe Bumzhanba Tongman Gyur. Chilu Nyetong Gyamye Chume Nyilor Nima Chishi Laki Jigyebu Nibalar Zubbe Gichi Rikuyu Chukdu Pyoegi Dineki Dinshu Lyodang Nangde Simta Zangjie Ngang Miki Kimzang Chimu Bangdu Chilo Chene Rangyongchong Shingzho Chiri Kangtu Chale Nang. Chilu Nyetong Gyamye Chume Sumlor Nima Chishi Laki Rangyongchong Shingzho Chiri Kangki Yuanzhang Xuanbian Dianxie Nangwe Kongkin Kinchi Ngarwe Jiruqin.
2: Wei, Nima, Kawa Lisu.
1: Oh.
2: Rang Kawa Dian Xia Xia.
1: Xie Zang, Kawa Suyurdo, Ranga Jik Lingro Shida.
2: Hako Musu, Kawa Ngzha Tungyumdu.
1: Ya. Wei. Wei, Suyinba. 好嘞, 到我这里边, 哦, 让我落边一检查, 让落地不切落不住去啊, 是我来打机器, 心打错了, 让身边敲马的, 哈过斯, 哈过斯, 电子小马的, 说说打到压过去, 那不是团结, 黑沙来对我都吐用, 我也打个人打, 起码吐用,
2: 是的, 落边还是这样是,
1: 哦, 往前边, 你别急不得, 怎么啥,
4: 屯大地路不拖不加一张让他吹土切嘛去屯大还是虚的你们女孔了我到我屯土是年老么几个路队一个是抓住后边南京行的路不切名行住路嘛最下一年金山个拆金胳膊一边忘记路云街头买不着切上年老不上控制老不大这话姐姐路云这路切名没事前了屯大地让他吹土切我上去
2: 屯土吹土哎让一个他介绍你们吧我先看三十不听这马达将他们呢不过得拉不着这么多钱三十这不马上啊今晚呢听着钱钱没有让一个这个马上今晚呢听着钱没有是小马上让学的你可对龙的女儿一年天子长吗来个要我写大事你让了南面改革起用是先有余吧哈哈哈哈来罗长辈<笑>
4: 让你阿叔的事多谢谢你的贵其他车帮阿姨来其他车帮阿姨路最晚一路最晚一年多了这是这是让看你不羡慕我给我今天的几个面所都是你看那少日也是妈的我是到我开始了吧哦到我听住到我听住路对前面路边的你也给去
2: 도스네 지도앙다다 랍제지장자디 나주 아 란레오망다 취제 부글로핑게야 지유 싱베킨잔나 심주로무스템바 레일하브요 마르다
1: 시시시시 요
3: 워지 님은这些라 야광페이 지구유베
1: 수시된다라 쇼다 쇼다
3: 용화 용화
1: 역상상이 나지메 교리 계란 간추게
3: 어 메메메 나동야 대체유.
1: 계란 그밥에네 띠남남리 나세제 차례 가르유나.
3: 님들씨. 님은 가시에 제일 자나네 신례태기 리지케진 가시지. 별이야 독시 비용 그리스기.
1: 시벨.
3: 몰라. 내선바 고급 대단 뒤지. 나저 세리 칸타 당나시 학바르토. 나저 쉔지 초야. 롭진치 티로세 슈고 삼초.
1: 젠더비야.
3: 계란게 제나 소정되네게 롭진게 뒤지디. 꾸지 지도 부지베.
1: 진짜 슈로체나. 야호주용스리 호나부키도 피그래 니에 슝래칸라 꾸지체주
3: 어 내가 빙다 처음인도
1: 로
3: 알레 시브제 투즈 랭고제대유
1: 알레
3: 어 다다리 니므지시라
1: 로
3: 탄도 로니나 로리야 나최 종용기 켜보니 내수민자외 체진 도룹치고디 레가디 망부시라요시
1: 시시
3: 다이네레 신디민의 낭진치하다 소종리 슝류자야디 나최 참조체는 자원의 지금 말다
1: 시사
3: 마세비
5: 시림 게 락제 미는 소경 지하티를 흉류 기하디 안주 참조 지는 자원의 지금 마시.
1: 谢谢.
5: 안주 이 바로 주연당 유바당 레네 토르 냐투 비 신대미는 망제 소경 지고르다라.
1: 다그레 수지라. 신대미는 소경 지규디 레하보 자원의 마리.
6: 谢谢.
1: 안주 산내카기 신뢰 정다진데 니슈 칠단제 산내카라 대외망외 시림 락제 근지바 소경 채우리. 댄소니 미럽네 미럽할 군지 죽었다.
5: 다가시 답시 등원에 북병기 답시 지르도 와.
1: 원체배 수지라. 계란을 터둥 내 수신 예상 쉬어유.
5: 내 두 가래.
1: 척동 정시 사슈를 신나. 랑주수 내 수 인민도 와 폐지 직동 앞자락 수 유입자.
5: 워지. 레나 직동 앞자에. 쟤나 내 수 직동 앞자락 산 뒤나로니. 순산 리리체 담세다 심주 지구두. 오네 님드시라 저랑기 심주 초배 랭기 지부시라지도와
1: 랭기 지부시라리 이내 초신신의 시에나 난초 내 순리 직동 앞자락 삼신에 당부치 순두 다디 오네 야구시라 말베라
5: 지지지지 오네 님드시라 저랑 고도 통부시라도 갈라
1: 是吧是吧
7: 先天闽南南京所用器具汤，先天闽南所用电信组用器具贴，让各种形状、材料康气来个贴心细致了。你们这些垃圾今天的甚至级别团结是强势。你们这些垃圾日本汤规定首先我，假如你同居住人到中一晚，别给几个地做呢做的康汤不做不汤，特同内地所汤内给团列扩制设备三对做不泥汤。 原始列团设计样组，铁达尼，团结行走来给出在头位蒙西行走堂，规矩给蒙西行走，提醒品种起材料开进所用级别，开进起底部容距离不满塞。你们这些拉杆品种落不前面，定序落边堂，让各种形状材料康起，日前你这不所属，距离不是。
8: 喂喂，工作队的，矿员站你们这些哪边？人家是啥人？谁啊？平均行政资源里看的，原站你们这些哪里的？谁啊？钱大光，新来天的，卡尔萨，天王啥子？是不是这些多啊？钱子，我干部许多，哪个许多？我那都是那些不行，原所里的，俺这所里的多啊。是不是？那边矿新不大，直接人，他直接别的，钱子，俺做的别的，几块数的差的多啊？钱子，我那开完日子，那得业绩不得多啊？钱子，大光过来看我幺的。
1: 新格的也不多，社会用不大，出单的不多，他老点的劳力远远不大。哈哈哈！哈哈！他们以前做啊，新格差不多是那边。那么现在新格不着急，院长前边的新格不着急的。哈哈哈！儿子，儿子，让点预备。
9: 有了，院长来看啥？
1: 儿子，看啥？让了看我业绩。
9: 所以，老在昆明肯定凶手吃的，让你吃完洗不多啊！哦，院长了，公布么子？可是我呢，俺吃完差别干意，往前边老在给昆明的用茶切茶下，别去脚步，老大切没用哎。
1: 是呗？院长了，我呢，既然了头先拿收银，俺做西林里面老在给昆明的，既然了头生不死死。哈哈，来公司那家，西林是那家，听上个些当前呢，这三十个大，哈哈，今朝干些嘞。
9: 俺最新的配件了，我们个中介托运，加上老在个昆明的，现在感谢他中介了，开了车不行的了，现在托过你一趟，俺最如果你行的。
8: 老，院长了，听人给听这说呢，俺。这下，大弟哥前面，你来，你算啥不的？肯定肯定凶手。哦，第一，可是院长让你先把配对收平，忙做出内孙啥不的。
1: 当对媳妇长亲们多，
9: 常住的崔弟不是心，莫硬就让来这么穷。他人开始跟原来的你，就长些热些，归拢起个亲呢，偏到是开团员们多了。
1: 用啊，你还过是，常住书记官多，书记不啦，书记不啦，
9: 老老老，俺得有，
1: 书记啦，
9: 老，
1: 当俺做，我先听他们话是吧？
9: 老，
1: 你听个声音的。
9: 那是来是院长来，经常听个思路呢。
1: 偏那俺你多的，老我的心就顶给切不起来，经常样。 겐쿠웨 라세 소교나 슈베 마세 믹세 겐체 이게 민다 꼬요리
6: 라다라리
1: 워나 타제 수사 캡데 퉁겨시디 퉁겨모트와 중재하래
6: 연달라 니에 공림디 까괴랭게 하고기요라 더도 믹세 겐체 이게 민다 꼬요비
1: 다오네 그제 쳇래
6: 나주 겐 유라다 님도 순사 캡데기 레든 14부 비위 이네 나주 순사 캡데 슈크침다나 멍초게 나주 여유 좀배 문제지기
1: 가래 여유
4: Nganzu mirim ne mirip halia susun ne sun tepje de yori mase loda tyumbu alabalo si yungwo ri de kesi ne sun sabde nganzu sujuma jwebe da tyumbu ma jumbin ana nganzu tokyo ma jbe mase ana chwego tokba lug ma jbe
1: cheda cheda de yori so ri sangba semde chaw ma ri sangba semde ma cha kenzu semde nganzu samlo khoj Sudi Shinkena, Sudi Tingma Chesa. Ne Su Sabde, Tumbop Toboda, Judo Gabu Yimba, Zambuto Du, Do Yago Yuba, Nebu Gok Tobotang, Senza Mawe, Kechu Yuba. Nato Sundu Zam Yube Mase, No Lu Yang, Tewe Mawe, Senza Yugure.
7: Yanjala, Nato Kiranya, Ichi Memeda, Inele Nazoya, Judi Hamme.
1: 能唱么？十三弟听不别，容易给接电话去。他开始内孙三弟，落了么起名呢？俺说落起个来给接，懂不嘛的？今年新个月，今年新个月去，既然做送不的电不来，年我呢三十多个，一年起那是三日里一季难过的。内孙三不点做，三日托呢一个月空气吃不习一顿，内孙咋特么一呢？四叔呢，见别的起个哩。 爹妈说，在六大新买厂嘛，人不搞嘛的，钱上，给那座土宅那个嘛大。开心年，看着新年，厂嘛，他都省着多呢。厂买年了，新个卡机了，那时候啥不得得住，我都去住，那时候啥不得，你不你，多去瞧的。
9: 我是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前头的，
1: Ribe, Kiranzu Nam Jun, Dantan Sishugi Mixelin getting Gichebe, Tamemi Yut Kariba, Mangsoso, Save Shevri.
9: Listless.
1: Dantan Sishugi Mixelin getting Gichebe, Tamemi Yut Karesena, Gachi, Shingbunam, Chupuchapchi Yutta.
9: Laji, Taranji Yundala, Yahagos. Nansu Jasatol Dunje, Chiralia, Tweetsibe, Yulin's Buginda.
1: Yonga Yonga, Yinedinga Marta. Nansu Sama, Danta Mimal, Shamdi Shunye Yindu. Nansu, Danta Mimal, Luizibe, Yulin's Pugota.
9: Zizi, Yundala, Yahagos.
0: Pend the Sumbian Dam Judo. My Chongzu Chongme, Semje Tangze. Pene Ang Yedong Ki, Nesun Sabamo, Somdong, Sundi Chevatang. 답지삼진
1: 出生一个出家门家最佳国民秘书吧通通自己先面前接土切地行别蓝心国论托归不是特别是其他的现在买虫子村地切定唐波那天天不是他的推过也不出那样
10: 가시라
1: 苦个米，吃这鱼，比了往往行一米。

제마 미게 치루 템보 쇼세야기 이기 디오라 편종 서법 토에 탄삼 크기 신뢰 축류 최대 서지세야기 이기 따바시 지지 라나메메 개콘 사자 순교 제아테 나주 제제베 누구시 뜰토나 야구하수 유말

0: 你看你
1: 谈的听见你三个数百里前的你彭总龙天年纪来共这个龙天气给他录制铁东里前铁东海南面康西不提示海南面康西不提示
2: 초지일간의유튜 초시참계니 로교류 안추 미치 샘지키 강의래 넘버기와 체크
3: 자스탄님께 생기는게 세능규 친구의 내시군이 这个不错 出给你过来我刚刚谈出给你给出顿顿解决难解我这里在那修难解铁杆起来给明白等级打死了跟着难这个事了

0: 한 용어미
1: 달로 고베디 간디 님을라 좀 같이 간신 이게 소원아 누부대다 용례리
2: 뽕바요
3: 개바요
2: 라바요
3: 강바요
1: 좀 같이 선택이 누부대
0: 한다 기랑기 센시버디니 변종 롱칭 엔티 리콩 벽의 롱칭키 팔낭면 강시비 디탕루지 리생이

0: 아주 다과르도는
1: 当然做成心那只是破迷能看起来是那嗯俺做干部的有没有可能那所等人啊那类似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不给 我们的心血都没有给他心血的给我们的千金了看起来是那恰上养生养生当个天我给的哎当个主的嘛不是那当样没有钱那嗯得了很多都不穷损的看来恰上不中差你们都用过人了嗯那是那这个没准都推多什么那么一呢嗯基本尿不强用过人嗯嗯基本别的嗯尿不中我就能够强卡不中的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尿不 아니 가지 있다 진부던 도 좀 맞춤 거 님부 쉽지 칸 용거를
0: 레세
1: 진배 도고 가지 워무 주인교 언제 손체
0: 네스
1: 아 가진도 레 도주는 추세체 아니 되냐 가지로 엄마 죽어도 엄마 쓰여요
0: 네스
1: 레스 미로 와 진짜 친구 제일 나
0: 네스 레세 엠지라 또 환 엠지라가 손 안 손은 안지 소수 피게지 뒤균드네 토나마남 제멘주 뒤돌려야 만남의 경기기는 안 뒤돌돌 대제기는 아니 치수 기라는 이야기는 개매내시 집어든지 봐야 하는 거 요지 봐라.
1: 단
0: 당분에 기라는 게 비게 지수서 눈수 담배 거 이야기는 천년 개명간을 폐제 수매 최나야 당은 이제 엠지라고 시에라 년한 제기는 세주리야 교 전부 잠시 단하면 된대 내시 뒤 최토를 승리를 봐라. 러러 엠지라. 다 권리 엠지라가 가는 주 디가리아 토마웨 내시 나로기 청신의 거리기 고용어 이내리 당은 신기 내긴 하 당은 신기 내다 라서네 모르는 추수 디네 엠지라게 이는 된기 모르는 배 니부디 케즈 담배 내서 동안 디 컨젠시를 쓰고 엠지라
1: 당은 수 케즈 담바 산스나 조 그레친 데미나 카르소레스는 수 케무자 추서 보고 사죠래라 디 케무다 제제 데어레 디 담제 가지고 그래서는 아주 수고 배차샤는 야기기 고고 제모 도부다 주도 좀 좀마 도바 파주 니도 좀 알로게 모 도피리 디소디 컨제스 디칭어레스는 아주 있는 디리 미망체 가레스는 국경한 대대 구조제 매체
0: 네스
1: 토끼하고 양육서 도 좀 뉴구조가 주주바
0: 뭐지
1: 뉴구조가 주도 좀 기부 주된 것인데
0: 같이
1: 도시한도 쇼게도 말 류조는 그동안
0: 뭐지
1: 수고니엘 수고 차버서야 돼 개점을 쉽지리
0: 오취자
1: 나나 같이 듣는 그동안 니엘 수고 차버서 수만 남지
0: 홉다가
1: 홉다가 숙첨버서 듣는 그동안 어디 디 잠이야니 거여래나
0: 레슬레스 엠자
1: 계속 잠에 나지디다 근절로 우리 코미 송니다 디제 개마르들이 이내디 난이디 척도도 요래는
0: 취자
1: 디조디 가래서 아주 줄람 닦다 마디베 왕기 아니 디 나사 숨는 곳 나수 아르마뎀 슉슉 챔심지 덩그래나
0: 네슬레세
1: 세상 안디 손에 인도 좀 아주 가지 너 젤라 집게 얼만
0: 어제
1: 젤라 집게 되서 만년 남산디네 아질라야 계속 콥다가 얘기해서 계속 취주고 어제
0: 나 깨부 취셔서 되지 말음지
1: 뭐 되지 다른 것도 그 균은 내베 임질랑 나 깨부 취스
0: 어 쓰고도 와
1: 아직 당 혼나나 막 계속 취비 야매네 젤라 깨나 요리 야매네 야매 야매네 젤라 집은 되게 깨와키 되지 신경 되지라
0: 레슬레세 로로로 다디는 계속 담배 내기 오트리 잠지르 발 당은 안주 케즈 담베 네기 응원고 지아텔이 암지락 그저 주는라
1: 当我过地查了，那我做那么久呢，听起公路水位，开了小火车时，那我做捏了，别查下面那给那那么绿洲那年也没那，我做的捏了眼睛没说过，差不说过还得开心不喜不人。
0: 那是，
1: 我做加个给那热身死了吧？
0: 我人。
1: 差不说过还得开心不喜不人，你南山活的还得跟南山给给过过熟钱没能给嘛，可怜可怜，说过过空这个消息这样吧，咋了？嗯啊，估计今年应该是啊，估计得是得是过年的钱，说咋的的钱，过说过缺的给的钱，就差个月的钱，说那嗯，谁这么努不得，再努不起来的给压住了吧？
0: 我知。
1: 今年估计过年说那开月嘛的了。
0: 那是那是么子了？
1: 今年别想想为能啊做看那我的是，那么就中大那也得开钱不是？
0: 嗯嗯。
1: 中大那是可不。那时能开车的时候，可以写这么个牛不的个牙签，说那看上去开车怎么样的，那是的我过头的。
0: 那那是。
1: 今年很多军都，俺做的那个嘛，可是啊，嗯，公路修的中，三大军那么啥的开车不习气的，出去南外的开车不习气的。
0: 那是么子啦？
1: 俺做开门那开门啥的，做出去的车外的开车不的，开单之前说那俺的干的。卡呗，干的，看上去活的干的，几不卡呗，算这这钱算了，俺开始不出来了。
0: 徐长，徐长，他可能是能看上去过数个别个子，地图呗，蒙西托的呀，伊那在加拉加那一年，就当然心计是不算难怪的，开始不就是罢了。
1: 来了，
0: 来三么子了，多钱呐？
2: 前退缩，南平门大了，土谷忙咱们切不他，吵架跑个不缩，吵肉难他，咱不咱。양사로워소소되미롱리루기뇌치닌가학비급소감교서법토살니유토출근
3: 학삼카위뇌직리황비랍친신핀소시흉산디周围东西门西得特别地基变了准备最隐隐
4: 他的意义三十万的你平胸龙城年轻脸孔漂亮龙城地堂路之天通列车盘囊免康协的事

0: 생긴 남서 다른 남수 생신배 레전디니 파나명한 시비 태동 레전디기 드링키 파나명한 시비 태동 레전디나 로라 벼랑 교조 민지 칸 케네디가 기치레 멤버 던지 다슬라 딘디 슈네 케메니 시콜키 대위니 시카리아기는 엄질하게 갈롭 난타 능매이일어 더 권리아기는 엄질하게 가난지 케메니 시리에 통망외 당하는 주 계속 잡내 다 다른 신기 정신년이 오드나 치우지 말음지라
1: 그래서
0: 다 되는 음지라게 오드나 로나 쉬야디기는 다 등사 통망외니 시신님도 다른 신기 미남기 답이게지 창매 도나나야기니 시 진이 서구디 그래도관 다디 진이 서구니 진이 서구니에서 연이 진이 서구니에서 가르서 거름지라
1: 땅 아주 진이 서구니에서 근처 서구에서 진이 서구사디 조 가르래서는 아주 진이와서는 치주디 요만 던도 좀 뉴뉴지라 뭐야 남산남산 땅가 조고니에시
0: 아 레세
1: 던도 좀 봉디 뉴뉴 던도 뉴뉴체 이 남산남산 땅가 조아이디 진근이 오스고와
0: 아 레세
1: 그래 이도 라네 디체나
0: 네
1: 서구스는 가르소고레스는 땅가 주 수고나라 가르고레스는 문제체는 수주고르와
0: 레리
1: 수주 당니스는 아주 당마데 땅 수고 수주되게세 닝무스는 가르에스는 수고나기 페마토브디르와 아주 수고 페마토브디 닝무디 가르 당마데 아주 르송르 제용고르와 야티 페마토브디 마토고르와
0: 지지
1: 그 단다 가르체되어레스는 아주 포미주 냠제 다 당마다 님과 강가님도 제제 코인지 제모도 제 안디 가지고 그래서 제제 가지고 그래서 루솔로 팬토브데 랭아주 지메나로로 마침 봐
0: 네스
1: 데 아주 디스고를 지니서고스
0: 아 네스
1: 당 아주 가소래 망치게 지니서고럽다네 오 당뇨병 쓰고르 봐
0: 오지
1: 나디 당뇨병 나 계속 꺄 직통다 말했더니 찾아와라
0: 찾아와 네세 로로로엄지라 다디 코레스는 진이 서고 내시디 근데 임해디 엄지라 소머바 다 진이 서고 내시디 나야가 교긴도 무슨 저 카바투이나라
1: 다 진이 서고 나자사디 저 나야 금제 저 카레스는 아주 남규 놈쟁세 식지신 부유바 주발
0: 어지
1: 식지신 부유베세 팀망 부유인도
0: 팀망보
1: 응 아디네 마다 워모 돈도 간거 주침 부세르마
0: 어지
1: 주침 부세체 디네 아주 브람 까르 돈도 간거 아무르바
0: 어지
1: 디네 주시 주시인 거 중국에 차시하면 더 조금 알지 공주인
0: 됐어
1: 시다 돌트는 가르스는 시신 지외 주신기 세리
0: 어 됐어
1: 이게 된 찬지 진이서 나의 금자관에서 돈 조금 가르스는 아주 포 매주 포가 야 주문 톱지 식지신 부를 와지
0: 어제
1: 아무 돈 주인은 아주 중앙원에 차시하면 롱아와서 가르스는 중앙원에 가르스 서주 만주단 범행의 뒤에 시민은 로추들의 가르스는 중원의 기준부를 봐.
0: 어디?
1: 어디가네 롱아와서네 사추 시에치원의 롱아와의 중부래. 만주를 또 사다 출을 또 좀 사스는 정부를 봐.
0: 어디?
1: 지부 손나 시기인 것도 봐. 살라고 전주 지부를 주어 봐. 출사를 가르어냈으나 정부를 봐.
0: 어디?
1: 딕 기나 삼시다는다 사다 중 아무지 팀제지 보안할래 타수는 지부인 봐.
0: 지딕디치.
1: 지딕디죠르바 다티고게 주카부요르바
0: 오지
1: 다티리 미카지디게스니 교마르 카지디세니 교어르 금자카에스니 수승원주 포메주 수승메주 예글로리 메주 양어 탈마체 넘규 균두군 메주 양어 예비나 세딘제 데스 팀 카시세바 람산 능 마리 당은 그냥 포 양어 메브체 포 메주 양어 메브체 튼도 추야 디게 추스는 아니 어디지 그래 튼도 노데야 망차스나 세리디체 다디네 가요레스나 쥐람토네 아니 다그라지 사샤제윤걸 규룽부대야티 디 두부십지오레 샤제침부대 사디 아니 수구초에디게 강시제 안디제윤구레 단데 진이서구나야게 규긴 조시 세다 줄랑문에 도스르샤라
0: 로로로 다 되균드는 안주 주진게 세리디 추야 망차고르발 다 틸레디 듄게디 포메트디 코에피게지 주모토베 긴게르발 다 미강로드 리스워마데 음질하게 된 차고 숨고르발 태양은 안주 줄람토네 샤샤미 슈유징 차고 비게지 비게 슝레 칸나 아소나로리아 베트록레 듄 슈슈아데 요르발 시엘라 주진데 최베 멍시토르키나 수고야기는 되게지 그래 저자 연부점
1: 지금
0: 매 제비게 슈슈야 망차비는 양용시들이 뉘엔인가 열발 레세 다네 네리 딩원의 차샤비는 네다 소 같은 거 남지라
1: 또 네다 가는 그랬으나 디치그리 수고념 단계 용구리
0: 로
1: 맞으이는 념 단계에 저 배경 배운 거로와
0: 어지
1: 아고 가지고 그래 수고념 단계 구조 제기 통말에 미카지 이제 쓰다 아야 가슴 나직 채워 숨기들래 디제 제동 진이
0: 되면
1: 좀 기제
0: 어 시자
1: 맞으면 주나 전에 기록 벗으러와
0: 네세
1: 언제 맞 넘겨 있나 과다 많이 사선 신 쇼가 야는 돼야 비스 되버서 총시 되버서 주고 봐 진짜요 말이 야라
0: 요즘에
1: 뱃 수고 염단래 이제 수고 집이시제 구조의 겸니제 맞듭시 니라 되니 되지
0: 시자 시자
1: 가르치레선 수군의 문화 토용 그래. 문화 망고 토.
0: 문화 망고 토. 레세.
1: 안디네 가르치레선은 아주 진부된 게네 슈비 진부된 진이티 진이와 용고레스 코레 민다 당라리.
0: 레세입니다.
1: 양세 양세 당 관계시 당아주 두시라 매치.
0: 나.
1: 안 진부 처음 접부 심지 칸 용고레.
0: 레세.
1: 아니 카디디 체로 백엔 백원 관계 가르치레선은 자빵 정신게 캐나를 직 유배선 장무준에 장무주모도 배선 직 자연이 유배선치
0: 레세
1: 아니 칼라스 뜻마 초화제 매치그린 칼라 미싱가 주인 칼라 참도 온 카자샤 신부도 직 교르 디르샤상의 초화디 세미 용고만레
0: 리발
1: 근데네 카시레스나 카감 용고레 땅아 주네 돌음 내 마고 용고는 진짜 임질랑아 카감샤디네 수고 덥게 하고 계셔 쉽지 쇼 송은이 쉽지 셰주 당뇨병
0: 면접
1: 과대는 내부 요인 이제 척도 요인
0: 레세
1: 다 디토네 진행 가르송구를 쓰는 아주 되샤 디당기 규자시야 디다 야고시자 망조게 디게 학과자 오 카감샤 수국 시작한 토격게 십지 감수 다 당뇨
0: 어
1: 진이서고 나서사디 이제 지그레스기 오 면조 삼제 면갈 편이에 동안
0: 레세
1: 십지르바
0: 지지지 그래서 소소디 당하는 야 토나는 거 알바
1: 바 토나는 거 알바
0: 지지지 엄지라 레세 다 못이네 엄지라게 진이서고 내 지응원 거 되네 도트 삼지 소로나 슈기
1: Lese, da jenye se wengwen kwa di zot nye tengki shubi zot di kare se na po mejuyo ki nyam je di. Po mejuyo ma nyam bun ngan zu karungwen kwa che kore se na. Tuesha mi ka ngan jirwa suko tsuchu ili kisab che ya tol bet ka ngan kanji lo re tsasa wu.
0: Wajil.
1: Bet di suko pimpu yo re, pike suko
0: pimpu yo re
1: che be shibji nangu duwa.
0: Wajil.
1: Ine kina nan be gongshin na kwa ya di kare se na. Kiran ke chub di kiran suku ju togo orwe di gongshin na kwa ya di nyesa ma kechimbo re simgi.
0: Lese lese.
1: Kiran ke ju ma tobe shuwa kiran ke katsi chub ine di kiran le pe ma tobe nyo che ore.
0: Gyumza
1: kaya na nganzu di da jibu re. Sha shui dao ji yunba cha shino kwa kaami ine kiran ke kaane di ne katsi di shaka
0: chibu ine. Lu yungu rwa.
1: Kwa lu yungu rwa.
0: Ji ji ji.
1: Da kwa sha shui dao di ma shang shang shang yub ine kiran katsi chub ine kwa di jugo orwa.
0: Mo ji.
1: Da nanda di re chwe ya di ke kanga pyu tangu je kanga da mi su su yu mi di tang ki le pe
0: tama
1: nang nang go orwa.
0: Ji ji ji.
1: Na je o da ne du du su shu di go re chwe ya di mangbo chu.
0: Mo ne ji.
1: Ine chub di jub di jugo yu me to lo gong shi di na ya di de zi nyung cha na gong.
0: Mm-hmm.
1: 눈폭 눈슈 쳇조름도 팬토야 말이
0: 시자
1: 년리 인지 보난데 상고로 먼저부터 죽은쳐 코마 주사소 신의 죄비나 신의 수고 줄로 죽으래 배경 근도 겐 미게체 마상부체 아니 수고 간잠지네 아마데체 나용으로 말
0: 응질
1: 다디디리 포기 포사딩 아주 다 나자 카레니 페메사디 카레인스는 아주 콩내 군기 군이 마쇼와스 아주 슝나 소요래
0: 제사
1: 코그나 키나 지니스 원난 지이나 자 케조이나 자 딱긴 키나 카르뇨베네 포디 야고 슈베이네 키나 네시디게 림시 응고 유나 도르이
0: 레스 레스
1: 포디 야고 마 슈베이나 안 키나 게 네시 강게 데체로 아 메사베이네 포게 주르 줄람 탕보디 포리
0: 뭐지
1: 니 네바스 유 키나 나무 무디 듄주 무디 니가 그제 땅그 유베이네레 포디 야고 메비는 포게 마 슈베이메나 응 키나 메디게레 주고로 봐 주제 누구 태용으로 봐 엄제 뭐 주바 누구 태용이야 요 말이 엔키라 쇼게 니고 관다 안도까지 발신도 발 고난함부 되샤미 장잠게 매 수매 척도 쳐있는 그동안
0: 쉬다
1: 아 쳐야디 마 주토야게디 나와야디 계심 쉽지지 있음기 치사
0: 쉬다
1: 니들인데 디 쉬야디 동생이 엔 맞소 던도 디리라 디 쉬야지라 안주 포사디 디리 동치고래라
0: 네세
1: 가지게 셀라 추면이 계약서서 어제 계약서 추는
0: 디 숭구르바
1: 디 숭구 동안
0: 제제제
1: 뭐 지세는 안주 디다 지구래 nöje chi ma pe cha sham ki dam sin na chu tak dang lu ne kiran chu bi ne sira chu thu ma ba
2: o de
1: ta ge si ki dam na chu cha ga lu kiran ge din na la je je ga lu nam ne chu chu ta me no ko chu chu ta thu ru ba
2: o de de
1: chu chu ta je ko ko nyu bu cha ya ju ru ba
2: o de
1: dang an zo po na la po ge chu na kya da ma ge kya tak da su ru ba
2: de
1: a ko a lo ge thu ma ru ba
2: de
1: a ge mo thu zang ka ju ru su ge mo ru ka ji su shi ji ge bu dong ka
2: o de
1: ju mo thu zang su ge ā mā shēne ā zirī mā shē pichē yāi gyūmā
2: tōngchē
1: sūk shībchē gyabarī chē sān tī sōn rē yīndu zimā ngā zū nām gyū nē dē tāng kāp lā shē lā chū tū kār nā gu rē sī nā pō nī kī chā nī lā pō lā chā shī yī bē nā chā nī lā sē rē chā chī lā gōm rē chā chī lā lūng nē dē kār chē yā sī nā tā ngā zū kā kē gyab nā ā lō gyab yā chī
2: tōng bā shō sū gō rī bā
1: lā chē ā pā 구조기업들지만 코스에디 주야 그러면 동지 줘봐. 딱딱 계산하면 포기 구조기업네 구조기업세 넣지요 말봐. 재산 이게 참 쉽지 않나.
2: 재산 원하지 어 쇼케님 고다 셀라 좀 망점 채널에 어지리 권다 싱글 한번 맞추세요. 타나 그래서 용점지 취해서 돼. 늘지 말 좀 돼. 딱 그래서 너 코 구조 매자. 아니 코 포디 구조 개비야 돼. 좀 대를 주고 유자. 그냥 구슬이 안 넣으면 쉽지 않을 바 음질아.
1: 그래서
2: 그래서. 근데 이 권이야 이 남질아가 진이서 구이키 어 내시티에 단 뒤에 갈럽시 세브시라 나서 남질아가 샴리야 이는 저 개존 단 뒤에 아니 갈럽시나라나 슈키 다 개존 사디문에 차샤비 남질아디 네긴 저 그긴데 근데 이면 남질아가 모트시나라나 슈키
1: 레세 다 개존 내서 대소 가레스네 케메 메주디 냠제 아는 건 좀 덩이 덩기네 슈비 케메 진뇌 조데 가레스네 중간게 님머디 주는 치르 젠토야 되지만 다 케메 가르제브레스네 메주 냠뱅원게 덩이 수고 펜토유 나리 펜토메 나리 덩기 슈비 찾아 그 누비디 쇼제
2: 레스
1: 다 펜토 다 찾아 레바 되바 딘제 중제 가지고 레스네 기란 수고 펜토비나 펜마토미나 강가 맞추러 단지 마토업디게 야 디다 배마도 마칠비야 되게 고격부로 봐 고점은 도부제제 디 가지고 쓴 줄로 얼마 단지 르송다 님은 젠제 아니 지주나를 쇼용 지제라
2: 레슬레스 엠지라 다 네시 디응문에 차샤브나 어 컨솔레스는 거의 네다도 무슨 저 가리윤을라
1: 다 디 네다 저디 가르쇼 그래서는 아주 디래라 카세인 지원도 눈바 시와 더도 주가원 세리 동조 간가 대차지 Lending no nyawa da chur shu baso ge jilam lopu dike ge gengri nga tingi kong lo shuwi nda
2: geshi shuwi nda Lo lo lo, zodi nga nanzu da nyeda di na lu me ka nanzu changxin geba tang jimi kor je rbal gangba tang jimi gizi liya nasu dengo da sungo rbal mchila dingi jabu rbal Lese Da kejo nishi di nguwane cha xabi ge na nguwango kandre si chogore mchila
1: Da nguwango di nganzu kandre si chogore si na tingi 교계인데 좋아디 가르스니 케메 최쇼브레 땅 중앙고 전에 가르쳐 그랬으나 최순과에디 계신 분 십지리
2: 레세
1: 케메 최순고레 차다 놈쟁기 세레디게 대즈 뇽즈 쇼고레
2: 아 레세
1: 한도 디간데 한도 슈고야 지 가인스는 아주 개존 낮은 나야 대조 가레 다 공도 슈베 세리다 줄람디게 아주 땡기 촉도 슈윈디 슈모어지 디간데 한도 퇴바 가르요 레스나 남교가 주 진이서고 낮은 여르발라 진이서고 낮은 디 태외강 디 가르쳐 그랬으나 먼저 진이 당체 주어로 말라 차나게 알체 당체
2: 오 지여로 말
1: 알체 당체디 인지미지 춘지 차과디 계신 분 십지리 땅어 조카지 가르송 그랬으나 어 임지라 디 가르사 알체 당체디 토츠도 되래 이네 미 이제 시스 알체나 가르사 구조 겸는 주어로
2: 있어
1: 내가 센 주그레스 내세는 메시지 사고 키리 수년의 촉도 여러 번 다 디린 kiraan ka dangtsaya di lakzile gaya mewne kiraan chongdaa naa suna chi zhugri kukhaan isi na ju zhugor ba.
2: Nesee.
1: Da yinne misa di logaari susu lui kamdi.
2: Nesee.
1: Kongla zhugu yinne kiraan zhugu yume haa guayao ma re.
2: Oril.
1: Ando kaji kusu nyam kyo su yume na kongga kongbu chichi gyo yume na keke nangu me na kiraan kongbu chichi gyo ngu yume na keche tong ma re, sisa tong ma re.
2: Namgyoki
1: kirangki sowe kumshi da donzo ganga da zhwa yorwaan.
2: Nesilese.
1: Nakaji namgyo kujyo shira kumbu kashay gimne uza zhunyela. Gechik maare jinyin sengwe na zin yuewe na kumbu gimne dhari kumbu chichi sikib da chan. Kurangke dee dee che kumbu bedi gyo.
2: Nore.
1: Gyo sasu na karchi re. rukol gyön gyöpür ma nam gyöne di mebi ne benzi bemo gyön gyöpür di ne zoji kajire nam gyöne kusun gyöpü yun lung sa di pen yun gori
2: nasa
1: kare yin lung di zhoya di kare yin sin nga zu shung na yu lung ni na zhi juk du tordan kyöpa ji ren gyö duk ji ne ma zu ben che to ma lung gi jütöp she bar chas ta di nga zu shung ci na do di yun di sun guay kachu su wa resin lung sa di nasa kanga na zhen bu chire pe shashane kirang la nasa shindan di yue bi na lung gi nasa di pen sun kun nasa kanga ya la yun gori
2: nasa
1: 단대 변사 진리서 군유시디 요리 디가 내 계란게 공부치지 꿰므레 다디 남교 구수 야고 매장 같이 브레스나 돈도 공부치 꿰므로 봐 아니 공부치 계란게 수구디게 간가 말제 당세디 마차디 요리들 이네 계란 수구 간가 뱉디 제셔로 뇌견 다셔로
2: 초배서 제브라
1: 와 제산 디긴게 나서 신다라야 님을 제산 대 슈고야 데 가인스나 아 주수수수 디 정말이 눈감 저거 말이 세상 아니 인지 미지 진이 쓰고 있는 개능 말이 신나나고 제 말이 나도 그 무엇이 내미나 당래 나온 거야 디 개챔부리 당보
2: 레스엠지라
1: 안 고나는 매 진이 쓰고 나즈를 럽자 람사 선배 나 뺏사 신이 쓰고 나즈 난 주마 캠 주스 예 우지 신나라사 시에제 맹가 마피미니 킨
2: 딜레
1: 두고리 딜레 기랑 맹가를 폐제 임지 제세 교수님 기랑기 격은 신한디 요마르 덕부디 요마르 봐.
2: 제자.
1: 기랑 개년에 두스맹갈 폐수는 아주 당체를 되지. 어 기랑 대견 체면도 줄람디다 세주디 섭서 치스니 기랑 첸데 잡으러 봐.
2: 와질.
1: 되상 아주 냠면 가사. 내부 게임 임지 인스. 그게 나지 두스 갈로 나니 적도 동안. 딱까지 갈로 농문에 아주 임지래 야 능기.
2: 와질.
1: 카지 양 디르샤. 초지 돈에 초지 마통 붙이. 다게 디선데 초지 내고 누조 나는 아르제 당제디 최고래디래 이내 초지네 구슬을 뇌부디 하고 넘는 동안 지산 디테일러 아니 맹가르 폐제디 나니 약수를 쓴게라
2: 문에질 딱이랑게 멍츠기 엄지라 만남지르발 안디네 그래서는 디송게 쇠메리스 제 최년 먹고시라면 누구야 다 디지디래 녜 제비는 그랑게 녜리아 엄지라리아 근데 난제 띵아 띵제세네 용구르베 띵아 그래서는 수부 주토구르베 띵제질이야 시제 그랑게 띵제 최나는 야오메드스 삼사르시도르 밤지라
1: 다그라르제나
2: 레스레스에 도전나
1: 안튼도 디네 카요레스는다 단대는 것도 신이 쓰고 좀 디네 카레레스는 개종 디나야라 직디 카레레스는 디리 청롱토원이시
2: 청롱토와
1: 청롱토원이시디 카레레스는 야엔 다그라리 인카지게 다 차시 도부도 쓰기 매직세는 메시지 사우르 쓰기 아니 어제 근체 민도스지
2: 요상한
1: 것 동안 문해지 터스윤에는 나와다 넘는 동안
2: 어진
1: 이네 디 규룽부세 대해서는 차시디 윤용지 야구만 남수나 로지 로니 로주스도 반냐스나 안 카르제르스니 케만 유바 교인게 그리 디니니 다데마 주교 돈나다 케무주야스 마 케무주야 차주야 디나네 통만 준니디 카레 지니스 군나츠다 정롱토원 내시리 이네 디니 포베 로지나 람산 틴제 차야 요마데 조디 카레스 기랑게 투 군도 내딘 군이기 아주인의 창하 당체를 나와다야 다 착시라 뒤도도 착시자야게 쇠매추야 가진 이제 경과 가진 될 동안 어떤 앞에 쓰기 인페메디 약월스 겸에게 누리시게 페메게 착시자 못토네 우주제 페메디지 겸에지에 맞춤 능 동안 팀전에 교화 말이나
2: 네세
1: 기랑게 네시디가 그때 누구 약을 통도네 대응과야디 괜찮으리라 우주게 아 디딩면 디지만 디능교 말이 근저수로 타지를 놓고 만남지. 그딘케랑 핑그도 착시자도 미미미나 완주미유조의 착시디 뇽지대야들이 뇽지대야디 준비 있는 표면다 겸에 그디 때문에 케랑은 그디 벤토비니 어디 대야디 디리라.
2: 네 쌤지라. 로로로 지상은 한 주피겠지 남긋 남베 테리아 암지라가 송고를 줄 봐라. 조민유 때키랑 구수디 당연히 아치도 제딘데 인도스 마이키랑 게 타직도 당아 메디아 가우 유스 엔 메디 주고비게 우주제 만화 송고를 줄 봐라. 조지디 있는 건 안 줘. 세주 테리아 토나나야들이 레스 암지라 도잖아.
1: 든동아 커서 지슈야 유라.
2: 로로.
1: 안지 카요레스나 디슈 커서 탄당 거 메 큰 좀 주 줘야 줘 봐. 디네 케마 겐게 브레라.
2: 예세.
1: 같이 다 되샤미 메뉴하고 탐람뜹 되고 싶지 줘 봐.
2: 메 좀
1: 큰 좀 줘요 봐. 매 수수의 보완의 뉴, 매 건축물 주 뉴, 수수의 하지 디나 주지 하지 말고 봐 건축물 주 땅 겨우 차야 지도 땅.
2: 어지지.
1: 매 뉴변에 코레디 날 지샤오리 캠 다디게 야구 매나 댐비네 디교게 부리 스치오리들의 이내 디나기 쇼르근데 시마남치 안카도 땅나 디긴게 캠 졸라 친교래 요래라.
2: 어디샬 남겨 쓰면 안 한주다 Tiba kabli ya gina dikaras nan trume chocho mari, bugui chocho mari, keme nubi yao mebi ni chocho mari sani duwaan. Ta digil ya tuna manam chiya kaang pinto ta chukwa si shubh rishba amjila. Los nese. Ta detail ya gina kya jisenge lingge gita na amjila ga shase tengui naam di gina tool nye binaan chiya gina an tiri macho rona siya tengui shubh yin.
3: Rache utu ki kapsu, tang tang si shung ki shumi shok jorifu. Tseri ta tunbi kone, Nelko ki se che kwe.
4: Riru ki nö tsi nyinga lakbe gupsu, kandyo sabab tosar, nyinyu to chug.
2: Sige namzo, tanda namba tsu sen shimbe le zen di yin na penjo long ting yin ti li wun ki panan men kan shibe te don le zen di yin. Teri ngan zu le zen na lo la pe rang yo jo men zi kan kene di nga ki mji ten zi da si la di di shu yu. Les le se mji la mu tu ni mji la ga ngana zo ti dun ki sha se ten gui na ro na shu yin.
1: Les se, tang ngan zu tanda jik shu guaya ji la tanda ke jo ne wu di chi je de ma le ben na zi po je an ka re si na ke me nu wu be shu je cha ju ya ni ga de la ne wu li re la.
2: Honest.
1: Tin je yun du zu ma ngan zu ku na na ba la ta ki rang ki keme nubu pe nyamshen tu soo shaa ta tante tawlam jibuti karayasin cha zangsi chaya di reyasi du zima nebya karasi reyasin tanglin zawa nyine nang kumindu lo
2: aa ne lese
1: detail kange shibji chaya an zamji kudu susu sembe na lobam shibji du gyumza kanyasin men juu ki tawlam meb mari tawlam yore ta yine kuna nambe karnang go reyasin
2: tanglin nang go mari ba
1: tanglin zawa nyine nang go mari tanglin ma naya chidi karay cha ju nilam sa shigresi yes nebya nga zo tsu su go re
2: shu za
1: kiasi nga zui kiraan taan maa zubi ina da tanda kiraan ki songye la chee goa resi duzi ma nga zui karza su saa chi maa chi di chee chee di chaa di zui chee shib resi ki da chee zaa nga zuu mea si anja chi duzi ma wunea neba kaji la lopsa kaze ki nema jie nye nang mudu anja ka li duzi ma chee zaa nye samba terin le zen di gyu chee
2: tenka
1: sangma di to la chi shu goa sam juu nga zui pe chaa shaa wina Nyenka mewe nensu jie omari kiraan mocha tangche langa nga tewe nele kiraan ke mudung ne mii dung yaa ge nyenka yore.
2: Ji.
1: Nensu kare ine chawa kengro shimi ne nyenka mocha yifsa zawa nyine omari. Da pecha sha ne kema ju yaa ge tinte deli duza ma kema ju se na neba jik ma zhomba sik ma re. Tinche su kanchi ge tu ma re. Ine tante kiraan ke nekab depe duza ma tablam yakshu di kiraan ke tse sing yaa ge tablam yakshu di kare da cha ju yaa nekab de le yore. Dele du zima kirangi cha zhuya cha zangsi ki dede su na nga zui duwa nebu chokdo yori kirang si nanda cha zangsi nanji lo chubja duwa dengyo ni nga zui yeyun lo chokdo yori
2: Che zang
1: an di wune menju cheya ki tablam yunye ma nambu che da kinja su re da bete loy dan che wan da nga jine le kem du le du nga zui sime na wune lo pam shibji kiki yin
2: Lesi
1: nima ka jil ka lo kinja da kinja su re nga zui guji lop su kyo nga zui duwa ni gyan la kunzo lop su kyo kinja si nye le ka jil
2: da kinja su
1: u cha pu shibji du nga jie si nye mu du nga nga di che bi yuan yang min du san re bete ta ji du su duwa nye chen ta jil di ma re kisi ta da pyo le wune cha zang se cheya ki di mea bi yin bi yin na tablam di mea bi yin bi yin na nga zung wune gu gyu re tab shi yo ma re shi
2: wa
1: ta ta na men ju cha ki ne ya le ya zhuwa ka si ka le yo re ta nga zui mi zi ka le cha zang se cheya ki chu go tin zhe su bu re nga tin zhe yu du cha ki yu du zi ma ta wune wun zhe che bi ni kira cha zang se na na ane su gu na ki ne tu di ki ma di cheya je gyur ringa mensi digaande, da kancha sobra digaande, jikden digaande, tenhaagi tutsu ringa yore dili inia kachige di jie nangma du che sa nye tinche zawa nye inia ma rin.
2: Desi emzi la.
1: Di tola, rawa la, tinche ma nang roo shuha yin.
2: Matsu,
1: yoshi nye kab le du zama naza di menchu che kwaya di kye chenpo rin.
2: Ji.
1: Digaane di che, di ne, ane, kancha sobra su su jue lamda di rwa la.
2: Ji la. Lo, emzi la. Da tiri emzi la kaga zo ji ngana zo kema tan zawa yubi nishi mangu ji liya yin da kalom naa song, dine amjila liya ta juk du ngan zui le zen juk di ba le kama ta si nga zile mi duwa la. Dine indi amjila ka ngan zui ne shi ji yong ne shu ne mi du ta tui kyun du amjila ka ngan zui xa zi ting gui du ma song, tando le kanyo naa ya di yu na la.
1: Le se, ta nga jik shu guaya di kanyan sin, tui xa chi zuo ka ngan zui kinja su le lu zhong la tar su yo re. Ta nye wu ne cha sham na lu zhong da sim zhong, dine sim zhong di ke che du sim gi.
2: Le se.
1: nga zu ne shi kengru shi po wumi ne tangpo di tanglin chaya kye chenpo re kaji ne shi chunchu re chu dupu yuwa ma re dile su su sim gu nu shu wangi ne shi di chenpo suyo che 내시 동해래 베트샘 동해의 숙체 체제.
2: 체제.
1: 안디 토르는 아니 정군한 과야디 가레스는 아주 샘전한 과야디 개침 십지리.
2: 내샘.
1: 류종 그제 남이 내기나 샘디 대부 매부슈노 르부델레 대부 용마리.
2: 오제.
1: 류종다 샘전인과 송진나스나 샘디 파 코기야스 베체샨 드리네 지직 준비네 베체샨 기란들이 우유손자 직 라비네.
2: 지지지.
1: 베체샨은 베기니 날고 망압게치.
2: 진아도
1: 숨게치시 마자. 압게 라비네 아지 압게 라샤 숨게디도 대샤 삼미네 기란 샘 날라 강야도 쇼심제.
2: 지발. 지지지.
1: 맞으면 급해. 디 그거는 이제 송고로 마직 라스나. 아 개칭 말이 따라한게 되게 강가 강에 되게 강가 뒤 캐주리스
2: 이제
1: 송고로 봐라.
2: 송고리 송고리.
1: 제산 니에서 막 뒤문에 이제 가는 건 주 배배 직주나라 심기 걸라 심정 걸라 뒤쪽도 동아 주는 규디 봐라. 직 라샤스도 어즈리 다 샤말라베 디말라베 어즈리스 넘겨 크기는 송고 동아. 제산 디테일 니에서 막
2: Let's say,

0: 저 요메 때 그바라니 그 하자 히라즈 히그만 도데 있나 저소 토라 샤이테 뭐마시그나 확자 삼문 조베게 다 샤모지 임바네 자자자 담바 드니지 레인도 트람니나 섬교 쳔보초 샤한테 소샤베게 주란나라 마참이가 동어 쳔보자다 마참이가 저스 쳔보다 리젠 징근도 샤디게 르르튜테 에다 유링 보인자 타타 소베게 마히 토라 마참이가 가향야 쳔본도 다 소원의 그 리가 협진 잡아서 이 거리나 나서 소소 라니 그 라페 나는 통대와 진짜 친 버리 마도 배 향리 때 칭바다 저도 저 뉴턴 소셜에서 저도 저 시간에 근데 옆에 저 용금도 등이 손도 칭바다 랑케 랭 칭바 랭 서비스 규람 나나 칭바라 다테 옆에 랭 받았나 온 잡사다 독사 저 효성도 제어 요 마릴란 카세 칭바 무해 손라 속바 근데 몸보다 락히 소리 건 차선보 요 마리 트렌 카톤 우스 다테 칸다 철자 요소도 어지 요스 친도 트렌 인소도 다 트렌 카톤 니 카제 강 칭샤 마보제 셔제를 샤데 탱게 내용도 가 트넌히 나조 티가노 소토금도 락제게 다 칭바 바 르레지 소자도 트레 트네 현에 나조 샤모게 베시테 다 다제 가조나 진생게 연콘동 치샤바 나히 나조 베텔라 차네 나도 때 소요 용기어리 다 소용도 예 다소도 러니께 이제 봐 침유게 이나 침양 그 급아이나 회 장장요 봐 아 들려지 시도 단계 나도 때 협진 차비기 몸이 그 르듀테 마냐 봐 들려지 소원테 야고 협진도 다티 그 나랑 어제 카 제게 반조소로 이제 들리지 생바 현단의 회제 사용도 다 타장게 원차 침범만도 이제 이자르바지 멘로잠베 통침부 전요야 그 린단으로 이제 들리는 된게면도 대인선도 당가서 리제서 다 문투데 로나 소속 락세 회제 협백은 몸에 그 조주데 마냥 바 희차네 들리지 소주데 개가 희도 침부 들리지 린도스 다 들리제리 전에 용가 소외 그 나라 아 그도 다 중간다 소중 자원도 당가서 Kaitela, Moso Chimbo the Tune, get a lapsut in the yore. Tell you, Yuko, Jim Sajer, second, Taza, and Nina, Saja Tikala, Tarjo, Kumhitan, and the Tai Haita, Honte, Lurjuta, Haita, like the Condamarin, Tunjikin, Sonda, and Roche, Tanijela, and Monte Tangi, get a lapsut in the Jim Dog, Tati, Niangor, that's Nala, get a Kashi, the Lakino, Tanija, Lurju, Yurin Bondroche, Tanija, Sonsa, Naso, Tazeti, Ayar Tartank, and Womirinik, and Junior Tikola, Tongong, and Womir.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хямота кончите, черта юлсу кумжисна, номе к зортюсна, отла понжаси тутен, тендике кумсунда уче тендике чандос, хя тендини, тенинга цотати динта чебеке, тарчу гюяк нала, анга цон чедо пабе кумжите момбо чёре. Сачати канла, таая тала та чугду, ю юнхар тебе та чугба та, юла чобе гра чан чугба ни yu ayar thang la nyam chuk chibi ku lor ju mato mabo la lab ju yo pa tani chere te na la yu la yu chowa pi kar sayo ji yori nga su yu ki tere re yakbo ji yori yu la chowa pi kar ti ki kong la chang mabo yori ti kaab la ti chang tazo chung si na ta nga su ta ta chuk pi ki nimo la chang tazo chung ya ta ta chuk pi ki sar chan ya chang tazo yong ki yori tani chang tazo chung par song sa tu lung pa tere chang chuk lung pa su chang chung ma ta dosi ku lung pa na long chenpo ji yori ti tera la dek yori ti na long chenpo ta chang tazo dewe ki jumzan la chao ne chang chuk chung su sa gari chang chuk chung su sa kwayo ke ta yu la chowa pe gari ki chang ki chung ma yin se ya chang ka ji yori ti ki chung ma ti chang to sa ta nga su za thang la no chung ta na nga su pa pig ma ri ta yu la zi tong chenpo cha gara wa ten yin song tu yu le ki chung ma ri sa ne nga su za thang na le ma pig ma ri ten yin song tu nga su chang chuk lung pa se chang sāt mēng tēnri tō tēwa nāshī tātā jāng jōg chōngsō sā chā tēwa jīmsā tēnri jērē. Tātā yī sōng tū ngā sō tī lōr jū tī yāng ngōmsār chēmbō jū yōrē ngā sō yōngkār kē tār jōg kā kē lōr jū kē nāla tī yūlā yō chōwā pēkār kē jāng jōg bātā yū yō yōngkār jēwē tā jōg bāni tāng āyār tāng lā nyam jōg chēbē lōr jū mātō māmbō yū sārvā tē ngō mē rī nē xīyāk nāla yāng tēnri kō yō. Tā ngā sō tātā tū tō sā tē ling ti xiang si ge yo ling ti xiang zu ji ti ge na la ling ti zu ya sa de jun zhan han de tao le sai ge na ne ma leng ke sar ge tu ne ya a qiong de ge san meng ge re xia te de ling ma mo yu le par song de te ne mo yu ne zu lu ong sa jia la sa jia de ji bo yu de tra xiang me mo bo de de a ya tang la da ju bei lo ju yang yo ba zhong ge ba ge la ge ten de zong song a ten de ji zhong ge zhong yi de ya te ne da xian bei ma qiong ten jiao song a ne ge da ta la jiao ne xiao bo mo bo ta de ne te ne sa ta la ling ti se qiao song 좀잡다 드리게 총송 다 아야르탕 로르주 테크나나 아티드링티 향게 사차티 아야르탕 다 조네나 엘랭 샤메시 다트라 주비 로르주 다 타이 저장지 요리 세트 타이 저장다 카라 요리 센타 아야르탕서 메인텐도 지데 아야르탕서 드리게 로르주도 드리 로르주 테크나나 드네 카르탕 니엔콜 몬보팅나 다 중나 아야르탕라 조 타 아야르 다 지메다나 다 장리 퍼크 요파밀스나 타 아야 딩오 초서디 다 향메 봉반다레 디 후처레 잡라 커서디 밤이 봉반다르자 디세요 라소바다 다테네 년컬 몬보진도 아야탄란 렌잠나 푸샤텔리 자서고 아다헐란 렌잠나 푸샤텔리 자서 공서바다 로르주진 타지 몬보제 창탄 나크주기 년컬다 츠그나 송고도 카르찬자 나크주기 나라 양테 나미게 담베테르제 통웨크 나라 양다다 봉고스르데 아야르톱체 타나도 허도 허모스르데 자르 조말라르도세요 드리지 통도 틀르주 유르응보인바 쿠바라니 쿠바자 마인바 초현 처음에게 드리지 용근도 티나레 타다가 저 살을 좀고 코네 사자 마보제 그가 저 아야르타나 다중간한테 르르주 와사레 또도 다 디카티 로그 쭉쭉 달라 카마르 콘 산오레 타 아야르타나 중도리 장기 그 담마랑도리 에서바 라소바 드리지 용수도 나 저 용카르 소비 다죽베 노나 야 현다 만다고 제주제 요리 제주도 간리주 요리스나 다 다죽베 투전 드네 가서 이야카죠 근카죠 똥카죠 소가죠 투투 체가 요마레 가두이나 죽여라 니마나 드리 말이 당가서 다죽베 투도든 다 죽베 그 체와 쫄나 알라 딱딱 죽챘다 들리게 키니 가좀 나베 그 도초 까르베 그 나와글 섬을 거도 생게 다 들리게 이렇게 현조도 생게 나 좋다 죽이요리 다 죽은 그 주나고 돌아 다 나 좋다 죽지다 나베 도초 달스디 된자 제조세요 자다 제조 그조세요 자 니 죽소용 봐도 다 처음에 깨져 가시도 요 손이나 그장 주조세 니마 걸라 장도 니마 주니 몰라 죽챘어요 티가 가라 나 좋게 티 단 소베게 나는 누 좀도
1: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0: tende zai chao to jun zai tende zari. Ta kar juu la ngar char song wenbi ki ca zu asarwa nong xin ki ta nga zo te lor juu ki rindang qin bong zhawaji tende ri daas. Tere ta tatong labi a zai la kandri ri sangu na paar su zhobi ki juu na ku na la ta zai ca song zhobi ki gab la ina ha jang ki di qing xia nor xiong ma ta ma gong na ta mi ba ta.

0: 생그랜지 샴라 편도된배 제 뉴스가 탕 전도급의 제 주민지 넘시 용의도 수인 저 매지 강가로 되나 선년이 편도된배 제 뉴스가 탕 제스님아 제조한다 가랑고 중주 메롱 최첸슈 조르와 도지 두다 넘지 업이샤 꼭두 있음 니가 탕범망 세모탕 넙장타 장샤르 쿠유도 뒤롱수 샤로탕 혼업주유도 롱분당 시 쿠유도 정 넘시리 공지 마오 수준이 집시 링키 응윈대나 동원고무 시제 호주탕 닝지 호케 호주 응아리기 호주라 차부충원 법주탕 사즈카지라 차분 증원의 치워 법주 시제 샤주유탕 장주 넉주탕 화사 호케 우유주유탕 샤주유라 넘티네 차부충엄 주저로 법규 디민 사저라 디모 모부코네 넘티규 사저카 아지라 퇴저로 법규 상니니모 시질 호주이탕 호개 호주 너리그 호주이탕 낙주 시어규라 차부충엄 법규 사저카 아지라 차분 증오 법규 낙주 의주이탕 라사 호개 의주이탕 닝지 늪규라 디모 모부코네 넘티규 사즈카지라 퇴처럼 루처럼 법규 대민사즈라 지금은 못 걸규 시의 구현도 샘라 랑정지 종제당 종 추카키 냄시공의 수기 라사라 퇴처럼 법규 저세양장 주지자 니네 니시저지자 구파라 성주자라 퇴처럼 법내 림시의 지금은 걸규 저세양장 구내 니시저지자 숨파라 낙주로 퇴처럼 법규 这样唱西藏安内庄子孙爬了这一不去了推下了旁内这么不合局这样唱中尼藏古内女士自皮菜西爬了内东去了推下了旁内人心这么不合局这样唱朱吉藏丢内女士自皮菜西爬了新卡布了这么不合局这样唱西藏西内修古萨孙爬了科鲁不去了这么不合局这样唱朱吉藏古内 你是自己在自己爬的给这了推下了旁内人心这么不合局这样这样记载街内居住在街爬了不行了下不去我朋友这样这样丢内作别爬了现在了能听内人心这么不合局这样这样西藏安内居住在丢爬了他们到了推下了朋友这样这样松在街内居住在街爬了能不行了 下不去我朋友人民心推下了朋友就这样唱出在国内决定在西爬了说总了推下了朋友就这样唱出在国内居住在阿爬了他的推下了朋友就这样唱我在阿内居住在丢爬了丁前了推下了朋友人民心那么提不就就这样唱丢在丢内女士自己在你爬了好弄了这么不好内人民心那么提不就
1: 这样唱古在丢内女士自皮爬了满空了这么不合局这样唱丢在街内女士自己在丢爬了做过了这么不合局这样唱古在你内女士自孙爬了至于了推下了旁内人心这么不合局这样唱举皮在街内女士自皮在自己爬了包总了推下了旁内人心这么不合局这样唱中你在西内女士自助爬了
0: 命令了推下了旁内人心这么不合局这样这样中你在主内女士自皮在丢爬了假设了下不去我旁内人心推下了旁局这样这样中你在西内女士自皮在不爬了男孩子了推下了旁内人心这么不合局这样这样男孩子丢内中孩子在丢爬了弟子了推下了旁内人心这么不合局这样这样女孩子主内修孩子在丢爬了 能令了恰不去我朋友人心推下了朋友这样这样接在孙内你去在孙爬了听着了那么听的人心这么不合局这样这样出在孙内就不定在出爬了爬着了恰不去我朋友这样这样我在我内中你在出爬了错那了恰不去我朋友这样这样我在我内中你在孤爬了你没了推下了朋友人心这么不合局这样这样云在出内 你去自己在猪爬接近度。
1: 생각나게 배달된 배세 뉴스가 다 진도 배세 초년지 냄새 용의 더 쉬자라.
2: 네가 아니 대정 롱치 년치 예공 대개 롱치 이
3: 쥐둔 치자 투도 동비다 급지 시주 디네 세제치
4: 군대 성교 망최 토네소 군총 널 퓨위신 디네 첸
3: 다들 키기 생호소비 레슨 디니 편정 롱칭 년칭 리구 퓨게 롱진기
4: 성교 군대 군총 시비 리첸인
5: 니디 서구베 멍시포니
6: 예금 뉴규주기 캡자
7: 서구바 예금 민제 단동
6: 센트럴 링게 제로니 도니 솜러 페이지 예주
3: 성교 군대 군총
6: 센트럴 링게 공감사 단데 키넬 한데님의 총내 변전 롱칭이 칠레콘 벽의 롱칭 키 성교 군대 군총 시베 치들의 첸세 넘버 그 수기 말레 진행 중 쇼킹 이시양지인
5: 생각해. 아니 텐데리 전년의 쇼킹 변조이. 텐디 성교로 군대 군중 시베리 전항 주된 소위 치자 대지 수입에. 텐제네 낭든 카 림베치 통틀령아 신신하소.
6: 조네 치그 냠용타 비초 디부디네 치자 세보치.
3: 성교로 군대 군중 리진키 주된 소위 치자 낭지.
6: 생각해. 오늘 고주토. 你选车内同美森丁文作为什么有四道出击进行会被杰克洛克平均陆续给当月检查策划人进行过过不信任准许个人康中给创业了三南个亚塔金帕南坦坦你学给四地了罗纳丁去团结了那边杰克洛克平均陆续给当月检查策划人进行寻不美被杰萨美多进行西人图作为从内立即不信任 我接落康去习俗科康图东昌别特切不内跟于学界唐兰习俗拿修别拍了 况且罗斯姆就所住的人在对陆秀组中两个切的空间当有些给拉萨姆塔坚持了在这期新月天安境内三十块为七九了店内出国一处别电视准备过内训了记录其中国结果就可别落了策划人前期罗斯姆就所住人权别来过一批的人大找别陆秀直接谈卡车内跟有些不是 各地都给哈塞中国人把这冲凶桑兰塔，吃凶变慢耐心，陪随对抗他多多内巴塔，跟有西北来若人把你给老子，中国去三家民众玩的卡多多内边，西区一趟，大都居住于切嘎了，村外南开，切我走走江侧住切个，村外人前开内最提大森林内，人工啊来居住跟玉米内，但只不以车站委员塔，制度局组长去监控内，露天跟着了乡地学话题，军电开切我西都最不是。 成龙五度党委小巴忙不谈，测度新的气味人工退缩，策划人进一步。中国人的冲凶行动，盘着从我起行，老杜修不谈，牛不拖地，今早日日前呢，内最先到谈，日益新这等呢。南天恰仓老平松草被来，就是给玉米呢，日卡给制度新的水土。中国用了区别，露天跟着你给松就拉咱，但真做给透过结棍子就不是。罗马人策划人进去，人托人在给归拢上坡点呢。
8: 前边跟有许多露天跟着了大院前的，请求吉布西给托把车月。你呢？太极长在了点呢，团结去矿村三百余座前边过内训了。那么是也不月前，我不吉林去学别露天跟着了大院前的，请求吉布西给托把车月。你呢？太极长在了点呢，团结去矿村三百余座前边过内训了。那么是也不月前，我不吉林去学别云江村策划人进去，太极长在这边送人通个月。矿个穷队呢，随军长在江边，心说满了偏不着边，同面三顿月吧他。矿了八个人呢，听呢，杨新给七位抗战所西出去破断时间月不是。吉隆你东局西罗罗，矿道亏去忙做给三百人呢，策划平松措施动话他。每日卡个忙做给吕江国国公去，策划人进去让江江吕在去给解决我。我不林吉林下都不是，苏州设计中心，吕江七月菜单团行，有些讲七张不月。恰给日西么他，强阿妹太极长在呢，吕江七月六月嘛
6: ཚདང སབ་ཏུ སོང ཡེ ཁེར མེ་རིགི ཁེ་པ་ མེ་ཅིང ཡེབ་ནི ཁིམ་ཅེ་ཐ བུན་ད ཕིན་ཅུན བར ཁེ ཛ་ཝ ཁོན་ན་ཤེ སུམ་ནེ ཨུགའི ཁེ ཏུབ་ཤུལ་ལ དེ་ནེ ས་དེ དེན་ཅ སོང ཡེ ཁོན་ན་ ཤུན་ན ཅི་ཅུ ཉེ་ཝ གི ཧུན་ནན ཆུ་བེ ལོ་ཁང ཁེ པར ཉིང་བ ཐ ལོབ་ཅོན་ སིན་དེ ལོ་མང ཁེ སིང་དུ ལ་གེ་ཅེ པེ་ཅོ་ཁུ སུར་ཤིན་ན ཡེབ་ སེལེ་རང་ཡེ
8: 我不提到起，平常了你日来嘛，得把这军队抓瓦塘，从我认真谈，在对陆续吃下念头，擦拢肠胃，叠松给龙的，心都过意。突然给朴局龙我说，军员为陆续不跟这些人别抢呢。目前我见罗刚组军去，各度忙不，三不容易。各地队在对军队得没把他，我说官吧，可有各自吃我这一家。我见罗刚天忙得就别别嘛塘，给用给心情谈，从给看内用为是准了这吧。给别说吧，他个耐心，三年提个忙错这一家，他讲么说呢？组军前的在对配件了，认为为难情不是，他讲抗中落着日龙一日没扛上扛都缺别，今朝吃到忙不，三行吃了为落准就脱不穷呢。从给谈从是给那把人日行军队抓心月，我见罗刚总呢，龙个就可为熊们冲突脱，配件给那把事儿讲个冲突，从我认真去，其他明白龙的提了，这是么子么有起真前进，给用
6: ni le labur chaba si mi ba ta di gi ni le labur chungwa si mi ba ngwen zhe chor ne lo dien gyur me nga dang ki ka la nyin ba ta dang ki ge chin cho wa dang ki jie su zhang wa jie gi sam lu tu mo ngwen zi ji du zhi yub zhe
8: ga qie wu tu ki gup su dang tang si xiong ki xiu mi shou gyur fi ci li ta tun bie go ne ne guo ki si qie gu
6: Central Linke, Shamla No. 2 Mutuje, Rangjongi, Tenzela Dene, Sugun, Singjo Le Pig, Gudi Dangwe Gorki, Tinsumsi, Sensina Rona.
5: New Lucia Jing, Rangjongi, Sadu Singjo.

0: 최바타。结个别听日的做烈日，春天间开别段开个秋间头吧。这月天来给春间就入为新旧节气，各用各天来千不拘，各个他个给不离别村南去月。军开春为拿出民族代表呢，今朝七道忙不如不怕穷为怕了。不为人们下间天来呢，配给各个松江他，便叫配给了金东前边孙杨特别村主些日。瞧，这了刚爱有趣，秋夕参见呢。
1: 罗局的月，俺去米奇三几期，刚爱来南北计划去个。新罗林街，下面南北村母体节，这个书记习近平去组团开展了，该届党员来前边，老林塔、密码、罗局节给习近平特别出战外，胡大队把路规模特别过了去做米，我觉得。
2: 宁日电抗议，罗江罗水村镇军前每百日三点堂，该届党国协会主席严准秀言。年前，习近平去组团开展了呢。罗江罗水来团堂偏见了开林卡里那沃堂。罗江罗水村镇三点堂，该届党沃堂，杨特别集团来接到我组国堂，拉达尔去普遍南水组把了两家开三团闹事。
3: 嘉吉党员来这边，直接出席习近平给组团开展去广东罗江塘跨年联办堂，巧用来拉得团结起的，杨特别集团来接到我组办堂，拉林得具体，有人去连跟习都在内，他们进堂，宁瑞点将给罗江罗水春节军前每百来三点堂，嘉吉当地拉林堂，密码，罗局这给习近平特别春节我胡大队的人谢谢有事。
1: 塔罗尼，中国红砖党五年内，龙我家塘居民阿可为录音了。龙阿清居民被古厝乱引，大杨素杨特别西屯来接到我祖巴塘，老大的去罗江罗斯被我呢推了婆婆西镇。云南新会党个罗杰马克思人路罗林开院长选拔他，已经期末我北京去。罗江罗斯选他的局，加接党员来接班。 水切度西屯来接交关不谈，西屯来接其他交关吧。看了店内西屯来接交关不接给三六五斤，俺认为要三千百。杨特别西屯来接到我的五斤汤，舆论突在十多千不谈。破三汤，天津俺认为点多千百，我做给二叔俺认为七六千呢。龙阿清叫俺别过一不做不谈，恐怕点不不完了，规模难点特别接些不是。
4: 罗江罗斯贝沃月，加起党员来七百，每月去都是进修七六千八趟。满了第一准备呢，西屯来接七十银八的黄金定色图片。密码呢，让人当去西江为定修七十日。党员来七百二八图，三六趟七九年，托他派出所，满了第一准备的西屯来接七十组组委，给了没人信他，让到人信七六当地。
1: 密码了，第几准备他？密码了，前往我主管些四川省钦万源崇委给局务他，曾做部部长王永明去替他写一把他。空军等密，恰恰主办他西屯来接交别没有呢？满了第几准确认？不然跟将老火重建那栋区域给军来书记选把他，军来区长选把王博义。 这个书记习近平去组团开展去广团，罗江拉达定色切的，密码电话是准备批改给三六点半的组办他，密码给切到批改动话他，批改动话的密码了点吧，批改给村镇密码给酿酒七八件，他用钱呢，没事了，吃我三不糖，吃我我，卡住咱们准备的西屯来接了十几七百，才是开展都这个，谢谢有不是，这个书记习近平给。
4: 云南金溪南屯西皮塘塔铁的太阳前的云人塔铁的七个被西屯来接给到啊，岳开小外岳三推被南屯了，腾进南部塘，凭借今年开，只在七个被南县那往日，南屯西皮塘塔铁七八日，西北屯大了腾进七个把塘，忙错结果过端桥所七八塘，凭借我七十七八，西屯来接到我了岳开小外岳三推被南屯了，母推桃酸塘，岳三借钱呢。
3: 党员来接班，杨特别西屯来接到位三六人多趟，七十几个人多，七九个人多接三米七八的七十吨个的固定东块些。浙江省钦丽水创业松阳总委给书记宣布，去毛县去替他写预备。
2: 罗江罗素别林，重视起出扩团去集中了两千趟，妥当了能中前边具体的现价的面的。我在东街北街局过了固定动画堂，扩就南水推个仓都当内，忙错了落地北去通局员外来签约。
3: 孔德吉马拉，忙催第三米的西屯来接到了，有件事为我们三团别那天了，模特接你趟，他得了几个人，是重庆重庆的江津区游戏重点党委区书记李新奇提到了些有事。罗江罗水重庆三点堂，加急同为各自人。
2: lakling ki pente te pokpin lamsi tu gyuwara tokyo. Ji, chongwe xingqin, chunup suri pyori rangyong zhou, maya chongwe ki shuji su hua yi jyebatang. Kongki, lamlu tang lamsi tuku changdo dongwe te, xiongnu gyabatang tapju kyejin ki, cheri tang tuenbe rikbe kong giwe lamsi tuku changdo dangne, namcha zhujun so ki gagze luzi le ngwene xipshire chibara xiongnu gyaju tang, heba jin ki jesip dingjo mala tuku changdo dangne, lejebe si tuen leje le nemi jesip chigi yin xie xie yubzi. Komda jemara, ngazwe lopchung lopso birin ki, chugu chuebe nyamnyong tang chedab ta, lamlu ki cheshir judi cho yongne dengjo tang, peje rengxin ki dengjo kyeju su chebe, gegen ki lopchi dengjo mala gyun tu zubo tang tugu changto dani, ngoyu chumze ngoyse tuebe gegen la gwenye ki kelen toba chigi yin si Qinghua lopchin midun chu yi chuzhang yu xin ji titara xie yubzi. Yang takwe si tuen leji dawa zubo tang, laklin darwe lopchung lopso ni, chug diwa xing minbara go zugza saba xin yinbashi. Sidun leji dawe lopsu gyundin ne biwe gorki, jijab suji Xi Jinping ki langza lakdara tuenjue chebara, nga zui xiongnu gyaksa ne le kebyu cui gui, si Guangdong, Chibaling, Gekab rinbe rengchong sungjong kui todam ju ki ju zhang, shu zung fin yi, titara xe yubitang. Kongki, yang takwe sidun leji dawa ti, gengam tuengong le da yun tang, cinsip dasip chelin, rinne yugor peke su ki sipte le tuen ka nang tuenjue chedi. Gengam sungjong tang, jangdo tuenle nyamji cheni, lori gengam sungje sungjong hyakbo chegi yin, si sipsi. Sidun leji dawe lopsu gyundi ne bichi. Nga zu, diyu nang tuen, nashun leji bi tuigor sibu sojong tang, nyamji chedi. Kone sardu bawe leji bar yang takwe sidun leji dawe gengjub ki lopsin tangbo ti, guji chezi yu la. Gagze lene to ki leji bi, sidun leji ki, yoke tang, juezang cendin ki, gengjub so lami ni, chedun sojong chedi. Leji bi lejub ledu ki ring tang, tuen cho gyunche mi bar sebu sogi yin, si, nang so rangyo chong, bayin goro chongwe zanzu bi, gyun le buzhang xun ba. Guyu Haiyi, Tetara Xeyubzi. Mangi Chitu, Sidun Leji Jogbatan, Ngujub Ladini, Jongjula Chogui. Yaji Dangyu Leji Bache, Xi Jinping Ki Dang Zubjong Ki Gongbatan, Jijib Shuji Xi Jinping Ki Zubdun Kejin Ki Gongtun Lopjong Tan Lagdar Dingsab Chedi. Toda Parsumtu, Yang Takbe Sidun Leji Dawar Dini, Gendi Kuruwatan, Rangin Zangzhub Chedi, Longa Zin Jungabe Jiji Chirshiti, Ziduk Dienbe Tungun Su Sammi Chibara Gyuwa Chigi Yin, Xi Xeyubzi.
1: 前儿退宿能行问大热土谷盲藏接不堂长家破格宿丑肉难他藏不长养三我所所对米容
2: Sanagi, Shamla Nabatu Motuchi, Lhasa Chongjir, Mejo Kongar Zongki, Jilong Chachuki, Xingzhuo Mangzhu Ledi Ji Junbi Gorki Tinzong, Gorki Tu, Sadui Deduki, Mangsim Chowar Chi, Chongsip Tarje Ji Yumbab Mang Tu Dang,
1: 先着林杰，吉隆尼多尼修在阿罗吉格的美洲空格总体三对行政区域对抗定价给人他，盲错不把区域给密切你了西处的盲错给对抗区域给库布他，对抗区域过不切普遍脱他们松江街对外内团全部松了命的，创设对抗区域不切脱了东位吉隆车局三对六大街的，市区可是给车段他南昌六大内面不怕是特朗加界界确松西街区来给马拉总的。 第二部车拖动他，那么不怕给人家批改给人不三百多个月。第二，对内给车间了更多情况怎么应办了？忙什么了手边，忙出老人些体外应办。那出连场集团商店给创设他给给那么些，是不每些东西怎么行办？那么天雨土天用的幸运，小不唐家乡初步创作了，创建你为金砖仓买过来出行运。 因为路线人，玉米铺车砖砍起错啊，车砖起了落地旁边皮干预，三度来出边扛把拧巴铁塔，你这先擦乱穷新边铺泥了担心，咋做拧巴阿三呢？门卫军塞塞的扛把拧巴铁新呢，都要扛三百叶子预备。铁塔切切扛边电价切入千把马塞，能没仓吗？落地旁边别错啊，叶土别热。文家苦你给，人你给扛把叶子，所在村镇也不没土把塔。 抗别金满点不顶米头吧，抗别也别贴住别门卫没当我说，甚至请不起个月，得不了不行了。各梯队创设对抗起，不才连锁单位集中抢救别个出不他，大大开月。 ཆ་ཅུ ཐེམ་ བེ་ ཁོང་ མེ་ཅུ ཁོང་ག་ ཙོང་ཁེ་ ཆེ་དུན་ དག་ཤི་ པུང་ཁ་ གེ་ ཙོང་ནེ་ ཙོང་ཡོང་གེ་ ཆོང་ཙོ་ ཐ་ ཆོང་ལེན་ ཁ་ དུ་ གུ་དེ་ ཐུ་ཟན་ ཐུ་ ཅན་ཅི་ ཆེ་ནེ་ ཤིང་ཐུ་ གེ་ ཁང་བེ་ ནེ་ ཆུ་ ཐ་ གུར་གུ་ ཆེན་དུ་ ཡུ་མེ་ ཁིམ་ཙང་ཁེ་ གང་ཡེ་སོ་ མང་ཤི་ ཆེ་དིན་ ཐི་དོ་ ཤི་ ཙ་ ཆེ་དེ་ ཁེ་བ་ཅིན་ཁེ་ སི་ཅུ་ སོ་བ་ ཐ་ ནེ་མིན་ཅིན་ཁེ་ གུར་གུ་ ལག་དར་ ཆ་ཅེ་ ཤིབ་ཅིན་ ཆ་ཝེ་ ཆང་ཤི་ དེ་ གུར་ ཁོ་དེན་ ཆེ་ནེ་ གུར་གུ་ ལེ་ ཐུན་ པེན་དེ་ ཆུ་དར་ ཐུ་བེ་ གེ་ནེན་ ཆེ་བ་རེ་
2: Sijuji kebo yebe, purjirin zazuni, gazor chimbo chungi, simutirang tu, lobchar yebe puni tang, chadoni, kabar yebdi, kangba yebbi, chershi gola, chudur chebetang, gijarang ubin gorti dun hazam rabito, kimki songu nene, zogdun chushi, chargoidara, nami sangme sam dun tang dundi, purjirin kimki, dugan sabati, dilanga, junku sobashi, kangba sabat yeb tabeji, nangchi kangui sangma yebetang, tabzang, zangla, chushi sangchu yeba,
0: 본일랑소스섬딘따라
2: 쇼드 알레 봉카 담세 네보체 유시 뒤강 조준기 가제 루지 주구이 십시리 진행기 규림 십차수 당내 알레 체유토 거십 더구 조치 제바탄 네드 뒤가낭 다들 제바 강바 주구타 알레기 고조번에 레조 디리 십시리 진행 집에 파르키 규림 십이 부제 토담 천지 말아 조고 제 전에 결국 강바 장매 염고 세실 렘바타 부체 레보 경우에 긴송 체 유시 뒤강 결국이 Dukang yakbo yuebi mangzui dugu yinba maasi. Xingzhobi babala guji chiebi tuinle ki guishu kyangshi. Mezhu hongkar zongki jilung chachu di dato chedi. Mijju tang, pokdong, tuinle. Jie babala ki tablam sum xardong chene, dedu tang babala sumdi ki peke dong tang dun yubshi. Tomzi gyabara xina, jilu nidong gyami nishu zengan loru, jilung chachu namchang ki rimzi gyamna, sanay tege mangzula ngenu yonbob gorchi chukya chukju renga. Pawara guti chebatang, zongyongki xingtuki chuche potongki ji yunbob goroti nidong kiami nishu zogu lakzam zinxin. Sanayteke zogjun juje tunlele babar goroti yatang gubju kodru yungwara guti chebatang. Sanayteke nyergyong chebana zola chokdui babar goroti somtong somje dunju lakzam chungne namzang zogjun tang mangzola babar yungwara pinzun guma tebyebzi. Babar ki tablam ririni chujun riritang chungxin. 行走被对港起插进雷索当我堂接近永保将盲头送我堂重视组织囊修笔胡森将切切的七年重视他接了母体归属三百年有事对港三百军第一错日与秋地行走盲错阿拉为自行普松错笔错个三百错数据行有事
4: 日日给内次年个特别格数 看着色不脱散 年月都出个
5: Penjong Lungchi Nian Chi Li Ku, Pege Lungchi Nian, Tanda Lungchi Lop Chi Li Sien Shu Yi.
6: Li Zen Di Nang La Yang Nge, Nale Jubwa Jubwa Sheba Le, Chita Ge Nang Se Nyiba, Lai Jubwa Go La Yai Na, Dreji Shu Zu Yue. Lai Jubwa Go La Yai Na, Ma Ngun Sen Je Nang La Yai, Dinde Sungba Re, La Ni Nyiba Sheba Tang, Dunba du tang, jowa tang, men tang, tianjin xi tang ni, chigab ta du, doba yin si, gangwa dinde jigi, xi dian nang ma zi. Di nang ne, nang zu, niba lia chawa tang, xiba gui ji, dunba dine, te xin, chigab jie gi, go la ya yin na, nang zu la dun xiebe ge lo, ngor du sung simba zi la, ni nian ni kar san, nang lia jubu jubu xi xiba di kong la ya, 空间南市的个对面站，听你家东啊做这些修买，大屯我不到了，来就别个了呀！那他就空个松什么能行？对吧？是啊了说吧，长久是啊了说吧，闷吧是啊了说吧，天津是啊了说吧，今天这个空间站个那把西起，对那不得，来就不就刚了，来就不新那边的呢？那来就不就是西不的，今天是主不的。 Lani niba shiba tang dunba saya dike kongong odo song simu rwa kya tu shumu goche shuya di karasana duba, yowa, menba, cintin shiba chidang nangzi shibu dide 디낭네 다샴낭에 나 고두제 지랑 낭세 당보 두버시에바디 콜라야 모두 슈귀 레이 두버 템버 주버시에바디 컨데지글 코구레스나 지차네 레이 테슈르야이나 튼시엔시 레시 두디 구규여바 템버딘데 지글야이나 두버 템버 시에바디 pena cha sha bu gu ji le ya teng a chi du zan na ngad din de ge je nan din de xie ma ru bu gu ti lo zhong ya la gun ju sang se din de xie ru ba la lo zhong ya la xi be ge ge la di le ya na du bu xie bu de lei di ka che de s na ke ji te me che ke ji xian ya yue ba dian ba ru ba la din de sun du zan lei di du ba dian ba xie ru ta lei du ba dian ba ko dun den chu ge nan ben wen de 27 be na ngade chebna shamse gi keju yangmana shamse gi chida nangde khase ji gi thone ina duju gi namba de la 20 da ngode che chuk du sung chamang e chida gi nangse thangbo de ngode shugi chida gi nangse thangbo de la yang a do kapjang la ya dinde su khu yu tube chu xian xi ri xi du te che xi kang ki ren xin nam na ba 선발체와 딘데지 기치다 낭스 당고도 샤유 딜 툰베 추세지 두알라 툰베 추 현식 리식 두디 계시 강 정신함 넘버 툰베 슬러브라 제장 툰베 추 시바디 알라 컨데지글 코고와데스나 계시 강키 케주소 고베 거블라야 이나 튼 자와 야마나 튼 예와 야마나 계시 테르 유베 레베 케주딘데 무튼에 꼬베글라 야이나 레이기 다 누버 카르툼레스나 치메 캐주디 레시 두버템바 딘데지글라 야이나 툼베 치 레시 두디 캐시 강 런신남 남버 툼버 체르스 베자지 차 샤제 슈버이나 좀디 낭드 야라 제제 푸숨 초고 두세기 베디데 샤브나 좀 디 낭드 야라 스드드나 라디 시에드드네 오 좀 디 낭드 야고 예베 머체 더도야 캐지 현다 유버지 레이 타코레 슈네 코투구 두알라 제다 다레 디 근데지 고가르스나 튠베 체지 고가르발라 좀 디 낭드 야라 제지 피숨 차부도 라다 디 슈르 야이나 더도야 캐지 현식양 유버딘데 고아 댐바 인자 딜레야 난 레유 듀바 댐바 시그레스 레유 듀바 댐바 디 튠베 쳐지 구고하러 발라 튠베 쳐지 카레스나 튠 자와 튠 예보 인바 양매나 팀멤베 레그베 차 시엔 유바딘데 다 이베 쳐네 시에디 조시에기 유에스 빼나 차샤 르저더보 시에더보 인나 나월 년라 이심구 디능에서나 두베 치다가 낭세 당부들의 샤구도 태양 컨데지레스나 두베 차티 치다가 낭세 니바 미툰바 미툰베 최시엔시 레이티 레식 두디 데니 케시 감기 정신한 넘규 세월 쳐버디 치다가 낭세 니바 인스 툰베 차디 유나 디능에서나 미툰베 차지의 샤구도 미툰바 세디 컨데지 구레스나 독다 힘버치 독다 임바디 카라스나 징엄에 겁레 야이나 케주 직시에 치메 겁레 야이나 응엄 디 케주 레장 독다 임바치 응엄바 체베 레유 듀바덴베 남바 딘데 직레 야이나 미툰베 최시엔시 레식 듀디 케시 강키 름시남 넘규르 세워 체바 에지 차샤베이나 어부탕 촉부세야 디나 독다르 발라 어부탕 촉부니나 독다레 제장 나도 배딘데지글라 자샤베이나 시제 울라 나제기 축세 배딘데지 샤베이나 고베 시제디 요마레 모고베 나제디나 마무네바 군이니나 독다르발라 언데 시제 울라 나제기 축베 미스드더네 컨데지데스나 고베 윤덴디 메바 모고베 나제디 예바 댄제 추강티 정신난 넘규르 세월 체바디 부디 미디라 괴베 윤데니 마창베 모고베 꼿디 예밤 자베 차디시에제 교디 교부 임바 로아 미디 현잠 임바 대잠 야구 뭐 임베 남바 딘데지 뭔바 체버 와라 제단 시제 의라 나게게 축제베 베데보 제단 디난게 의당 충이 도대민으로 봐라 시행안도 크게 나라 따바라 진대 시행마다 만두바 넘겨든대 댐대 강마 충외 강라 미망하지 두세야 된대 깨지든 시행으로 강마 충외 강라 미망하지 두세두자네 강바디에 첨부 고바 미디에 용자지 구구하르대 나 강마 충주인 바디네 미에 망부 차바딘대 인디자네 던다디 Gaji di xie jie tini mithun bai chio ki namba di sewar che ba ruwa la. Di na le yi ki jubo xie bai chira ki nang si nipa di xia ba yin si.
0: Sen jian namba cho gong kam san. Tan da kien nam cui sin xin ba tini pen zhong long jing nian qin le gong pe ge long jing ki long jing lop chi le jian si.
6: 在前地人平中六百千名给人期末七年多级拿年平人大追日别过了七年那些月别先拿有秀其他人是松不定的他们对吧他们对吧西北的了这把盲目几个拿了他们对吧松下俺的这边呢推荐这些七百九人拿了 屯仙对不是这些名定的大街这些几个月可能在那个那么的屯军出来那样嘛不学不定的他们对不是那么对不是我在这边呢特种屯仙对不是这些钱问题钱一些钱问呢写不呢铁外讲也不读生的 本来他们对不是的肯定这个考古的是呢别可惜的下本来屯军给这样的写的话 랑케 라 랑케 세 윤드라 셰 윤드라 롭종 야구 체 윤드라 랑케 슈 윤드라 시바더비 고든덴단기 넘버 딜라야 슈베 라스투가 타마 타마 데 슈베 라스투가라 오 딜라 셰브네 딜라 하마 두바스기 두라 녜스나 튼셴 두바스 러브이나 테외장 더동 참바 유베스나지 두 디 제시나나 디그제 别提那个月呗让个谁远着了是不是给着的卡路口的是那谁没把明白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 사엘 가보 유베 릉시 탕 견딘데지기 튼시엔디 라시바디 슈글 구주 유바지 땜바르 와라 베나 시에 윤줄라 가리나 두균에레 차디게엘 가보 유자 다베지 정세 시에 윤줄라 톡바 쳬바 시에 유바딘데지 땜지에 대슈라 이네 두균에레 시에 가보 유바 차디게엘 가보 유바 에 다가는 신게 되네 코베나라 야 깨지 가리네 냐모 투불라 참마 가사가라 시에 고야기 캐주 당 튼유바디 시에라 가보 유베 튼다딘데지 레이디 코어 쳬바라 제장 배디디 참마 레이디 참마 두버레스 어 두바 임베 머체 니네 라디 슈글라 튼신시 구주 여바 튼신시 두디 레이디 댐버체베 케지디 여장 공두시에베 지단 낭세 숨부디게 니네 레이 두바 댐버주베 벨라 샤고도스 디나 레이 주고 시에베 치라가 낭세 탕보 두바 댐버디체 샤마 낭세 니바 참조르기 튼댐버시바디 골라야이나 두디 중어디 슈위스 나 참조르기 튼댐버시베 참지두가라 참디 가르스나 파참시베 참디르와라 제장디 참디 샤왕어진이기 참디르 시에버레 나 샤왕어머탕 치먼이기 펄지디르 참참시에버레 난동 학제모두 집에 유림나라야 학제나라야 참조를 학제에서 해주와라 참조를 학제에서 해디에 가르스나 샤왕어진이기 파참디 조암 튜벌체베 라직르야이나 참조를 학제에서 시에버레와라 제상 다리 레이를 잡아래 레이가 가르쳐버렸으나 참조 그 된대 말이 아우나 컨데지르 참조르기 된데마스르스나 레이기 차왕어진이 파잠도 자네 레이 여왈 레이디 차왕어진이 파잠도 자네 다 차왕어진이 참자와 야마나 치매 상그 차와디 레이기 야튜버 제베 다딘데지르 야이나 레이 참조르기 된데마르 주벌스그데 근데 멘다사 나데 데베이나 컨데지 두에스나 디급기 참 조례기 조조와 디망 치워지는 구직 수구도 제자 디코레 투모 메인베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카르니 헨정 룽치 년칭 예궁 에게 룽치이
2: 자웨 파양 튠팅은 튠팅은
3: 시베 낭세 뜨듄찰 뜨듄찰
2: 디므 멤버 케버이 멤버
3: 케버이 레베 칸상 디너준
0: Tandil Hingene, Sengu Sube, Lintendini.
4: Penjong Lung Tinin Tilikong, Terge Lung Tinki, Data Logi, Tedong Lintin, Tedong Harnang, Menkang Sibtishi, Harnang, Menkang Sibtishi.

0: 大家好，我是李红，欢迎收听《天天历史》。大家好，我是李红，欢迎收听《天天历史》。大家好，我是李红，欢迎收听《天天历史》。
1: Sendotan Tajolinge Kamsa Tiringing and Zu Parnamian Kanki, Lizena Lolia, Purangojo, Menzi Ka, Chibe di Kaki, Bumshu member, Gempasala Dinjishi, Gila Kamsa.
2: Kamsa.
1: Lise Tangdo Gilake in a Gazi Sendotan Tajo Soya, Kamdi Sumdi Shurana Shuin.
2: Gatti Sembobodan, thank you, Kamsa.
1: Lise Gila Nanzu Hresen Purangojo Menzi Ka, Chine di Kaki, Bumshu member game, Pasala Rijabala. Tando Gilakirangi, Gilakirangi, that Netonguki, Chale Shunemido Yamen, Gila, Dinjaki Chale Nanja, Locates, Tay, you met her, that Dinjatel Yamudu to Dush Narana Shuin.
2: Lise, Tangan, German Tikan Legi, that under Ron, you should have teased the Chinsum,
1: Nas,
2: Tibetica, Legate, Devian,
1: Nas. Any DJ disobeyed Nagila, that Chine de Carania, Chale Nanze, Tanganzu, you succeed the Tegor Balla. DJ disobeyed the Tanganzu, some may do stay came to Gay Kuran, that do the Chale, Lon, you succeed nine disobeyed, near talking Yamudina Shuko and Mevda, Ajans, you make a caress and Hajanki, Pusum Sopo, you need this and gay. DJ disobeyed like a Tiringing and Zu Panamian Kanki, Liz and Alolia Pese, Judin Zorich, Teddy Hernahinal. Lise, 生意人家长美期间他基本的安装金藏机器马王不谈谈的是米利西他米杰西给他马王谈的可是那种话全国有的丁正一对这么一个制作权用的七百地谈的图古那亚的那开心不是的人生给他听人安装做里程拿罗里亚丁之续被配上个就面子看七百地卡起 Bumshimba, 谈谈的是
2: 他就是像王子似的，我们就能够每个月都交了钱呗，交了钱呗，足的，是吧？等这几年的那边，假设全部第一给呗呢，哦，那第一，等这些啊，为他，那个假设全部第一给呗，亲人给给为龙给咋的呀？他们就咋个签名？那你。 왕즈니 다 가래는 또 류규 군기 차와 지혜벌 집에 질레규 권에다 봐 룽즈 스네 오이 권에다 봐 제나로 룽규에나 룽드 그래다 먼저 룽즈 스네 지그만
1: 지지라
2: 자가기네 스네라 다 먼저 카도 권에다 봐 착자다 두나니 또 카도가 임베니 어 그래 자가스 딘테스네 지그도나
1: 나스
2: 규긴 컨룽기 네 대한나서 슈퍼대야 네 집에 원제 내 시제 더 딘제 스타일이나 네 먼저 튀겨 있는 집에 내야 돼야 가리켜 줘요 그랬음 한 집에 담을 집에 딱 버까 매번 집에 쳐주가 뒤치 대수 치다로 봐 통금 고네 소월 배버 시아서 먼저 엄지 지기 문에 시험에 내리 집에 원제 내이나 자 어디게로다 먼저 통금 고네 소주 제야 네 개진 부지리시잖아 먼저 집에 왕자 임빈다 남규 임빈다 디르만 그래 내베 내친 디네 군부 류용을 개베 왕자 왕 왕자 왕자 레주베 언디 그래서 나 체증 돈인 체야나 다 딩인다 체체야나 다 고주 동야 임만나 다 디게 참 왕자 처병 지제 아니 디 그래 게임 쿠고는 당은 좀 롤레 원에 로다 숨다 사기 집에 되네로 왕자 배게 되다 더블로 체제 파르 주고도 원 언디 지금이나 디트를다 먼저 멘트다 가게 멘트다 근지 텔이나 태도 체면은 편차 예 혹시 돼야 아니 니부대 차샤위나 아니 다 먼저 디 근 집에 왕자디 미켄바다 먼저 아니 어다 아버도 무슨에 어 단년 깨비 깨비 배주 등기 등기 차 언제기 캐주시도 원 어 왕자네 대야 당보 근 근데 주변에 내대 맨주 제제 어 년에 하고 내다다 근데 있는 년에 하고 제 맨주 남비는 안에 팽게 하고 싶어 용기
1: 네슬레세 진짜 인도서 바이나 당나 주 집에 왕자 사디는 미겐게 왕자 다 미자와 미세기 캐주 된바 다디 내랑 안 주 내시 컹루지 유비네 랭아 잠시도 토비네 연맨주 제야리 편도 유발라 소텔이야 다두스 엄지라게 CDCF 잖아서 나난주 파메 이내레 균투 집에 왕제 살기기 랭미리아다 파마디 있는 나주 집부탄 치타니슈 양나주 투균 이내레 세즈나 로리아 메시 부글랍다야라 규르무스 투워데리네레 파마디네 다랑이 팅 听通嘛，当然最基本句句里面前边呢，他几件唐古的这些需求里就完了。顶这印度怎么办呢？旁边军图级别网站差距里啊，但另一顶这几得十七个世界上边呢，像地铁里啊，得十七路七趟，跟这预备铁里啊，俺们就那个木头，谁知哪让他修音了？
2: 这是那，但顶这是像俺做推广做运营的，七八七八十六七八万家个推了一堆，不过年纪大，但你年纪大的就是嘛，年大大，这我才推不有嘛乱。
1: 是是，
2: 第一就是嘛，旁边他能就小姐，这边我可是往在那里忙不及，这是能就小姐，如果小姐请不起来的话，
1: 那是
2: 第一个原因嘛，但俺做怎么你出？

0: 된 전주기 인베나 다 로스중기 광기 그래다 아주 리베 그래 차르기디 같이 겨주스시다 로숨 콜라 언제서 다 주브 그 다 차르기야 제서고
1: 좀도 관나
0: 진 디네 다 아주 팅둘이 인베나 단도 아주 ASDs 다 집에 다 이모가 같이 이모나 쓰기다 네 단도 언제서 흉다디게 또 스타디오 什麼 집에 룽네 집집을 샤나야 또 섬서도 디 나자디 카레 부갸다 다 축주슬 아니 부지 전데나 나녀도관 디나로리 임나 다 아주 집에 저기 나지나 자도 다 동제진이 저스나 나즈만 부체 다 디르샹 디가로 밤에 돈나 디두스 밤에 돈나 친구지 나고도
1: 나스
0: 점니 트레딩자 조이나 자 아니 냠지게 저 집에 집들랜 조이나 자 점링기 우유가 임은 다 혼주 지자 집에 동안 디나로 지자디나 가르베 요레스나 아니 집디 통매 되기다 름티디 언제스다 지자 집에 나샤 디나로니 임은 당한주 롤레고스는 다사기 집에 튀네 로숨보도 임비나 부대야 다 밤에 예바도 돈나 치고야 민생아 민생아 디나로 가르레스나 집디 가르소레 르뷰디다 디네 아니 다 부부대야 다 먼저 추주기 추주 고든치야 안디네 수부디 순다 되게 고든치야 아니 균도 인부인 부부대야 다 먼저 안다 안내로야 다 부부대야 근데 로브레 부부추 찌게제 주도 바 랭유베 인데스 안내유바 안디네 부부대야 다 춘주 고든네 롭죠 안데기 고급지 카레다 대야 미쯩 근데 수도관 디나로니 임은 부콤네 제 롱하보도 다 로스문보도 먼저 그래 리베 찾기 약슈디 인도서 막 디강기다 먼저 밤에 디게 톨 덤지 야구나 비나 근데 부디다 리베 찾기 디게 야구여야 아니 디 그래 밑에 진부시도 용긴 다 디나로니 임은 튀겨내도 칼이 인도 什麼 밤에다 근데로 그래 디가라 카시 차든데 체대버 카시 주도 다 디가는 믹제 당부디 차시함나 다 부디 숙시대 단디 다 믹제 당부디 지그도는 다 숙시대 단디 근데 스레스나 아니 암디 추모디 부 코대베 고드네 당한 주 튀균 튀도 튀도 제제 딱제지야 추모디 안디네 부디 이제 스다 넘규 임비나 디치도 좀 하래 원고 그 부제 찬 당한 주 당원 메는 거는 원고 그 개별로 봐
1: 지질
0: 튀주 딱딱딱다 지 원고 그 개별 당한 주 같이 밤 같이 게 원고 그 이게 튀도 뭐 개제 부부 참부 치기 원고 그 개지 지기 이제 송고 동화 아니네 나 좀 멍치 나 좀 멍부 친 원고 그 띠 원고 제투 거런 아니 디체 디가 원고 그 이제 딱딱딱다 튀도 개별 돈하나야 안디네 부군데다 디츠나바다가 나두스마 카타 부고 하제 능주쇼제 나자 첨부시샤 집에 로제다 안데 제 첨부교 첨부교제 님 카시 친네 돈나마 제제 부고데 로제 치제 데스 용구도관 안디인두스마 부군 디츠나두네 밤에 돈나제 멘주나야 안디네 땅아 부부 집은냐르교 친네기 다 집은냐르교 친네 알레케랑기 가르소레 류스미조 대단치 임임버지 엔데 제가 부디 살기다 이제 간다 다 루비 살기디 간다 야구 연구도 간
1: 근데
0: 주중 임번은 다만 좀 추주디 추주디 임번은 다 살기 집에 투네 다만 좀 다 그래 안 많이 누슈대야 로한다 많이 누슈대야 대야 좀 돈아 쉽지 않은 것도 디네 데르샤다 좀 주근데 네 또 가는 유 데데 좀 뭐 부카제 그래 워머 직제 워머 디도 좀 봐 이제 다 나즈 이제 너기 세부다 이제 차야 이제 지기 시제야 수수 장점 그 안에 오면 맞아야 이제 지금은 디치도 什么 당 오면 시도 什么 안에 오면 시도 什么 집에 뛰고 내 채는 초교 약쇼들만 최선 다 디가는 인분은 밤에 인지 민지 아 그래 안에 오면 제야 디네 넘기 오면 리다 이제 제야다나 먼저 넘기 디체 잡다가니 당 초교 게네다 그발라 그래 칼라 이제 제 클릭을 제 용구로만
1: 시시
0: 디가는 있는 추규다 되게 관계가 직톤 하나야
1: 네
0: 부부 그래 수야 이제 슬렌도 그 체름 부여로 림 체름 부디 주주 딱딱딱딱 체디 능구도 없는도 인지 민지 톤 하나야 지르시안
1: 나스네
0: 숨부대 차시하면 나 당은 주 부대야

ཁྱི ཕྱད མམ ཁྱི ཁྱི

0: 내다 된데 퇴용 것도 관.
1: 나스.
0: 디나노는 차샤면 야. 간주 자간에 주고 말이 간주 야 뒤에 가래 롱내기 나저 망부지래 야. 간주 왕전에 되다 저 요리. 간주 탄데 집에 그래 지지근에 뒤 간주 롱내기 니슈 탐버 다 리크 권에 있는 롱내 니슈 탐버 요런 디나노기 리지. 간주 롱내 니슈 탐버 야. 롱내 죽주 탐버 제제 야. 간주 롱내 뒤 간에 차면은 리기 간체 수수내 그 권내 제제 야. 먼저 롱내기 임비네 롱내 리 축축시기고로한
1: 레셀
0: 두스리샨다 먼저 배우소리 배가네 차샤는 맨주 테일러 차샤는 두균 임비는 축부개야 축부시 근데서로 그래서는 당은주 지분이 주급로 임비는 축부디 남규 이제 지분이 주급로 두스 뭐 아니 룰 꾸니치야 꾸니치야디 집어야 류스니 그저 찾게 야고 줘야 제도 꾸니치고란다 먼저 주별 주부디 인도 什么 단주 조조 주부디 롱근류야다 이제 가는 편도 여라 인도 什么 먼저 두균 인비나 내도 가는다 지룩다 만자 먼저 집어야 이제서 주부 개비야 디네 디네디 먼저 육주 세제야 먼저 그래 승리가 육배 육배 주든데 그래 육부 대비제 성미간 이제서 육부 육부 대비야 된데 근데 내가 좀 먼저 같이 보내 먼저 가려서 응안주 주부 개비 차다가 아니 군이치야
1: 네
0: 단도한 주 디마제 응안주 집에 롱상 칼리면 당주 집에 당부 주부 근데 정신간나 차 계도 제로고 속바 디엘라 당주 혼미게 엄제시야 당주 양 배우 소외 그게 돈에 차시하면 집에 왕제 내대야 양 믹스에게 이제 매주기 캐주주어리나
1: 네셀 문에 엄질하게 독스 지세 겸비 규제이네레 당난주 플루키 소아지글레 난주 집에 왕제 내기 주단 주로 텔리네레 믹스에게 난다 망부시비 서르두구도 센트럴링게 티링기 리첸 나롤야 간주 푸 장교조 지칸 지베디카기 봄슈 멤버 겐바산라 덴지슈유 겔라쿠라이네 타밀로 뉴스지 잠지 레네디 토리아 슈그제다 레게 냠뇨이네라 하장기 비숨 처부유바 딘제지임바 탄다 트링기 리제 나로리아 조디네 지베디타나 조와 티웨얀 지베 왕제디탄잔 지웨 낭데 망부지 세지 슈타 슈신유 딘제인드즈마 투윤키 초에 나로리아 키랑기 닌잠타 탕네시 키라릉이기 부줄리아 그레스네 왕제 테기 다크레스네 마테오 중세 베샤샤 주비는 집어 계제시에 론참리알데 유비네리 계제시에 모토비아 팀이는 그래서 롭존 집에 급리아 로즈직짐 체모토바 팀이는 토비아고 갸리아 게게베 알라소바 팀이는 야 미신탄 지지치알이야 가보 메베 당한한 주 집에 샘캄 슈네미도 야멘 왕즈 슈네미도 딘제기 테알이야 마디브 중세 유브타 야멘 투균 소에 나로리아 예부구디 틱스닥다 데그민도 고제나 다 디티알이야 니 근데 이나 삼베 도시 유케 유비는 만줄리 텐키 테제 카바안자 레콜게 구지 조게 송아니 추 초타 초게 징아 듄듄고 초게 니고 레광강아 타 초게 니게 초듄듄 더도는 가나 주 장유 위시자 시아키 디부 유제이나 셰바균네 디부 타탕의 징아나 주 디부 딘제지 토네 다카나 주 체이기나 베토네 기랑기 그랬으나 셈나로 유베 톡지디게 다나 주 이기람제 치제이네 레당은 주 있는 디네 니람네 엄질라리아 테가 근주 슈제이네 기랑기 티월리아 잘련 유베 슈이 드링가나 주 파키 셰바 지드난케니 더드시 라인 진짜 인도 잠바이나 다 티링기 주시디는 타나가난주 지조 토르야 지베터는 슈빈 지베디 타나 제웨 그래서나 뉴시 망다시 탄탄듯이 타탄다 능주 망다시 통야 유베 진짜 진도 잠바이나 랭게 주 디테일이야 차서 우기 터네 안주 리젠 나로리아 슈제 근처는 듀크스 슈긴일 다 콜리아 엄지 바산라게 세브지라 소나수 가난주 지베 그래서나 다 왕제 내 망부지리네 레플루키 소아직벌레 믹세키 딱제 다 믹세키 멘주 믹세기 당한난주 카레스는 첼로치다 망부주 유비는 셉시라 소나소 대자마세 있는 당한난주 집에 왕제 내자마세 딩기 투수 있는 집에 룩내 지딥 시제다 지게네 슈비는 알통 구두증 스당한난주 딘제기다 인지 카레스는 다 초 두단능 체임네 AST 세약 나스딘데 슈어발 다 나스티 인도 좀바는 나스티 포야기 구긴 슈네민도 다 딘제 탄탄듯이 네다르지 다 나스티 나인도 좀바야 네다 컨데스 퉁이 베텔이 암질하게야 저기야지 센로 탄탄듯이 티웨야 파마초야 독스 세지시나로나 슈긴일
0: lese ta dusur shaba ta chibe chiti kuna za de ya khanche sar le ta gukin ta cha sham na ta ondo pe so ri pe na ni cha sham na chibe ne kan che sin ne ma i kin ta pu i kin ki ma kin ta pu kin si che ente sin ki wo rin
1: les
0: ta ta ta ting tu su ri che che che na ta ondo ASD study 카레스는 부부 같이 개출 학습이 자 수수 리큐다 저와 유바 언제 친구 동안 한디나로 내 체시함나 부부 당부도 이제 있는 니부대야 언제기 다 나야기 다
1: 연결했대 체여서
0: 그때 체유제 한디나로 내는 부부 코 부부 먼저 응아제기 지민나 자 아니야 겸만 룸비나 자 이야 아무디 카레스로 부부 코베나 유두서마 아니 디망부치시 하라 년가 다 수고야 다 년체 망부치시
1: 엔테
0: 기긴 체제 이나자 야 엔제 기 다 카레스로 디 나야 기 년가 디스 체르주고도관
1: 도스르시
0: 다 카시 밤 카시에서는 니 엔제 카레 부데 롭수다야마 야 칼라게 엔제 체브리 뭔고 그 옆제 엔제 체수 송고도와 다 디다 단테나 자디 저 제메 엔제 치수는 긴 디 인두스마다 밤에 두균도 윤빈의 캐시 단대 공기 이제 다 부대야 가래다 단대 나저 집에 룸에 지티고 소르 지인빈 다 팅두 인빈 먼저 가래 트레이딩 트레이딩 데이터 운영 행간다 노르시 팅디네 가래 단도 먼저 원부지 원부 균제 팁을 현조 또 코나 주 니자라인 단도 코나 주 디 이제 가래 부대 年内搭接接，搭接接接接，我是面具接，你那底下个嘞，搭地上那做接，这个搭地拖呢，你就地可嘞，四处阳光这忙不是天下呢，嗯，那些了，第一就是什么引进不进，怕么那么怕么怕么那个的，嗯，这个从他云表云不进呢，嗯，能够这个的，第一他那搭做的呀，当然就推进天气需。 对，干了，那大地干了，吃什么呢？不过他，逻辑自己来，因为那嘞，这加拿大，这干了嘛的吧？那让看上去多了，给这些为那嘞，给这点联名叫，嗯，多了几大了，都是他们就能给那都是干，就做这了，不然，嗯，说，说，说，说，这么着，自己这边没事，多了，老大，这多了，足够足，这嘛去吧？问题呢，给这一门呢，给这一户姐姐不的，给这一户姐姐，跟着他们。
1: 羡慕特别说的是，那是的呢。给这些就什么，你们的连带的就刚个可多可多羡慕特别。那我这个，当我就给几个那下下下面呢，可是说的，这个的，那当我自己这团用的话，那第一，可是说的那当穷的做的，我不提的，当我就压压差的就什么，当我就不先别的制作之外，就读书了吧？是是。
0: 第一做么特别说是现在，那来的呀，但第一就是嘛，谈的开始，可能第一套了，这个几团那运过，运不运不呢？那可能个第二引进不进，团那难接，那面具都是那样，这看清不得下面。嗯，那是了。引进不进都是几团那些那个做。老了，他看了呀，给那个三皮拉苏南苏那大的那来mix一下，听这几个男主角，嗯，他们吹那团那那样，他那些，第一部他那。 大几团差别接了呀，面具起来，第一他开心不起来是吧了？嗯，你这你怎么办呢？他那是第一不接了呀，面具区别决定了了呀，面具肯定是钱的业务越不谈，对面呢，那这钱他们这玩那是得要了，mix一起，面具肯定越不谈了呀，我们这两个母团呢，谁在那罗那收银？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ཁྱས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tune de ton de tan la su che ta de tan la su di ga na ka lo re sna ani ge je ya wo ji je ta du su xie mo tu bi na ani ge je le bi ya ta ani ja lo jiang wei si mi ya ta ta zo kum ji che kum ji le bi ya di zo ji re na ani pa me yin me na pa me ta je su du su nam ge bu di din de nya je shu du su ma ta sem gang ge chen bu ju du su ma ta nam ge ton na che go di bu di Dirishana, Kintelogre, Pugdeya.
1: Sorry, Dirba, Tugu Mangzam Chea Tan, Dusu Pame Inele, Susu Karesna, Samudi, Pugda Pasu Chiri Chea, Pugjugo Kirya Mimbe Soa, Tindich, Jibala, Tindichea Tel.
0: Namgu Himanata, Dirishana Kare, Pugda, Kanda, Nida, Njekano Tonaji Nagoya,
1: Nos,
0: Namgu Kare, Pugya, Nida, Nje Matamba Chea Ta, Yamena, Pugdeya, Namgu Nje. 가르소레 부디 책에서리다 이제 시도 좀 아니야 부디야 다 넘기 가래 부디 두스코 잘학소 이제 두스코르게 그 녀로 부디다 다 녀님도 지 저거주야디 녀 당부 당부 개치 쉬게다 디치르샤나
1: 저디는 그 난주 부고 이내래 파마야 이치 유비지르발 다 파메 딘제지 가르선 소소 레그디 체아텔이야 파메 당아야 갑교 지그리 삼야다 다심나로 이내래 띵레야 소로치 딘제 소로치 고요르벨라
0: 온다 언제 다 부디 가르소레 자와 망부지 이제서 슬링굴린 지도서 막 파마레다 소소 선보기 보면 이제 이제 능것도 관
1: 지지
0: 그런다 대시아 임비나 다 면주 럭제 야고 요르반 기간에 임은 년에 그런게 년에 파마 심을 배운 안에
1: 두스나
0: 아니 디간에 임비나 아니 부디다 다 넘겨 저거 주베 그 두스마 년에 다 장우다 가레 임비 내래 년 그런 부디다 님도 다 제도 버지다 년 부디 돈을 제등 말반 그런 년은 이제 부디 돈을 두스 콜스 콜스 제베 다우 이제 시시다 이제 만남 제 가이스나 딘나즈리 미시 모랑기 이제 간존이 신교 말반 부디야 지시다 롱 이제 딘 이제 만남 제 그런 게 레부디다 님보 두스다 클릭클리 제제 님보다 제버지 난제 아니 멘주 클릭클리 나야르샤 딘네다 다시 대장 임비나 당은 저 카레 디탄라스 디네 망부지 여러분
1: 다서
0: 저 카레 표정 조조 모부디 순캉 다탄데 디탄라스 드리기 디나로로 조의 디네 지샤도 원
1: 아니
0: 무슨 막 그런 케이스 도부 윤교난 데 임비나 한데 태제 나가 저 넘규 임비나 디가나 간 저 루미 된데 부디 치탄 근제 임비나 나서 근제 임메디 루미 된데 간제 따야 여린 나디 무슨 막 디게 상만 그런 비게 태 근데 태제 케이스 내다 동무 송송 그런 데선 디탄라 수나야 아니 다 지중 여러분 지중 임비나 당도 배면 임비나 자 개면 임비나 자 야 멘주 나면
1: Nas, dinja indu zamba ina zo di ina da chugu nasa kengrungji nabe gyurim na loli ya. Ta chugu todam shinye shunye mindu yamena pamaji ngu na cha xa bina zo di tang tomar susu simkam di ina di tangji ta susu sim di ina shilu jila riba la. Bugu pake ya se limbulin chibe gyurim na loli ya susu ngamja ta cip ya dinja shi mimba ya susu ngayla susu ma limtu ya dinja shi sungo ri riba la. Tiza masa ina da di dabu nishi po yube chibe ngu na cha xa bina kwanzo ya da yung ta simku 现在明朝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古的这些古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0: 롱레 체셈네 길라키랑게 도스네 토네 데비나 예니 이섭 최고가 다 토난 최고야 대외견 쩍 땅하는 저 직치셔 수로디 그대지 임베 텔이야 다 무튜네 간 전념 주시나로나 슈긴일
1: 레세
0: 로로
1: 진짜스레 상아 다 레갈레제 레그란 라라제 론슈즈 추스 심진
0: 노스
1: 집에 레그란 제제 다 론슈즈 지스
0: 지셀
1: 안티나로 땅은 저 튀균도 임베나 집에 대간 멘준나니 양파문 가시 언제 가시에다 내주 춘추질이야 메디아다 이제 가고 싶도원
0: 어지지
1: 땅은 좀 넘규 가래다 돈아 제고야 집에 니더 주더 디겔러지 가래다 양 돈아
0: 티잠 맵체
1: 티나 티잠 좀 맵체
0: 나스
1: 넘규 이제 간다 하르수레 멘주다 이제 태자야 야
0: 나스
1: 이제 간다 지 가래 통야 망부지도
0: 나스
1: 디인도 스마다 튀균이면은 밤에 임면은 다 땡기 콩로 쉬는지 집어지 기당 좀 레베 차르기 단 레버스 주스마다 좀 류용기 딱고 좀 진에 조지 안디 그래 은시도 나자 강게 돌디 당부로 반
0: 지지
1: 다디 차르기 렌지 민지 돈나나 거야 디 개체 뭐 시부레션
0: 지지
1: 디 주드 니드 안디네 당은 좀 넘규 판매 다 보고대야 그래 실루게 넘버지 인더지 인지 민지 되고야 디 개체 뭐 시레션
0: 레슬레세 dakkilaage tortuje shubine tuyune dangnan zu pamchu inele nanda nanglo telya thona mangbus nangwa dinre sumri rwal ta tiringi lejengge jeje zo di nanga na zu chibe wangje nege thongme sipsir thang go ju gor dinre jingdu za mai na ta na zu mangbus gi chune chibe wangje ne di ne da kyalaage mutu ne se ji na je chibe wangje ne di ne dangnan zu lengge gi chane shubine khanje ji chiwi me da ya chi sunga na zu kuryu ta ta kharas na ge char chibe gyurim na lo ya kenga khanje teyu me la so 그때는 당나주 파무진군의 샤샤나 응원고 슈네미 야메네 이섭 차고바 니제 가르지 유베텔이야 무투네 세지 14시 만나러 나슈긴
1: 레세 다디르샤 카레 콘루슈브는지 다 밤에 넘규이면은 먼저 엄지이면은 자인의 파무이면은 자 언제 집에 내다 멍부지 내다 동무세 되고요 말반
0: 지질
1: 무슨 뭐 인지 다 팅킹에 내가 친부지 제 쉬어야 집에 디 카레 년다 친구들 디인도 인지 민지 대 돈난난 거야 디 개친부시 부르시잖아 다워숨을 내도 고마이가면 같이 이제 다워니지네 미동 마대체 이제 게임 게임하세요 이제 야
0: 뭐도
1: 말아 그래 다워 추 신아 지금에 수수 알로 게임도 디디 수마 다워 신아 지레 디 수마 수수야 게임 게도 게 거쳐다 된제 여러분
0: 지지
1: 이제 아니야 부카세 임빈 넘규도 장고 가르스 임빈에 라프치랑 배주단제 이제
0: 스테이
1: 진짜 그 인지민지 판매 돈하시나야 디네야 로투시아 차르제 윤두스마 콤보케비아 르투당조 미차르기 그제지민 녜르고야 야게한테 두스테 디네야 콤보케 엄제스트라란
0: 지지
1: 디인두스마다 파메 임비네레 디투 운다 이제 디차르기디 보시메다 차르제도 림도 인지민지 직 돈하지나야
0: 개침부르션 노노
1: 돈돌레 단데 콘슈빈네다 녜 룽네치디디 임빈네레 따부부베 카라소레소소 소스란 키르겐 잼지제데 아니 크레케지 임네 케지 양고 양고 지란 지세제데 양고 양고 지란 지 잼지빈네 소소 근데로그레 잼지야들레 뭐부 지란 지르도 잼지제데 다 센초 상문 년데 지르동안
0: 지제
1: 케시 소소야 언제 토부 유미네 키란 키겐능 말이야 레 공진 태제 딱 제신남빈 키시디 다 그쟁아기 캐나기 다 부대 균 톰비네들레 그두기 당은 좀 루루송 갸스치야나 다 면주 락데 쇼 지하체다 망부 여러분 근데 체면은 부야 다 메지 시부기 인데 쇼르게 마데야 근데 이게 침부시도 승빈
0: 데셀 진짜 이두즈 마당하나 주인의 퇴근네 다 그래서는 추구의 뜻은 마대 진짜 이두즈 마 있는 건 안 주인이 바로 토나나야 다르발 디테일이야 다 밤에 있는 낭미 마체 봐 다 뒤에라 직진 지진이야 디 개점들이 송고리 주발 디자 마세 당하나 주 그래서는 집에 다 왕자 내 진짜 지다 권리야 길하게 숨브링이야를 양하나 주 님십 채야 디 개점 못한 치수 있는 나스 진짜 지 땡기 충도 좀 당하나 주 면주리야 지지 채우고 주발
1: 진짜
0: 지도 좀 있는 양하나 주 면주 치 단치로 테리아 당나주 치베 왕제 리긴 나지 임베슈고 근데 면주 컨데스 채네 야구 유날
1: 但这是想听给空了虚不能行但即便我在那里面能够做平面的路拆下面的就不顾你有句你也要活了没아니 언제 망고 조여린 따지면은 매가는 차시하면은 당주 잠에 남에나 조여로 안탄다 들리적게 삼노 숨경구 소는데 아니 디네 신배이면은 응웅시에 체유는 건 좀 아까 그릴때야 언제 제면 주 적도 여린 아니 신배다 팅투기 팅접 소린 거네 시합에나다 대당러스디 당당주 강후치료스동안 디탕보 체제 다 면주 조 체제 다 부든 조야 대당기 러스체야 근데 이거는 또 그래 내일 믿지 다 부디 이제 그래 넘기 주바 주베 가는 의미는 주바 다 클래스다 연제네 이제 안도발 제무지다 연제네 이제 클리 이제 전부 다 짜지 이제 야 이제 슬럽이야 어제 이제 단다 두스린 근데 이거 부운데 그래 게스 다 잠잠 호흡 게다 이제 그 소리 참 부카시 게트 된다 이제 임베네레야 게멜레 얀나메나 저테야 요레나
0: 나스 게라게 참데야 저지기 두스 렌 두스 조지를 렌스겨나 쇼인 크랑게 저디 지게네 쉬는 집이 정트발 저디 집에 다 딘제게 그랬는 소소스 두스 저거 대야 딘제 나자 쇼르발 뜻이 큰제스 제 응원고 전에 야고 유나스 근데 쉬셔
1: 但我告诉你嘞，第一想他的，我做龙年节对不对呀？吃香嘛，那但是狗狗个，人家这我全部是多呢。但其实，可能个人家个，他后来拿着的呀，但我告诉那边呢，但他不，我做不过全部靠外推进嘞。啊，你能够大家他这个可多可多呢？那不的，我再没钱。啊，你叔叔人家全部得不靠外个人拿了，但我做。그래 이제 내가 내일 이제 송영고 나야 다니래야 리다 조이 두스마야 딘데 가는 임비 틱지지야 응고 치두스마야 체크업 소지 말벤
0: 지지
1: 당부 이제 스나 윤두스마 내일 시도 줘야디 당부를잖아
0: 나스 레세 딘데 두스마이나 다 디톨 야 믹스 이제 응고 케세 맵체 이내래다 두스 나스 두삼삼 치두네 기랑게 당통만의 두스스 미야디 케체머리스 고르발 但以内嘞，但我那组谈的开来是那六千学那学那名度，基本忙不及了以内嘞。但他们给才这个月呐，肯这几个月呢，么呢？苦了有几用个顶这几个月呐？但我那组基本开些以内，但给这些搞不可能买不起是吧？所以说，康贝说的那有些的过度是嘛，他们上几个月都没多久，但他们那给些都买不顶这个，什么看不到？但顶这个该来看过去钱用个多了，顶这些为给你们拿劳力呀？但呀，我那组王者那学那名度，也么呢？不过买点顶这一堆是嘛？那样，我做看不到几个人吃虾米呢？但忙不及了，什么拿了了？俺们这用西不的，但阿家准备着罢了。特别讲，但既然给矿了松松能行吃些，他们松松一年嘞，俺们这差不及吃呀，这么多几个的。不过顶这些堆子嘛，松松嘛，西路全部都顶这去用过着罢了。顶这用堆给哪个？但他人那个那做吃不着嘛些，俺那做看不到最我那一年嘞，什么看肯定是去过嘞。俺们他们不过你吃些，肯定吃些的，你特别能做的呀，都是那个那做，但这个呢，随便的面对是那的。也没那就他就肯定钱了，要不一百天了给那个，我做呀都是在全国都让他输赢了。
1: 那是，但都是了下几遍，那真忙不及了。但我嘞，但那多讲了，人事钱不够，人事钱不够呢。但第二下可是，他们看些提下原本，但谈到我就可是谈到 ASD 那扎，但谈到那这不会可是单内的原本那扎，忙不及，这是可是说来的，所以说，谈到我做呀，谈到的那这的呀，但我做可是说来，拉多卡巴子呀，但这的。这我第一次有的送过多呢，那你那里他们看见这是啥？不过呀，都是的，还是说的嘛？这不过嘛，去了，没叔叔弄钱这些，
0: 我是
1: 呀，叔叔念了，还是说的念了，不过咋了么子呀？但他的去给他开完银币那里，那不过咋了？就叔叔么子呀？的藏不起些这多呢？
0: 是吧？
1: 念了叔叔就不得呀？
0: 叔叔别的是吧？
1: 那的呢？第二想的还是说的，但他的不过看见这是的，他们的这的。叫我呀，我做么做呀的？但新旧钱不钱么呢？不过的，但退休人们呢，恐怕人们呢，绿色那点这忙着子呀，不过说，他刚来看了就问了，他王在那忙不起，王在那忙不起，忙不过去
0: Lesel. 那么，你给水电价格？
1: 水电价。
0: 了。

0: 남게 차니 싸워 부심 파라 싸워 당사딩 파낭 제수 주위 남한 속자 장미 투몽키 김시식이
1: 당미 속자니 지딩 칸디 메토 미종비 코미키 진시타 난초 조아미 시기 처부이
0: 맞지 당미 속자 응외미 잡다 뇨종미 집이 팀 체르구시 당미 속자기 셔리 사미종아 뇨종양 제미초
1: 난초 정중 칸기 좀 줄어 진주 지구라 최소 공도 구비 세상 탈비 동굴
2: 아니 두고 온 게 주자 봐. 뱀띠기.
3: 아니 두고 온 게 주자 봐. 저를 산 주인.
2: 두제기 수군뇌라. 띠기 김상 카토동.
3: 두제기 파마분실라 둥게 됐네. 마오라 제와네 바큐.
4: 제도된의 표정. 나지 파유이.
2: 북삼삼골 두제기.

0: 도마주.
1: 진미 랑초. 도젠 고스마주.
2: 나즈 냔도 도제 가네. 내서 변조 송교치.
3: 도제탕 카체디. 제소라 제제치.
4: 발라 세니 랍제 김다 촌드리샤. 발라 키란 핀 지즈베.
5: 야, 엄드 가소레. 발라 드레레 가조유. 따라 아무나니 보주.
6: 발라 드링에 기가리 지라게가 점자가 지나 아.
7: 아, 씨. 발라 저런 과하래. 내게 차야 호름도 이래 아무나 없이 온 거.
5: 야야, 슈게 슈게. 세노 슈게. 슈. 아야.
8: 발라 발라. 언제 지시디 근제 쓰그래.
5: 아지다 보모. 발라 대볼로 덕으면 누구야? 랍스 때 주다 온 거. 주주주 아무나 계지 지시 꾸치꾸치.
9: 不住了，大勇且救你，怕么你个危险也。托莫，大勇阿哥那个面的起是他。
10: 巴拉，面的天气有些罗气是主个，你来眼面啥不是牛阿亲个？
9: 既然是兄弟做，军中起啊，借新个面多，你大把三个月开起个马哩。
10: 오지발라 튜츠유베 면치비는 편유마튼바마세 면치치아레 튜쇼친제 미수시디타라 뇌균수지다
11: 메기 편유튜가 세볼시블레 튜츠유베 수미 추미수
12: 단단히 삐진키 추즈주구닥다시
13: 까망의 생규루
14: Sambalhinje, Kongkamsa, Shamla, Chesene, Kamange, Sanjur, Nianchen, Shuyin, Sargobe, Jejongki, Jebe, Nishu, Chu, Ninki, Riju, Nuci, Duncho, Gandong, Buni, Shido, Chebershina, Jinde, Gube, Tse, Shin, Ninki, Jeju, Chosu, Chuba, Para, Riju, Nuci, Na, Misum, Soji, Gilam, Tu, Shota, Ming, Abja, Sum, Soji, Ta, Joche, Yujin, Debu, Jangu, Gube, Jeju, Chep, Duni, Yushi, Jizengani, Nizu, Pogu, Zor, Tsuji, Kogon, Duna, Yine, 春节期间他若有若干期来个点点春节期间他若有若干期来个点点春节期间他若有若干期来个点点春节期间他若有若干期来个点点春节期间他若有若干期来个点点春节期间他若有若干期来个点点春节期间他若有若干期来个点点春节期间他若有若干期来个点点春节期间他若有若干期来个点点春节期间他若有若干期来个点点春节期间他若有若干期来个点点春节期间他若有若干期来个点点春节期间他若有若干期来个点点春节期间他若有若干期来个点点春节期间他若有若干期来个点点春节期间他若有若干期来个点点春节期间他若有若干期来个点点春节期间他若有若干期来个点点春节期间他若有若干期来个点点春节期间他若有若干期来个点点春节期间他若有若干期来个点点春节期间他若有若干期来个点点春节期间他若有若干期来个点点春节期间他若有若干期来个点点春节期间他若有若干期来个点点春节期间他若有若干期来个点点春节期间他若有若干期来个点点春节期间他若 ལག་ཅེ་མིན་ན་ཉ་ལ་ཁེ་རེ་ཁ་ཁེ་རོགྱུབ་ཉེན་སེ་ཁེ་དེ་ཞིབ་ཚན་ནི་ཅིག་ཅེ་ཉ་དང་ངབ་ཅུ་ཁེ་ཡོང་ནེ་སའུ་ཡུན་སུ་ལེགོ་ཅུབ་དེ་རོགྱུབ་ཆ་ཇུ་ལ་ལག་ཅེ་ཐེ་ཁེ་རྒྱབ་ཅུར་ཆེ་ཡོ་ཅེ་ཅེ་ང་ནེ་རོགྱུབ་དུ་ཤུ་ཐེ་བེ་མང་བ་ཅེ་ཅོང་ཁེ་ཉེན་སེ་དེ་བེ་ཁུ་ཐུ་ཅུ་ཡོ་བ་ཐ་ཅོང་གོ་ sargöbe shido chebirshina, tengab, gejong gagwe dewe kukongsu nebe ngagzu shangsin yubshi, riru nezi tuenji, leida yi cuyishib celin chebagyu, gagzu chanyum choraki toze la mi chukjutan, rinze la mi chekdon gya yubtan, chanyum shingze la mi sumja yubshi. Jeze ngani, nebar jatu zhonggu shungzib khanki, nebar le rogyo minne, teni riru nezi pogu ki lukshu lokhan shi ki poglan namcha shingne, zhonggu jima shi gyab yubtan, tengab, jima ti sokbu nezu jina tenbu yu lu ju yubshi. Cegu tupi zhonggu jima ti nebar le jesa gata mandu mengmi mengkang shikdu menju chibar gya yubtan. Zhonggu shungzib chemo zhang mengmi so mengkang tu cemzir pe yubshi. Sargu be jize ngani, Hunan Xinjin Changsha Chongji Du Cokbe, Gopje Be, Zhonggu Zhuri Congdu Tuani Xido Chebarxina, Tapara, Gyeyong Su Zhuri Kele, Niri Xedong Yubatan, Lore Soleki Tuenze Rintan Gor Tungjuro Xijile Gye Yuji, Xinji Sunjaji Yenki Tuenze Gor Tungju Donga Yentu Libi Yubxi. Nyedong Yami Zazhu Loni, Nyedong Yami Sunju Liu Para, Chengxi Jentan, Zhongzhu Jengi Tuenjuro Chokjuro Pige Zhujuro Gode Tungdip Xeba, Nidu Bajim Chebarxi. Chetab tina, nyedong jami sunju lo liptu, rangye ki midab rinyu ki manya mao tang, lechu chi

0: 직 상랑 더고 당당 신배 직 샴규 치배 급리 야다지 신퇴다 죽퇴나리야지 저도 추고 비게 직 바시도 좀 봐. 어디 등수 수도라. 어, 어떤 예 제대야지 도구를 지니 또 아삼사르지. 예츠 로손 대외슈 겨 아삼사르지. 도도르 셴비나 나 잡되면 뭐지 차상나 등지 지간의 야배. 나 주고가 첩제 월이야 직 때만 다니면은 하고 등수를 쉬고 용구 말아. 또 소소 너부 쉬고 요 말이 되래. 비게 직 가수래 근도 지도구 직 잡되면 지도 좀 봐. 어디 다니 편심 부르지나. 그 등수 사디 人心的内容你说是行动啊，对这个从哪是多了？对的是啊，高速的到去水军机，研究到变到农村的年轻的才把些没没我有了吧了，土地不拉说吧，他等得起，才能寻他的，多多的寻到去土壤的去配给住的，现在个老子的也不对账吧，配给起，研究个去村当地，过那不整理参与过了吧了，同埋可能是说呢，巧讲不进呢。
1: 谈点高速的去配送错误，别那俺就随便弄点的不恰些呢，可是油麻蛋不买的生病了。可是你们唐伯安做这就就我的是吧了？你在参谋去年终两个难吧？他点点人品人品作用我来在团不了吧？我是。点点人品人品写把托你别个去贴这书记，贴东西，点这个难吧？另外最久不是是吧了？对对，俺做来在哪里学呢？他对对去，现在给搞个姐姐去。
2: 卡巴军就需要了吧？他的能行个去，告诉了去，就应该得不到，就真正得不到，说白托的别个去，车里下一点这油嘛吧？前天两个最给我当药的，他当年叫三百个来对账吧？呀，那不证明那做，他那个那做三百来年轻的罗局级，罗局是到国语那边去了，罗局年级那来更多钱不起码三三。
3: 那你想，人家那湖南做，俺做那湖南皮头嘞，人家啥不？人家吃一个嘛呗，
2: 吃一个嘞，
3: 吃一个嘞，这肉质还是得吃一个的，对对，打了年差不多了。嗯，但那人家啥不训练他，俺做水军给人家训练他，俺现在团团的几个人生不多。嗯嗯，可是呢，你嘛当俺做龙井人，人家这里做呀，这土库鲁忙不起，你有的，嗯，团团那些差价那些姐姐特别不听这面子，俺带子，作业给他看着了不嘞。 他就不给车里啊，你，嗯，这米所所呀，三百家这，第二年给加了做了的，第七个月的，第二天拿钱你忙不全部的生不多。但你那来听三年就啥不，第七的，米仓嘛呀，他他控制，他俺俺做他的八家呀，个油车里他个那些差价里都是仓嘛当用给，全用了这油的，那你带子，嗯，看着了不嘞，米色给的，看着了不嘞。 군인인보다사분이때에도왜서그러지뭐용구도들래그냥가나저차례다가라나니고원에시나땡조이챔베레가도모티니체샤나타그레이성부도저디단다광래야게님들라게슈송남들라게슈송저디소소아브란테스차비야코베나테스메나아주아니디원에시나고섭다시교르브리마도낭통교르요마르와가지저디땡아주대야
2: 낭团的怕，这让个胳膊给他撅着的怕也不起，嗯，拉上水面去是吧？嗯嗯，
3: 怕这，加起为神经错不一捏着，什么环境一捏着，得接了自己头皮呢？那你没有的多不了三个多，嗯嗯，这胳膊给拆开拧起来哒，这个点呢，俺做那个顶我那个那个的青年运动，嗯。
2: 他个样子嘞，当兵呢，做的囊团嘞，下不了，是不？那些呢，嗯，但米，七六个米，几多点这呢？所以说，当年忙不大点这，米色个样，嗯，这行山湖面嘞，行山山，嗯，当山面嘞，当山月当多点这个吃起的，学钱不吃不掉，俺俺做吃来的那年个我那吃些呢，嗯，囊团的做个松节，嗯，他嚼嚼嘞，看着了不嘞，吃起的切切切样么呢，嗯，动不嘞，严格吃切切吃个。
1: 차례든지나주어 말씀도 말했잖아. 시 대장마도 믹세기 개발 대장 민도성부도. 어라. 내가 년원에서 다 루보 토비가려 신나 참 쉽지 리베 너무 흉아. 안데 인도 좀 보다 시수 잠만 좀 구도아. 나래. 아니 응 년서로 안 됐다 망세고도 주고야 치마진 치년이네래 음주나 가르 구도스는. 다 이는 님지스데 좀 보 견주 년준보다 조경부 창모로 아니 응 야면은 어 가르소래다. 단도 AI 다 님도 자제.
2: 로바로바.
1: 아니 저 사베 AI 게 엠베디 첩치리스년제. 다 잠만 안데 구도아. 근데 저한테 샤야디 무슨 변절하다 님라의 권리야. 자련 견배서 최소한 이양 당한 주내 주티텔량은 주양 시야를

0: chabine ngana zu thukup thila ane lakpanyi kyam chanje pa di pepsu shugyuri ma to thili ya shi nata ngamda che goya dinte te kye midu samgudu di zo di ngana zu kesi thukup dinte chabine ne mi rik di chi yone ya yar kye chingpa chungu orma shui ngana zu chugo thari ne charansu pin thogu maris yukshis dinte zao nyi ne che goma ri samgudu di ngara rangi samji samji ima to yang thila kung duksata tente mixe giti mela ola tishke bular samzhu gade
1: ta ngare samzhu cheb yina dir sharta una nyen jor sab sat mingzi tangbu de kudu sama de lor chim yo gari ya du ni dong gami chum yi ge lor ba o bijing ge olympic ge chen zo cho bi tu ge ba shi du du ngo zu ge la sen yo yo ngare chile ne long jing long yan ki la ze ki di ngare sun chile jam bur ba ani ga zu ge gen ge yim na chile ge gen ge ta jung ma lo kha she ji ge li ya ani be de nyen jor sab ge langa de chugyu ran res cheza azu longche longyen yinchen mine ine diga ne shuk shira ge wores wo de mingze tamu de kho bre ta diga ine le dire zo de khres nu gu yu ki a ta da ni gu yu nyen jing ki chile jo mar be wo de jang be ge ge ge sung ge re ta ji ma azu chung che be tyu li bi ne le tang bo khres nu gu yu ge da da ki han de nyen jing de wo ran ji ma azu chung che be tyu na de nyen jing han di ge da da du su chuk che be han de di chilang ge gang zai wo ro ba ti ne rim xin khres nu lo sumshis chudyo zangpa shi ne aada de penchung guyu nungjin kharisa di nyenjin kaya kharisa bige tab taisa chonggi yongli yimina na di su urba aada di guyu nyenjin ki chengzin mala chudyo zangpa ane shi ne kharisa aada di chinlam di maangro taanje ane chinlami ne le sumshu shibshu shungbur bar tine rimshin kwa le vresa dudu na ane mingzi jigre chawa sum nyam jisa dharba ima aazu lor chim yu kabde di nguyen gyur chewe nana juma bed pa ane ngo 년징 후레 나로네 그래서 저외가 토네 비게 지금 롱에 다요 우유 년징게 그래서 어 다대기 아 다다디 이번에 년징 다다다 다요 디네 카바기아요 아니 저와 그래서 비게 지금 잼지아요 차장지 어 축도 제제 소야 그래서 비게 멍지다 문교고 나가대 저야르도 과 다 뒤뒤서 로르시 몇 개를 이네 뒤뒤 고쪽 차스르샤 야게 이네 디르한다 상왕 融合서디 디그르 이네라 따베데 롱진 롱년 년진 게 가서 탄 부여기 70디 어 중마 딱 가서 년조 400 랑가 어디에 된제 조야도 고잠도 와 아니 이네레 딱 가서 고르 양데 년 동한데 큐긴 다 디보르 제바르스 좀 먹고 싶어
2: 토연스 와 김버
1: 어 딱 가서 디보르데 년 동다야 디베디 이거 다수 전부 쉽지 제제
2: 제장
1: 아 네가 리비들 년제 단위에 있는 림시 대수 용르신 소아 이내라 다다 어 다지 숨 뒤내라 원규를 약고 싫어 중대어 그래 네가 리네 당도 그렇게 그래서 지 수삼로 임비내지 어 저외 토네 알레 년제가 나로네 차장 숨 따요 요소요 사로 봐 단대 꼬뚜용 그 그래서는 아 네 지금 말하다 한테 어 중재지 디비 이내라 다 탄다 차장 따요 요소요 사로 그래 다지 파도 전주도 되선 봐 탄다 년동구 다야기 말라이네르 저바 어 따즈즈기 게르기 그랬으나 비게지 아 년조르다 니에기 미니 임비네르 파직 도와도 되선 봐 오야 다야지 교수 무슨 파주 직 해봐 무슨 전부 쇼사샤 년도 스테비나 나 다다 미 망체게 그랬으나 디다야 가우치도 걸 아 그랬으나 년동구 토네
2: 남선 년임베 마세 튠튠인데
1: 튠도도 되이 봐 니만 아주 그랬으나 어 루르 아 디가비야 굽주 디네 그래서 니돈 로도 알리디선 봐 디조고 치거 봐 레니엘이 직 레젠 스타바 차샤비나 니돈 스테바 차샤비나 레니엘 인지 좀 곱주 좀 봐. 내가 곱주 자자시 매비나. 아니 배티 인샤라 매베 나와 줘. 레
2: 이완구니
1: 곱주 좀 봐. 나 배티 와 보여도 스타지 배티 뭐. 좋아.
2: 니 가서 아야스 부디엠 능시 띵띵 레니엘.
1: 이제 보러 봐. 다 이내래 대사 밀이야 땅은 가봐요
2: 그래서 남산항대
3: 대도 검주
1: 겨울 검주 어디 겨울 친세 있는 데 잘 싫어 봐 남산 곱주 두스톤 아 다디 가레스 남산 아로 이게 두고 봐 뭐야 다 단다 가레스 못 따고 야 남산 가레스 못 뱉 고집 난다 남산 남도 동아
4: 독도
1: 독도 보고 봐 니네는 영향 없는 거 세상 아래 삼류 나로 이비네래 다 중마기 어 다지 선교 깊이게지 아 수소야 선교 주둘린차 이비네지 신다 그래서 남도 둘린차 간 그래서 답에 주만 년도 통해 줘야라 이부 타취 사샤 다 당도 아니 반대 구유 년진네 제제로 와 다부도 폐기에 똥나디게 신사리
2: 그래서
1: 안데 슈고가 아주 슈게야 디비네래 당도 된 롱진게 미네지 오늘 차샤비네래 다 수소요 그치 어 비서진 다르와 어 사르드 유와 진짜지기 그래서 년동 야고든 저 유비나 아니 당도 디샤네 디고 마부도 와 소 그래서 어 자주 오기 아 진짜 규비치색 아 차도 기대 못 된다고 와. 진짜 나로래. 봐 그래서 직 야당야

0: 체 야는 다들 니엔동 그랬어 바로 닝제 문제 자제 야 어서 수기 그랬어 뒤 낭대 유백 자득에 비해야지 어 뒤
1: 좀지 자제
0: 세제 안 따야 되지 좋아 딱 한다 디샤 이제 다니에다 그래서 공부 싫어 하르샤딜레 좋아 자주고 년제 되니 단대 년도 나로 로는 다니에서 말로
1: 제가
0: 다 디토리 비들랑 아주 변조라 혼이 비는 두균기 다 도와지기 리젠기 자다 다능 신기 공부 버시든지 기리아 베티 어 님보 세제 아니 어 년도 됐어요 아니
2: 네가
0: 싫어 그래
2: 나를 단대 저게 콘을 셔야디 에 다 저래디 에 사바다 님보 년조기 디간에 슈디 다능 하나 저 어 다 리젠기 낭편 다 돼서 야고 예비나 다다 낭세 구역이 다다 망부지기 개르기 다 소수 년조기 레가 진이 미딘데게 다다 포커스니 저르기라 디나로리 양원에 지나 롱지기 나버 하리 다고 낭된디 셰단다 망조다 타니마니 기제 셰단데 망조다 타니 보 유다메 초왕의단 저와 유다메 된쟁 낭된 체제마도 신디조레 다니 통주로 망부 된제다 니니 통주로 망부 유엽 된제지 다 자니 된제 지야 메엽 된제 말에 다 알아주 뒤럽데 뒤인제 레바 균도 따제 계제 시에다이 내리 다 간지도네 낭된 저지 시다이 내리 디즈나네 야보 총부이나 당 니니 메엽다 다니 메베 심제 요 말이 사바르도 레제 망부지 창말로 니동 그 남네 러시아 거리 요 말이 뭐네 지나 다들 학벌도 아래 달래가다 직파주 저와시지 슈비나 딤주테지 소리 신문의 슈비나 망조의 초원의단 저와 유베 침루기 시자 딤주기 도담기 시자 된제 잡이당고 대조 망조의 나난스다 나와 메베 소리 월들이네 망조 제이 다 자게 마시니 이내레 코나조 초원의 그날에 야강에 망부 체된 저 대조야 팬방원의 뒤도 뒤도 라라 팬바라 토비야기 된제 이렇게 답람 된제 열들에 나난조 롱딩 직 믹스에 계절이 있는 것도 근데 망조다 다 니에지 제비는 단다 내체는 단이 매보다 이제 요 말에 쓴 것도 뭐네 망조 라래야 발학삼 카르페 펜바 톱 삼삼기 두시지 다 꿀론지 케제 레가 잘해나니나 뭐네게 망조기니 주디 요르선 것도 다디 계절이 쉬는 용기 요나메나 당 하나 저 직 소소 레가 디치니 인스베 직 야자데야 그 뒤주디 녜제나 조르선 것도 뭐네 망조로 망조로 마타니 계제 시에다 타나 레제게 낭든 차지 슈다 타나 타과도 계제 시에다 테네 직 망조다 타니보다 망조기 녜와르자디 하장 계진벌 이선 것도 된제시샤
3: 당 아래 대주르 시민단데 디드시 개블라게 직 년조 사부체 순두 잡아 하람 직 年底别做手机别说了起我是想的松不懂啊但当地去也用个作为那里啊代表个人的做起差点下生病了但你跟他做同样穷一句的你对简单学生他把都给了村子的恰下边的真正一拿着也没那去穷人拿手把他去给人不知道作为那得过了吧军是场面另一个月别说了起
4: 그냥가지도
3: 저 근데 진내도 춘이도 독도 매지래 말해. 세상 치송의 나주지 롱진기다지 수균기 레제 즉 소녀지기 찬내 다지 년조사바 카초 고고를 봐. 디 가쇼레지 궁금기 저어질라 나주다지 게르도 못 차대어 봐라. 세상 예체나 치수 배절로 수문능 신기 망조리야 니자 니얼자 봐. 망조랑기 비게지 즉 권도 유여보다지
2: 그래서 Ninjo Sabs in the Inji, Nin to do Betrook Jet, Sangasang in the day, Inquire came to Nanzo Shia 나낭던 카셰미 감보리 쳔보리 덴데 덴조 상게 상게 제샤네 용구요 말을
3: 로아 그죠 말라
2: 다디 조디 나나즈 챤레 나니 츠 튜급다 뒤 소소 곰지다 롭종디 마즈 나제 아니 디나야디 개침보리
1: 뜻상도
3: 저 마세 다다치 년조 사베 나리아 다다치 챤레 민베 태동어
2: 좋아
3: 년조 무슨 이제 망고도
2: 좋아
3: 다이 내래 다다치 rimshin mungu chik tuku chepe gyurim chuli ya aya ta di tata di mindu di chik te chenpo dusi nye ya lemshwa mungu tuyung mudu dintre gabli ya nga nanzu ta chik shungzhu ki chik nyenchwa sabi chale nanyen chik chane shubi na pika chik sangyo yinbi na tenpe rengshin
2: shubha la
3: chik ringne ta dintre gali zan sonye chik yinbi na pika khasu ra chik kong zanpo
2: shubha la
3: a taga nanshin pe chik mungu chik pika chik gyab din ju je nye chana di chomla yinne mindu di dongxia di sim tūri sengbi la. Da ngā nā zō tāng da gyūda mā gyūga lē mīndu sengbi la. Kare la. Gyūru bē jī la kandrē gyūru gu ngū yu mē. Lā ngā di kandrē jī cē gu yu mē. Di ngā zō bē di nian zhō sā bē jī chom rā jī zhō tāng zhō rū bā la. Da dā bē zhō lā sū mā dāng xīng kī kā jī na sēng sēng shū bū tu wā. Kā jī na nyok tu sā bē sō jī, kā jī na hāng bā sā bē sō rū. Da xē xīng mū tu wā, mō tu xīng sēng sēng shū bū jī. Di nzhē gu lū yā qīng jī, di nian lām nian zhō sā bē yīng sēng, nian jī na xiong zhō gī chā lē nāng nī jī ngū nī chā xiāng nā di tāp tā dī mā rī sēng bī lā. Lā rī lā. Rā bā lā. Lā rī lā. Xē zāng ngā tanda chi kyaushu Xi Jinping su nabari rwa la mangzo ki ta chi nirle nirma tepe chi sowe guigo da ta dina tenki sanpe guigo rwa di nga langzu gubdun liya chi gong guay di langzu genzhi rei che sun yorwa di tenki gong ga tanda sunpe lekshe deya liya nye tuni chenpo rwa sengbi la che zang tami chi kyaushu chi gami dozo langzu chi lakda tunkyo che gugu yun na nye che na dintre ka langzu samshi mangzi da lakli mangzi che na tenki 나도 지과 자원의 요마를 생각도
2: 나를
4: 오늘 리사다 게라게 고는 쉬는 신체다 응아줄로 실팅리리기 다 좀니 봄베 드리기 딱 먼저 차조 말벨 디 쿠난 주다 볼로 라이프 기티민도 관 가서 대돈은 남베 제리아 디가리아다 미르리라도 하바지리 유튜브 창모 적용 부르동안
2: 창모
4: 부르동안 니에나와리 니레다 코난스타 디밍키다 딘제기 대동신에다 두비는 다분나스 미슝초기 다 치망고치 당간조 다 게게톤에 쉬는 넘기외 초미스고르바 마조원에 세네레다 타니 망고치 사브신야 다는 신기 다 게게 망고치기 다 안레다 표겔 딘제스야위브자 볼로다 루다다 덴초사디스 안레 다 벽에 딘제 임자 삼사 딘제 동안 디멘기 다 응저다 교인나 로기 창문년 준비 딘제 인도 다야 딘제기 태동나 로를 응저직도 뒤다 코난 제볼로 라이프나 로 슈니기 다 슝초기 디나 로리나 다 미망 같이 년조 사베나 로 슈베급라 다 개바스라 유베 나와 딘제도 다 메시 창매 딘제 태동 지워지들레 아 오늘 개바도 아 삼사를 동안 다 미디네레 나나 주다 년주 제약 넘기기 다 롱지 있는 년진기 차샤디 제베 멍시디 디가 내다 원토르 발 제발 디민케다 가산 조테스케비 디가즈 디오마르베겔라 롱칭기 가즈 슝레칸기 디 조섬나로 딘데스쿠샤 왕부윤쟁기 부준주돌 디다 코난츠 디오마르베가즈 체리기 로스부기 롱치세니기다 저종간 머신기 오늘 한승구시라 태주 다들 오늘 돈도 잡아 찍내다 코라 메시다 구규시야 매잡 다 미간게 두스 민지시에도 잡아 아지 다 레그체브데 뒤니도 아 삼사라 촐 다 메시 디상기 다 년도다 디주 다 그나 근데 쇼마라디 다 철럽지 출대어 발 다 이내레 디당 안다 주 근처 주 말벨 다 마시 자와디 지구 이내레 다 남바 민자가 토니 응고 스탱비 발 당 안다 주 롱첸디 배드 차브레스야 민도 땅 게라고난 주 튀균 주야기 땅안 주 디조 땜부지 예배 멍시 털었다 튀균 만난 주다 소소 정이기 교인 디부 털이야 땅안 주 롱팀 민의 지기 레가 딘제스 치워다 스타 튀균 정이기 다 갸려톤의 쉬르지 창스도관 딘제 고비네레 다야 미카지게 아 롱체레가 신예디게 다 겹리아 딘제저도가 아 삼산르지 디야 코즈 롱체리아 가조디 야 퇴베실레야 디민키 당나주 권리아 쉬브네 시벤조라가 슈스게 임칠라가 슈스 다 마신년 토년도 슈도 년디 인지미지 대잠기다 고메베소 시카이 선당나주 년조기

0: Tipu sab di juna lol yinjin niji ta nyelam di go mari shua de kares nda kolya bejola shum nin sin che ta bo ke timin ki ta himalaya sa ji ge la app din je shtong
1: himalaya xiao yu zhou
0: o di zo ang ge la ta kende shu ma la di na nye nye de zo ne dong ju ge dong ang ge la ta di zu yin le kende shu ma la jing ne ta ang zu jian le ya ge yu zu ng ne shun ta ka she jian jie xing ma de ba di zu ng ne xian ne ya ya wo xi ra zhe dong ta ga ren ng ne cha xia bin ne tu ge long ti nian be xuo li ya ta te rin din zhe zu du zhen ba di zhe nian ga bu le de wei gan ta ma ma nian huo li ya di zhe lop ti din zhe min du le ta ga ren ng ne cha xia lop ti da ya tu zu me du zhen ba ya he ma lai so di zu ge zhe ge la di na lo le lop ti ma ngo xi ra dong wa le ta su su ne mi ge ge ga ya lop ti din zhe di na lo lu bi ne ya jing ne 근데 좀 말해 땀이 좀 제 예수 개베 쇼실이야 니네 많이 제발이라 니네 예수 개베 그림 디제 나로리야 알롭 좀 디제 차도야 좀 선정 옛날에 다 소소 실루를 마다야 기르와길라 안티 민키 다 날 보고 유네 중원에 차샤비는 아니 얘 참참 딱 바고 위대 자는 야우미 도와길라 다 많이 해도 있어 많이 야 진람 디제 규제 원길라 야 좀 디제 루셔유 딘데나니야 찍네 롭수르는 신도라 니네야 미부 밀마뉴체 마니에데 주자마 간잠스네 미니마 쇼제 달링장은 남부딘제질 동안 야 니람디데데 데빈 부직데베 쇼직데 직데베 쇼직데 딘제기
1: 우세우도르바이클라 아니 동호토리아 따탄데 년조사베 뒤접립라 당은 중국에서 재능한 수 케마리랑 렌치카레선 저도 추고 년년 당원의 민용사 침르바 따 딘제지기 바즐라 디나로리아 규림디나 당은 주 롱치민의 우스 전에 철에 가르나요제
2: 다나도 권리의 쉼능 신수이 님은가 나주 더지 저주 카나리아 리세 자주 잠다 태동 강기지 나로네 자람키 토네 비게지 리세 바지 동베체 좀르바 다 다른가 저 전부터 뭐 야차샤비나 진주 태제리 전기 다지 그래서 미마니리아 당다 랑고 다큐키 딘제기지 대동리 전기체 근데 그래서 바사니리아 야 진주 된자 고르키 딘제기 야 녀람키 롱진기 대동리 전기 다 디더보 차샤비나 다지 녀조사베 랑리 인베 마체 다도 보도 가르스나 대야지 그래지
3: 손나 렌즈데
2: 어디 중심에서 가서는 레전피게지 단위 차내 수비는래 참아도 니네 레전나르 수년 먹고도 단위는 있는 거지 농진기 태동디나르 지 세바 주고 균에서 차려봐 다 단대지 탑라 먹고로 봐라 근데 차외 디비토리아 지 체제 상제 근데 나니 하자 먹고도 도와
3: 빌라 라라
2: 제가 한가 주 디난기 다지 공주기 비게지 제제 남변 남도 개체라든지 양지 자람내 배직 통보 도제 그봐라 지주 지진대 지진 따다 대마를 바지 감지니 수제 양지 조리진대 나서부터 제가 같이 구대 순환내 주 오스도 승비라
3: 나리라 다디 단다 나나 줄롱진기데 단다 길라 콘로 쉬야 레진디니 나라레 디니기 따지 조정 제제 된데세 대동기 레진디 난고 디치고를 와라 디인디 믹세도 존나 가르도스는 ngana zu chale ti tato ta nyi da lopso jan nyi zam ma yin bara mangzo da nyambo ma zu je mangzo ki tituk ta gadu kari yuebi di jik tuto tuto liya di kare jik pake sedru chiya ki nubati du sam sam che sem na liya ta jik mashi cham cham shoge ngabu che di che di gale de stu dine yine sem na liya teton chabe 내급대야 심나라 가나 소리실래도 타바르투 탄당한즈 대슈 군준 나바니 원의 슈비네 다치 망조 라게 디둘라 삼탄나 니티데시 코나 니게 소소 게르키 딤주티 트기 탄달리젠 낭시 니요레 사밍 말직다 사바산치 어디니 코나 니게 코나 니게 소소 뉴베 쪽쪽이 망조 소소 탄 내급 체베 강에 단데조 시로치야 학바르도 시오 마세 그게 민고에서 망조를 자 친지리야 강에 가르도스 이제 배제 망보를 와글라 이제 차례 이제 딱
2: 맞네 이제 배조라 진리 규리 단데 사기는 주 소원 뜻이라 순이 선보 거죠 그러나 진주 대전리 생기 선보 님분의 뜻이 그런 급지 더베지 론니 뜻이 공 이미 되게 제 중단라 리 규니 수난 규리 와라 되게 좀 그러나 챙아 피제 저디지

0: 디리 아스티 용수다 카테야 메비 다 겔라요 콘슈밍 신체 통매 섬튼 찌기 임바지리야 다 남바 미자가 토네 규주치기 그래서지 니에 전 딘제스리 세겔라
1: 세세세
2: 단녀모 아나주 변주 미마 군주 롱첸 레고 세지 롱첸기 레고 더 차되어 봐라 다단데 치소 로카세지 공리야 변주 롱첸 옌첸 세제 다 롱첸 옌첸 니 던지 담으로 봐 되게네 송제 Nianzhou Sabe Gana, Pejo Longchen Nianzhen, Legung Pyoge, Lezen, Denega Chane Shubine, Kumkan Dunbi Riksambudula. Bena, Gunazu Nime, Jin Nianzhen Gi Chale Nanye Da, Yang Anzu, Longchen Gi Chale Nanye, Manguji Tanda, Tangaranzu, Chenga Gitar, Kyuin Ki, Dinjegi Sinemi Doko, Nianzhou Sabe, Ledun Kansta Zuje, Asusu Gente Pube, Yambiga Leng Mangu Nangorba. Bena, Tanda, Tres que una ta Pedro la que dicare
0: Polo
2: Life Polo Life set tiene la que te donde de no bajir es va ni yo sabe todo namjo la te que tanto ji que ji ling de que ji ne mo gusto yo como
0: que
2: esa ni esa na no so la ga diga ya ji que sa sha que be ma se namyo kala kan som ji sa sha sing bi lo ta zo de chi su que des re va la ya la ga de xiang tu mi ji gu ring zu que tu mi de zhe ga som ji che gu du sing bi re be jo la
3: Narila. Tangana se Tantanian jo sabe kalia, listening tinte tongue nanti, so the listening the yada mayaki, seshi shayati, gadamang yun letayati, nor something with the
2: mission.
3: Ting anazo, chale tingos, nanyagi, chilegi, managing munition, di tingjota dea, hali leta hang sansanayati, monegi non du chimborism with
4: the jetam being the chicken.
3: Jetam control.
4: Jetam the warrior, Kiran,
0: Jetam,
2: Jetam, Jetam, Jetam, Jetam, Jetam, Jetam, Jetam, Jetam, Jetam, Jetam, Jetam, Jetam, Jetam, Jetam, Jetam, Jetam, Jetam, Jetam, Jetam,
3: Jetam,
2: Jetam, Jetam, Jetam, Jetam, Jetam, Jetam,
3: Jetam,
2: Jetam, Jetam, Jetam,
0: Jetam,
2: Jetam, Jetam, Jetam, Jetam, Jetam, Jetam, Jetam, Jetam, Jetam, Jetam, Jetam, Jetam, Jetam, Jetam, 그거 이라 쇼부촌데 야미 가다 교수리
0: 교수리
3: 맞지 제단 데데 두스리 스무도 제담다 단다 조글레 비아디 제담다 담이나 속버리 다데서 블로 블로바 양부 거기 쳔베 바 디나교리 마시 제담 리직리니 지가야 시제데제 레젠게 난돌레 견체비네 다디 노주 쳔버스는 것도
2: 모르세요
0: 저사 글라니엔 조사브 베베 쇼다 제담디 마르 조규 땡기르 동안
1: 단
0: 롱틴이야 카세가 양무순에 아 데니에스 슬림버도 수수
1: 그게 맞지
0: 다단데 디 녜조사브 디월 글라다 티아요리 다 카시게 카르월이야 바제선데 유니마 어디요 말레 다 근데 수르 수수 셈리야 덴데기다 대알이야 디치르바이글라 근데 쇼킹 티르바
1: 티네가
0: 스스스 오네 세네레 오네글라 디텔이 이네레 다 튀규 나와마다 세네리 코케 양부샤 이네리 디무네 케심스라면 저스
3: 미르라릴 저디 단단남르라 쇼브나시 나나주 차레디 난둘이야 단지 콜레 쇼비 당아 톰버지가 대요 아삼삼게티 파육제 마법다 아니데 나와디 용마르
1: 나와이 데절라 스나디 단즈 탄데 게게네신 오상 바우푸스
0: 디유제
1: 단즈 롱체미네 원네 차샤브나 오 nga 롱체 레군기 년준비 인스드 용아라 소소야 지 겨르바다 칼루그레
2: 보부지다
1: 보부지다 소소 네스지 소소소소 소소 삼베나로 네스지 다디 인도 좀 뭐 계속 인가 년조 사변나로 알레 대드바식 시에스르 비는 예시가체 주거제단나로 오슬라 딱 하래 경고한데 차조 체샤들레드바 튕기스 년데 시에스야 년고르바 다디 투디 좀 오슬라 nga 롱치미는 년마 개자이베 감니선 교 년저바 nga 저시 이스 삼나 아니 아스스 디레드
3: 계지
1: 조 년마샤 제자
3: 제담 컨데르지 이네다데서 창마 Lokya chenpe pa yangpe pa tanglin siya di kachin pari sanggudu. Ani zo di saba da nyingpa da karche ne ta maung pa AI da karche yungpa ine le di ngana zo lokya chenpe maung tanda pa tanglin siya ri la tante ne gable ya le zin sobe gable susu ngone ki juja yakbush ni tele ya jikja ji mangzo cholo pin to ba samsam du na di susu namba kante le tele gabdiyun ki tuzu le ta tuida tate pardon le tunbe ani Tablam JJ Mangzola, my tutor, the catching for the same good. Tetamato, Mamda, the Simjan, Zone and Nagua, Marston. Yama Tarari, Parche Tangbo, and Amda Shunav. Tizu Guemir, as it is, and
1: Sasha Tundu
3: Tanglin, Chimatum Yisrachi. Munachin and Anazu, Logic Chimpe, but Tanglin Cheshire. Take courage and win it. 메릭 지튜기 야 페이지 쪽에 따 잠시 리생부터 응할 날에 드레스
2: 생구도 딱 말해요 전화를샤 녀마로 원조라 조이규리 너 니쇼 숨주급이야 미시 그때 둘레 둘로 폐기 죽어라. 내내 폐기 죽고 된다는 유스 말이야.
1: 장외지
2: 어 장외지 닝분의 사부차저 딩저 균도 첨부 말도.
1: 죽어면도 운도.
2: 다 단다 확다가 또 로이 바시 중요 조자 유고 당가 주스 내서. 확다가 지 사무실 뒤에 좀 봐. 장외고 균도 딩제 저 죽어라 삼사.
3: 사다리기나.
2: 저동아.
3: 사과도 된다. 이야기 튀르디 샤르베 제일 아니 그 튀르고 균도디
2: 배답제 비게 딱 가서 이제 수업을 봐. 아 전날 이제 잠을 주무르도 되고 수경기 고 자랑고 또다 이제 죽어라 봐. 되도 예제 자녀의 세주. 그러지 이상상.
1: 오늘
2: 아주 결혼인 여주 결혼치. 오다 되게 삼든 좀 마다시. 간단한 좀 내리디 체분에 레균이 숨아 체부터 미만의 상대 중요하다. 봐. 심마도 신다기 진가랑 좀 즉 롱예 참년다 직직 작전기지 꼬치 매매 개지지 근데 지게 나
1: 오샹스
2: 근데 그 사람 큰이 맞 뭐가 소리 나도 루지 심지 미만의 심지 수년기 레톰지 이삼다 아 산에 살에 세마르라 산에 남레 피그 마르다 송기 제사 만나 존예 조사 베토리다 어저랑니다 제단 고급 용지리다 그냥 주도 고로 춘주 신기 인도 잡아 연조사 베 간리다 탄데 꽤도 꽤 심바지라 모두 대외의 고급 하장 먹고지 봐라. 대전이도 잡아 통도 발송도 나 나도 생계 인경 초 스모 인경 초로 봐라. 아니 야지미 말이야 지 삼대 수년 키 레드음부지 인 삼삼마도 배 나 딜레 토지다 나 딜레 차고지 인 자원의 삼주민도 대전이 마삼부지 차례의 남비는 다음에 차례의 남비는 중재 도구리라 꽤 퇴시기로 봐. 교사 다그로 도와.
3: 네.
2: 그나저 댄댄 차례 먹고 있는 거리 오늘 예 심슈 열 생빈 이지 첨부 유. 자 남배 그림 처리야. 다시 남래 계르라 살레 사비 님지 우리. 자 뒤에 선바 탄데 즉 생부 다시 가소를 지 개단 소모를 선배. 말씀 뒤부지 인 삼삼나다 예 지금 댄댄 정말 차례 토리 즉 쇼데 용고 제라. 니네 그래서 손다 但得几个人落差少了，害怕全部有个马力少
0: 了。嗯，没事个了。满足他六十年的，说是给这些吧，吃下奶奶的钱吃这药，我写了钱币呢。满足他还穿了几个棉被，热热热个了。这样对他坚持吃吧，吃下那个了，俺用错洗不穷。可是说是别别做做了些，洗不起就穿了。怕中午没得那个了，俺们家说是哪节？但是你写对呗，上了忙我去嘛，写木头不打，俺们家给这个了，用不完。但说是开始对待你我家姐，我连忙错学了的，若不能行且给这些病呢，但说是他内层给偏窄的嘞，要我用下去的，他那说说要了，他若不啥不起来呗，从哪点这用下？那我是拉多了，他明给他 AI 的，提出水平，但忙错的没钱，他人不是拉着多了。但一年两个做给了，年终没结果呢，恰下面呢 AI 给没定这个升级些呀的，他明给定这通知是吧？我呢，他听了一年什么那俺这是拉给女员，但一年嘞。地面的制作的皮认不清，对，但俺摸的用嘛的是啊，他说嘞，定这个网就要嘛是吧？但提上 AI 给大家个托呢。他们就几个学校的豆包是啊的，但俺做培养一个啦，就最低不上是的，对呀。这学校是哪些点的呀？学校是哪些点的个啦？
1: 俺们做嘞，
0: 偏到合作要买的
1: 是
0: 吧？个啦。但俺做来的没事，但俺做低的，但低人个车是啊的，人个要的嘞，但低不上的 AI 的，但豆包是啊的，说你没入门个啦。
1: 嗯嗯。
0: 但我低没的皮个。卡住有这么多皮个经济，但俺做下来呀，手机店卡住店，俺们家店这真。但给了年轻的，俺做叔叔，我那生个开档的开什么其他这些生意，那些哎呀，他都是没收入的嘞。但是我初年个这样的，以前还不叫早九年的个了。但俺做叔叔吃的有对是吧？但第一那老以前的，俺做别就担心别套了呀。俺那样肯定说嘛嘞。但看这个 AI 个，起码年终别出不起的 AI 个 NG 出不起的，但忙不休团。但那些地主偏到忙活的，来这点俺做叔叔说浪费，梦想脱了呀。 소수기라 능력이다 근데 정말 롭존치야 이내리 디조 고주치야 이내리 소소 털다한데래 다야 디구디 티니스지 그래도 얘기라야
1: 그래서 따들이 기난스 시계 능규 차례 문구르 봐 소수리 젠다체 나만 저 양모 제 조리리 젠나 피바 토제나 쇼이
3: 네스 토시
5: 先唱啦，俺祖母这昨天的前提，日子里面小别去最古堂，干么呢？去最举别牌，听堂不懂啊堂，听人给去最去最短堂，干么呢？去最举别牌，感动修月。
6: 先唱啦，俺祖里在那偏别公转村到我铁达，他去读杨塔别，你不明白？听见呢？你托举里能够是我是修个人，铁林里村给休息当年难看，并不拉稀，听见是天家伙。
7: 초지일강의유튜초시참게니로교류만주미치샘지키강의레넘버기와체구
8: 단단히삐진키치즈니슈딱다시
9: 변종롱치년치리후기有个冬青年看到全球生活两大的全属地
10: 全球冬青年轻的风景有个冬青年看到全球生活两大的全属地
11: 三百五零年公干上第二年平台准备在你中央堂记得股别在住人生你们谁
12: 听地里才能修给人听上听今朝马塘朝鲜人到本地南小渔国给冲突年三十九来天摩托就平去别过
11: 今岁季节看深究熊来看他前这边这组前边今季年初前边三个月接中期日月月天国土教练年岁若局级特别唐伯具体四月月初今至八年前边过了
12: 今朝南侧开启国际青年所当云就过来出边，当枪协学来难去。贵州青年所右边忙错了，打到抗力前线右边过了伤心。下面的天地来前去南屯西镇南三绕南，给冲突日日南次团结。今朝马塘朝鲜人到本地，主席习近平的家国开前去广团，老大他去都前的。前面都不断查缺边呢，给冲去年三绕局去，特是唐波军团别特前去。下面的天过去三绕三绕南。基层干部罗伯托日瑞克暖次团结，现在也那么快看看，前面没工程做前提，厕所穿解锁，若脚要切开呢，给他们年纪初期特是唐伯脚腿，但想穿脚切去。个别头，魏小林没小品牌，你俺来买家，光看人骨头，我觉也那如看那小狗是小品牌，家在暖次女婿的脸见过去，日朗他都手捅我他，若没穿全骨头。大明年归不马赛，本地人妈妈不随看，儿行刚躺门，这里就他脚踏，熊狼到卷他，大明年碰扫，年个年是扫起，年半半年脱皮，关东北暖气儿他就吃脚，刚在西镇是靠点脱皮，马家老姐微笑领去，年数没结伴，那样没些品质区别，忙吵忙不谈念头，家小个五七人，年岁若叫难修脚，日修飘水，现在眼浪没看看起，蹦的稀奇，历经一期。矿水铺位日小通透，矿水那样特别糖布卷的越不显穷。陆团微笑连说：“某些品质越强，年个钱不定真好。矿水没米洗一百万呢，短枪起的银色给多些送身。现在人了没看看去，没本事的马干他。某些品质越变，南国冬天没米好进去，给成了日日暖气团不嫌弃。前面连着表现起来，总算三家小钱不挣。现在人了没看看去，本地洗的好进去。”个别头，马也不能行，咱差不多。路团上面，前面车就变黑，就最近他，我所用蓝块那路草热气送不着。特级本地，前面江队车运来团队，七龙车，蓝块这里你给咱打来，暖气破柜都盖台，短桥去穿脚踏，脚桥去我所旧街前边连接过去。他这去年三月脚崩看他，魏小林他何俊尼他这会儿，某些品质标准，真做了特别是唐伯哥哥日修标准，莫名你生意越不谈。可最前面若举起越多举台，让你给内秀端去。给送别生就检测吧，强兵器，见到古别才送名牌。我且说，白马，端给你射出他，列车出去你去这批，起来直接下场出去， Tiebol namchu ta, mimi namchu nishu lhaji gui zhi qian he. Minna cao gyob ta, xiong lam yur xia, gie zhen dong zhu, mian zhu rimguo so gi le tuan hur ta bie yu ba ta. Kuen zhi zhui ki, nyang se, mi gya bang chu xima, qi zhi som dong gu gil ha xiang ba ta. Nui ci diwe kui le, ka do ni ro gyo minna dun chi tun tun ta. Zhi qian wei so, zhuan ji ta, cheng qiu ni sun pam ne. Yu ti ge mang cao ta, ro gyob du pshu le, mei tian gu gil ha ki, mian zhu xie pshu zhu piu qi sun pshin.
13: 给冲了日日暖次团村，迷茫没碰起，年岁若狗皮，特色糖包别特别的。恰巧我一个团黑，迷茫咋子心不塌，厕所狂头骨灰，他们只拉脸打脚皮。团村起日日暖次，给冲起苦心着，十里巷那边场所塌，小熊场村，玉米家塘洗脚塌，轻塌天黑，给冲场地起步场所，那个规矩切去，刚才团点，场子松起，当然就归全部没办团头脚天。 中没错，卡拉差不给我他，官儿给免去钱吧，村支钱不钱钱的，玉米草三不退了，跑不到九月不摘。想不提官儿去，三句三转他。小伯，日冲去城市买烟矿的，起步场子当然谈了不错，来了吃过粗心。况且小三差不开的，难不切别忙错，没人我是交钱。给冲从十里乡那边场子冲的，你们听着听。
14: 三月多月了，到现在几分钟要不弄？你来几工作也不急。
13: 我们是经过了呢，我们这个大概用的，那新的新微信的提议。做很多多一笔，就是那么。小三给新不谈，当然谈了不错，看贵的，长沙谈推荐难度贵的，三块大眼圆的，简直吃不麻塞。玉米菜，甚至四头切块片。忙操操农民生产，坚决面对切线，作为工业塔，恰巧我一个团的四头切块。给冲从十里乡那边长嘴冲片，给上去。
12: 也不弄的，也不比个那么，这个弄大，俺做俺做公务工，你们都松松，这公务大概用个弄大，干来弄干都不行。基本创作，十里乡那边创作他，小熊创作忙错，加糖洗脚他，规矩切去。创作天天，那些单位亏空他，怕他你不愿意，没些天气了，多少天没见，玉米草三不退了不起，那边他小熊起步前创作送去，当然拆都装的。 党员党员连内做月不谈，党员天最缺土，创作卡起创作委员天看起崩卡空没谈，创作二战队连团入面，创作塔给起切过来切吧，提醒早上塘乡起乡就党员来切不切去，场面缺塔阿些连内起一万米吧，推木塔忙错了，相对修缺不着。给冲从十里乡起步创作二战队连团入卡个入面转穷去，俺村人大忙错月三军内，乖乖卡的月面给着接我塔。
13: 这点天气，现在吃大，吃个月气松不着。一冲从十里乡迷茫退出去周西，王雕英。那次破格，俺村党员村前途三年扫到头捐钱，忙错了大碗吃不赢些松不着。你这当到吃不配，规矩十七岁，他同面团被党员入穷是干去。党员面团不错，官儿给面去他，头三七百，连烟苦的学不着。再么一冲突，出在忙会，抢不破看也学不着。
12: 一冲从十里乡起步，长嘴规矩十七个面团吧，八上三九斤。小白秋嘴也不过不耐，光没秋嘴，就几九年盘，连个忙不多。忙错了乖乖鱼腿，俺从前面儿洗不出猪板，猪个月钱送不着。面团不错，忙错了草窝店不塌，面啥贵呗，俺吃七七。长嘴塌，难过头三七个月，几百三九塘冬总七十，几百盘看不见了，我个人心气，难过都送七个月不着。
13: 一冲从十里乡起步，长嘴规矩十七个面团吧，我眼皮做起。他这规矩十七岁，迷茫过月餐，那样团拿不着。加上俺村几百三十塘，冬总七十，年看起来头三七个月钱送不着。年纪起都对送不来，三十多块盘他，难打面筋吃不来，那样包算吃不盘。基本长嘴规矩十七岁，党员糖拿不就贵，忙操加糖洗脚拿他，娘们是娘们都钱来，玉米草大酱吃几块不着。
12: 给冲从十里乡十熊创作战队连团入卡去入边塔，熟悉塘不结交，七零三九去。忙错错，三队铁规矩也不请我通队，家里几个人敲都去送不着。给冲从十里乡那边创作战队连团入卡个署名明码不吹去。俺村忙错第二天讲俺丢个轻松，党员心情平稳些，来个地大呢，俺村钱我也不稀着些送不着。
11: 这个来过年年做比赛。 接着初二，建设基础抗生就雄烈抗谈，前置部制作前边，装在年初的三个月吧，集中去日日暖水开度交年，年岁若有不及，特别是糖包酒店，使用元素今日八零七八毛三。 接种从起接边你这种年起日日年起得病人若就更动病做别中级三个月别我这村都是学生三个月别我这村都团的协同情况时呢记得个别在按年起切除确实出不怕了那在村民喜剧协送监狼图学堂明暗这九个堂这话切入时第二年接种图日日起女子垃圾接级三个月别女子电话开图经这前天汤马提议不是二里堂因及俄罗斯加卡拉 巴基斯坦、新加坡、马来西亚几个堂社区纪念区层别三个月吧。南极地区堂、罗局区域团、具体南极中间堂、罗局几个区、罗局几片区域级个别区域。巴基斯坦南极城东康森局康吉三个月吧。二级加拉，莫哈莫迪，第二个组织，俺来端把村人称对面几来端主不同桥。矿区火山下降七不多，刚刚建设起两个十一度，爬起来十九年，第二组啊来了不明度。
14: 伊朗来端把村铁杆做完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度，伊朗来了不明
11: Gulano Fuji Yi, Zhongguo Sichungki Rokyu Horda Chebi, Nanzo Rewa Qingbu Zhechung, Rikji Kebatan, Menze, Saja, Zhegui So, Nezu Pogui Tu, Genjin Chekuni, Gangen Hachan Qingbu Shi, Ninxie Rinle Dunbachu, Rokyu Horda Chebu Mase, Rokyu Mengu Tan, Mengu, Rikji Keba, Tanlaba So Mengu, Nga Du Xie Sumba Shi, Sargueva Nezu Pogui Tu Jurgab, Namxi Yaku Yue Zhong, Chosu Jikya Meguwar, Namxi La Gyundo Chungni, Chaba Poba Tan, Se yungye su yuebe le tuen bie sa guba, gyong yung dechia kui tu jie tin chie tu juba tan. Tini, rogyo min na da tu chie bie ne su xie yuma tan. Sa guba ra se yungye ne le zhuk kuru yu ha jian gazi qinpa yinba, nyong zor samu chung yub shi. Gye zhong tu ri ru nyuzi tuen qi, nyuzi pok se rung kui tan, ta nyewe sa li xiang goba chong zi chung min, gya da ye jo dechia kui ti se zi su neba qie pa shi. Xin nang tu lu bie sen za tan, gore nang tu lu bie gu ju la so, chung min su sim jie qi yu tie ta la. 三年提前当运列这把堂堂浪吧年多把借记大多前年重美村三者四月不是项目了七地生就如重组松为三者七把提三若学这人爱一道你来西风爱的前往努不尼给重组三里乡过把重组当这笔书记一把堂当能学年罗松就四批松行没去空公路抽就是配把马赛刚把月马了下去请用月江你要在团别年提了空气拆脱忙错提速前年 Kurim de menga, chertin cheba tan, te chi mudu ter de ne, chumi tsuru senza duro tan, gomro so che yubzi. Cengwa nubyo.
14: Nenman di gangwa cha nin cha ju yuwa. Di zui mangu jik da, nye da cengwa ba nga zi ju ju da nida ge mangu rogo gu nuga da go nagi nuga tan, gang da su da nida ya gu du. Nga dang yu jing nuga le cheba no, rungzu di mangzo da nida mewa dan din tawa la yina, lue pro gu mindu. Nga nga nida duro ya de yin.
11: 谈谈你现在读的退一遍现在读久了忙做起心这些不起的月创作难点别当月票向南起来几把糖糖浪吧年多把起几样现在读了起几不是三里向忙边学区点点起来两把孙他们起点起谈谈每次孙就说孙起现在孙这几层都行天一南退最疼进前的对的秋色的跟着现在给你起就阴些松不是人工卡拉塞擦起
15: 长马家土来了吃不熟不是秋色日六八堂恰地多点哇果然能给这干部读书结果说心里谈能力自己谈当月去干了又不是接种从三里乡国宝重组当支部这些人问女姐
11: 忙到个切多当月忙的所以我来给退个八堂三里乡去乡镇巡吧孙恒去七点七个俺村忙错了古旧堂现在贴三者七个名 俺村哪大没把钱做起，些不银些送不是。创作特多，党员来几把趟，年多把来出别，个人入卡是制作钱的。退休点给他，来了个人钱呢。现在看牛堂，咱这说钱吧没事。国贸特多，个人钱店忙都等于不是。可是别创作难，干脆个人日日谈，过去日日轻松点。创作听俺那把，那是永久了，能够钱心血。接种从三里乡国宝创作党支部书记。
12: 这种总结的就已经到把嘎爹去现在谈过去起所康亚美拉巴拉亚国松都引起什么事第二个来空的那是别生今天的米亚谈合区亚没新品给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冲冲铁起 忙不从我给兴趣。况且我那些呢给成你那个给从我给事情明白。退院人不从我给事经常给事情给啥子行事。他听给日军女婿给成嘎不定义虚怎么样没六百给了原的钱。接了你训一三月被给成成铁桶女婿扛养马跑板而军心洗略图那去。人穷起强过顶着几个车图没心超过被能存下忙不同兴趣。嘎不月三那次测试会没忙不心车前行给成成铁图错几天那不来没错巧心的培育了巧的没浪得劲巧心心的人硬起从康穷穷送兴趣。那不来从不兴趣年轻日定图恰月三那次看样破迷途年能没谈超不错仓吗别谈日度些些不着。一冲突从我给新片没力看个忙错他那不来从不拿即心即电器偏村单独切片况从阿森林亲自也不谈找不路都不得求生去。那次抛弃地亏给来屯片况最亲的决定年初先到他三次动所前天期间去从不每日某日作为年初推到图先到前行去。第二我所的跟送去不谈没心了出去进前去吧从而单独去前去。盘大同为冲兄弟成熟熟体层体精品牌地里多地天天推地塔作为出地体球被杀着行事。
11: 第二个来困难的最别是接着一年的新年牌各准备兼用成熟美丽及人才车兄必须安排张大人先把毕竟都约牌装给这个当局对开坑土车兵行事。车兄弟不要让院兄他们做不谈广东城市坑体念土车兵前行。美丽及我们学校人的银边他们谈广东给城市人念着通马的车铁请接着给团组多必须安排张英堂给四中村南端做了前年洛江城市就在一托年人年给这三对月这边用给九零南劳动给穷月土别我们学校人年谈前面先接着给在我什么季度对年在永远所月别什么月一万古月时什么月流了节这边也不切磋比如第二那我们的中国卡车都没认为拆卸时间。拉瓜图比如一名马基拉克森那么大气空谷企业级别给着提库图心归全部提穷。密码心了下呢密码基空图个人这一期送不是。什么韩拉基这段铁托年加倍米利瓦基杂志什么村都不及送不是。什么王拉基比如一拉木坦广东基城市年年制图别三月的跌不起穷。拉瓜图同步卡机呢对了他们当一把他接着给着城市团的恩别别啥是都接送不是。拉木坦广东城市年制也不图把天呢他电器咱们去对河南去干的切续提验啥种错别电器切别咋对呢对人家接住没接把他你再把那错接住对些把提验拉木坦城市你去解决没这样没这几个没学校人年去没多年些几事。广东城市康启车兄总之吧毛飞也拉木坦城市年龄咱们领起我们学校人年人来解决强这个面俺最阿吉拉面中西切的康中沙对丁德堡高位人年康令文把切用马赛天年就拉瓜点别城市坦年至丁德堡把切约起送马赛拉木坦广东给城市车兄丢开了必须安排张大人洗把贴今接着给团组的成为陆军恶习行第二个题没能问题请接着给团组读必须安排张英堂给接着别请啊第二个康图用的车队是不得有事张英堂给接着把张振平给车队提电解你没不能接单行明白做那什么穷比如明白给空了最后全部能给约把用做什么穷是什么事没到几天培育堂广东话的这三组的堂编军三大人员自身错的设计车兵铁链关心机制图把坑里进去约面对张大人给写字推行改善面对年就得表自身写把铁链加倍兵的话平均机关机构的没什么规划等于了帮不起有事 广东城市康体初步堂北操作吴如清铁张大人空清楚毕竟都学吧堂车不中

0: 가르쳐서 그 님자씨 가르쳐서지
1: 루시 성금인도
0: 루 성금인도 에 근데 쟤는 그 그래 그 루가 루르다
2: 장 장 무유제 가르쳐서 아
0: 루지 성금인도 쓰기
2: 가리 쟤는 요새가 뭐지 알레 고다 장 아자 깨단지 기니 님보 규
0: 계승문님 근데 저래
2: 아치 따라 삼톱도 이제 마동다 자유사 제가 치는 댄댄이지 댐제 고내 증나 저 지수 좀 용 체부로
0: 따다 2만원간 가래 이글럽이야 사바 금기 금기 리코 당기는 게 고바요야 요래란
2: 따 니 이글럽다 저 가려요래야
0: 예도 예 보고 단도 로소야리야 심마샤지 스베나리야 이거 자야 깽깽하시야 제잔데 로라송아
2: 이 야호로보 나주는 신체 매스지 봉고 사오로 주마 후유고로
0: 란도다다 롱베나리아 이거 자니 보 가져도 미스 김자나리아 레가 치러지 레가 감사로지
2: 또 띠주 참 미신다고 된다리 나라조 주도 요마리 마스네 중도 윤데 마잖아 제도 무유도 멍을 매스 해 보소 어

제마 미게 치료 템포 쇼세야기 이게 디워라 편종 서북 토에 탄삼 크기 신뢰 축도 최대 서지세야기 이게 답을 지지 라나네베 개콘 사자 순교 제아테 나도 제제베 누구 스테토나 야구하수 요마래

0: 부구치 보라가가 로봇시다 응고
1: 지스 보라 다 계란 됐시다
0: 어
1: 제만에 계란기 지지 좀 두고 디마 넘버 봐 이날이야 로봇센데게 테가 신다그리
0: 아 네
1: 대보라 어 저놈 고면 좀 두고 자백급이야 네바도 있는 심띵데 대보나라 대보나지 잠버 봐 아니는 수부게 네시드게 까까 좀 두고리
0: 하고스 하고스 야주 아부 응고 씨 불안해 야주지기 다 불안을 숨부 쓰여서가
1: 뭐 개능 말 볼라 다 볼라 야고 자나라
0: 요요 부
1: 볼라 바빠이
0: 어 부피 아
1: 뭐야
2: 오지 나 디리는 안 줄 보고 간돌 가르쳐야스네 아
0: 네 뭐라를 세고 디리네지 뭐란 게 네 가르사 착시자야 어메디 싸우마리라 맹가래 쪽마도
2: 오지 보디니 가르스 거래다
0: 어
2: 매마세브체 맹가리야 딱제 제가 멋진 비이나 얘 나저디 도르 쪽마르베 오라니 나 시고 있겠구요베
0: 지 뭐라니 얘디 제 스메 대시다 얘랄 세오 디리 나 지리나 륜주치디 부지토죠
2: 어
0: 부디가 네시 군좀 토베 저런 고미야디 제 중어주 제중아
2: 아 네
0: 어 부딩인제
3: 보고라니마 나서 집으시라 하유스기
0: 매 망고서가 유부자 어 드네 저런 고미야 디제기 롭존디 제베지라 아 내시디 베트 상자 친스기도 와
2: 오지
0: 제자 드리네 몽라니게 내시 군좀 쓰야기 저런 고미야디 야호 제 제베기네 뭐라게 나서 찾기 요매마체 맹가래 조마다 우리 돈도 부디 대부채월 쓰도 안 모.
2: 오지보.
0: 아.
2: 다 딘저기 편바 유연나도 나란이게 대부채제 야구채장도 아.
0: 어어. 야 뭐 쇼시 인다. 얼른 내일게 나가게 돼. 아 내디 두스제 딘한데 실. 딜림나 용구지사 어디. 로센리스 도중에.
2: 어
0: 인다 뭐.
4: 저놈 권장기 로센 센시 나와. 그스 쇼구디. 딘에.
0: 오야 꿈 어이 어두스 그리그리 말래 아두스 아두스야 응응 누구디네 오야 텐수구도 와게라게 뭐 어두스다 아두스
2: 두스를 왜봐
0: 대부치 오르다 뭐 대부치 쇼 아 쓴띵네 누가 이 숨게 대부마첸 정말다
2: 요 아두스 뭐
0: 아
2: 뭐가 구유관이라지
0: 계집 말이 뭐라 흘렀지? 어 글리치 아 아지 계집
2: 말이지?
0: 어 뭐가라니데 대라게 디스도 우유자야게 전롱 고미하고 롭센시도 디지 않도 야 남산 어디 고민다 계집 말이 계집 말이지?
2: 이다 이다 야
0: 어디 지시
4: 우유 고금이
0: 어찌 뭐 뭐 뭐랑 가르쳐서 어찌 뭐 템버스에 다지 어찌다 얘 뭐 어디 가르쳐래 배싸서 어찌
5: 보라.
0: 어씨, 엄지라.
5: 내 분이 그래 타스 존스.
0: 어씨,
5: 어씨 몰라. 그 차시 톱시라도. 뒤긴네 차시 좋아 멘티를 취는 거 말벨.
0: 엄지라. 디샹 은인이게 내시 군중 제약이 저런 고미야디 저 자제 내 큰의 세요 말일.
5: 라, 내시 군중이 저런 고미야라.
0: 어 어.
5: 보라 이키라인. 안전 남샤 코에 균드네. 체체리아 신앙 고블레. 내시 군중이 저런 고미야스야 텐조. 멍디에게 대변한 게 과요래. 드림몰라 튜돌이야 맹한게 톱만도 내수심불하조지
0: 창문소년아시기 멍대를 이지 차차제 능미소를 락지지조치에스 엄지라 토체나 다이는 주만에 멍지우기 대부 켜는 지금에는
6: 주시렘포 망나향
7: 딘자주시 자와인
6: 나체 중남토 코링유체리 게디미동아타 코리 신치 조람 미송와 차라 동네 코리 미동와 코리 동급 신미와 지 제준이 개강 신도 진보시
7: 투경 안츠 짐주 지수라 송지 수네 조람 딘자타 여러 주상라 디네 조람 샤동 용와 제교 개린 체디 딘자타 딘베 주슈 코르요지 투몽토 뜨구

0: 남게 차니 싸워 부신 파라 싸워 당사딩 파낭 제수 주위 남한 속자 장미 트몽키 김시식이
1: 당미 속자니 지딩 칸디 메토 미종비 코미키 진시타 난초 조아미 시기 정부이
0: 맞아 당미 속자 응위미 잡았다 뇨종미 집이 팀 체르고신 당미 속자기 셔리 사미 중아 뇨종양 제미초
1: 난초 정중 칸기 좀 줄어 진주 치고라 최소 공도 구비 수상 탈비 동굴
2: 뭐 다양한 권력이 면디 키시다
3: 바라 면디 튜즈 유제 로치스 주기 디레게 면 사업신 요가 친구
2: 기란도 쇼는 대조 준중 치야 제신 금인도 니에 딱 봐서 그 개치가 말이
3: 오지 바라 튜즈 유베 면 치비는 편유 마튼 바마세 면지 치야레 튜쇼 친제 미수시디 타라 뇌큐 수지다
4: 메기 편유 튜가 세볼시블레
5: 去岁有别岁面去秘书俺你土狗人看去家吧别不得给你俺的土狗给去家吧吃了三处银土贼给受困难了你给清仓卡托东土贼给帕玛本西了东岩店内帮我了热外面把酒这都点点别酒俺是潘月银都想不想过土贼给那多么久前面浪座土贼鬼什么酒
6: 俺是念度土贼干的捏造本座宗教气土贼堂卡切的厕所了接这气三宝不听见下面了盆的顿别菜你是初年堂今的古别菜顿年前那么新闻的学会人江面最看给老刁囊盆的顿别菜你是初年的热杀大瓦堂热刷大嘎了江浙秋年最近退役九王二柱丢的那么切年看提不下切财母提不当人面切 下路堂龙的局头丢龙处农家堂墙下口头龙不当些口也不堂将那么些列公的单位那么些公的囊忙问车子你这批囊铁林财谋现在小局堂成局陆局拉萨能局小局解锁切把穷王中王拍局萨家卡基拉切把中王的切儿拍局宁这堂罗嘎现在农局堂为局能局一局堂农局我的也陆局解锁切把穷王中间拍局
7: 田面积三千了，七八千万拍票。三年人工，宁这趟，罗嘎，拉萨，现在小剧场陆剧，能剧一剧场小剧解锁，七八千万中间拍票。三家卡机了，七八千万拍票。现在农剧场一剧，我的去小剧场陆剧，能剧陆剧，抢到解锁那么贴票。田面积三千了，这么不考虑解了都。下面了，让中间创建场，创建做卡机给那么相关的学员。
6: 他是了七八千万票票，这在马学安厂就这趟，这在托学安厂你自己不啦？三柱子了推荐票票，这在马学安厂古趟，这在托学安厂你修不啦？南柱路推荐票票，这在马学安厂西趟，这在托学安厂卷个不啦？这一去了推荐票票，这在马学安厂中一趟，这在托学安厂你怎个不啦？你东去了推荐票票，这在马学安厂旧趟，这在托学安厂你怎个不啦？
7: 三个伙伴，南铁票，这在马学安厂出趟，这在托学安厂出店铺，各路去了这么么不可票，这在马学安厂出几趟，这在托学安厂你这边铺，你这是南铁票，努不拉他出来，你不送你西牌铁票，这在马学安厂西趟，这在托学安厂居住铺，保险了推荐了票票，这在马学安厂出趟，这在托学安厂酒店铺，现在了这么么不可票。
6: 这在马学安厂松塘，这在托学安厂江河坡，俺们都是推荐票票。这在马学安厂西塘，这在托学安厂江松坡，咱们就拿七八千万票票。这在马学安厂端塘，这在托学安厂居住坡，少总了七八千万票票。这在马学安厂店塘，这在托学安厂出店坡，这里七八千万票票。这在马学安厂阿塘，这在托学安厂江河坡，点进了南铁票。 저자마쇼 앙창 구탄 저자토쇼 앙창 니슈크라 로롱라 남티뷰
5: 天天那么喜欢的学校

왼잠기 재무 크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사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게 쿠심기 재무 진짜기 다우의 굴김 더강기 크인수 레무싱 자외투 티속이 니시르 르디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ཁྱི ཕྱད མི དེ ལེ ཐང དེ ནམ ལེན གེ ནེ སེང གོ ཚོ པེ ལེ ཚན དེ ནི ད བུ གི ཁོར ཁང ཤི པེ ལེ ཚན དེ རེ ང ཚོ ལེ ཚན དེ ཉིན དར གོང མེ ཆུ ཚོ ཆུ ཐང གམ ཤི ཆུ ཐོ ཕན ཅོ ལུང ཆེ ཉིན ཅེ ལེ གོང གི ཕ ཁེ ལུང ཆེ ཐང ལག ཏོ ཁ ཕ གི ཉིན ཆེ ཆུ རེ ཅན དེ ཐོ སེང ཐོ གོ ཡོ པེ ལེན གེ ནེ དུ དུ དུ ང ཚོ ལེ ཚན སེང གོ ཡ གུ ཤུ ཡིན ཐོ གོང ཁོ མེ ནམ
chu tha gyeb tu kyun ne thu lo lo ngang thuk zum di sena yub shu yu sum ba lo me na ki zen jong nga rang chi tu sing ne me ma ne o jar shi sin yun de bu sa cha sing na min nam tham che du zup chi sing jue lam chue wa ma thang puang nian tu dim sing lo ba ri im la lu jin su shi yu ti r jon na te ge gyo su kha se su gyu wa le 타르웨네미징 제송 차담라 가와 최경 티니 티신노 냠베 딘진 칭용와 티좀 미고 난주 림신 당장키 손나 총기 규디 친친베 탈 지주 추수 주부 잠라 초바 시돈라 심바 뻬라 시베 라카시라 조르총 티순키 로게스 규지 토제경 미 시돈라 인수토 라모티네 말라팜나 림신 양산네 퍼바달 계지 니라 서버 마루 마루 풍디 타르 추즈직 하기 윤라 초바 니동 잠기 서그 촐라 냠가와 시투 조조 유티탕 대다니 황토 링웨 므만니 오자르키 유람 등의 단나 므유람 므베 미리기 유주 제신 단나 도바시지 니자 티누 샹메치세 사자티앙 므키 서그 레고롱 시부 치 할래 괴반 신이 남시기 겹둔탕 구조 잠라 유기 괴바 남대 처창 사게 토마 김의 통공소 팀제 개발 체원이 我们 로유토 미션웨 최잠용 라무티마게 광토 람키 유주셴남 사자 쾌양신 감시치라 조서더부 쾌양배 자당탕 지우 긍지탕 방종관의 세경초 람티 팔라게네 마르잠펀나 람시부 톤네 톨라 캬규네 캬규르고진 유롱 탐제 청진 나키 제바 디 탐제 께바 옌 목진키 용수 둠신 겐사르키 무수 톤네 톨토 양베 람키 코스치 중 타나 치 이토왕웨 시우탕 법추소키 괴바 따웨 초미시신 양 참라란니 나키 제베 리사르키 제모타강 목친키 통네 넘시 탕제 싱이르무 용와 마세 급탕급수 몽롱키 심네 리후타라 총대치종 가양 찰람람 투문투베 라와메발 딘제 유라 초와 류규총나 진제 쇠남디엠발라 앙냠베 납심양 기용 쇼바 나무중 등두수 진심네 니외 초용신 양결 니시 징구 목진탕 종키 능롱 타라포베 기추 셉기 송바다 유키 괴바 마치 짐바다 원찰 줄레 대신 종시부 청치 요노 괴베 가체키 용수제라 차탕 지위 지교로 줘바 롱숑탕 가창탕네 첩탕 추 럽친요 지신네 지우타기 센라지웨 넘존나초 된발 제바소 이원 뇌주기 제바티다 미글라 찬나 담바기 추더부 니튼키 냥아바탕 지준 미러더부 능시 비르샤웨 냔조바코네 띵나 후진 콰마코르 원나 증첩 캬마큐 반나 괴고 랑말링 지신나초

0: 대외 미타기 쇼탕 잠바 창탕 비라 신 강아르 세도 소키네 감키 자당 티 뒤총 나랑 주미 주도 치외 르이 양 티르치네 통말 정이 워지 시지 켄조 디르 뒤네 지식 차차르 레지 티발 상매 겐라 디르슈 티르슈 송신 닐링 컨톱 체신 토아카르 콘즈 체키 퍼슌시키니에 차바르 잠바 뇽우시도디 미망부 뒤네 기기 동와지 키랑 페바르 거수슈 세네 창 숨준토 야총왈 녜양 덴제 토지디 호통지체 티르두베 미창메 차바르 잠바 꺄치치토 도르두발 녜원나 차도 잠바 도르와디 지식춘 시슈발 콘즈 차바르 잠바 돈나 자시신 개탕 바체 미중웨 덴지지 시르 디달 나장 티르 중세 인송와자 급신네 녜부 라기 비긴도베 녜 유미 테조르 거진치 하장 조부총 시슈네 치르친바예 중세지 샹키 우디지기 녜니 제송 다와 튠주블라기 자르송네 창당 샹키 내주고르 근지 슈발 공공로 뒤주 뒤고 신도강 리바미세와 타 나기 미주웨 강에 지양 메바 담마와라 토파 메바 시도 니니기 콩라 참지 슈싱 렁니 워주 슈지 토마르 키기 유 롱바디 웅키 총와네 탄디에 파르키 내주 도뚜 식송로 슈바 콩키 우투 응아요 자와 식제디 담링키 우잠총 티양 나몽아키 투수 사자디 미미 롱동 예시 군초웨 타예 자탕시 인게라 림싱 서시 구규기 돕레 치 선진키 제모 카루 파싱 남대 청귤 친도 치웨 로다르 예구 메발 카와 버디 사친부 칸키 예캄수 규루 피네 로망부식 송참수 양결 정총 초장키 교와탄 뒤네 야르촐라 군 창웨 서시 중 윤댄젠 토규르강 네틸 소도 제베 미메더 당미 리타키 파사더부 네 유튜나 투제시 키체 창 넉초카베 총바 조르다 젠시 주유투 차종 페베 람팔 디초수 샤드 제발 유디 조레 튕기 튕긴 존베 자상 추상 젠키 유 케발와 식도 공베 치 미티 정유투 로지 랑키 능요 포모니라 추레 간나 용셰탕 다차우 신도 상완식 제네 유디 다도 송왈나베 유키 민양 포모 창당토 토바제세 던동 제송 다와 튠줍라기 차타치긴토 듄히 리총디 닝지탕 겹기 리진디 칭가리 디펜키 긍딘데 뉴진 강사탕 로기 초진니 포마 윤조세르 더그 포마 윤조세와레 튠토 포와 윤조세와지 디군체 초진디 입 심젠키 포와탕 자부유베 민외 포와 윤조르 뵈바지 지탕 조 칭칼골 장 넉춘네 용외 포모니티 유키 송마 조 칭갈라 신도 대베 유라 조 칭갈기경 훈이 람투 카차 나레 강양 메베 군탕 봉인 제징 탈 포모티니 유티 시제발라 조 칭갈 코랑양 리파기 네디 유레 수투 윤쇼 제바지 실수도 제발 나랑키 심낭 중 모차르키 넘바시키디 알라라 장능 추초기 조 칭갈 세와티 녜퍼유탕 카다 녜부지 네디 탄더 장능 추 산잠 덤숑 초수 유바마세 디르 유베 닝르 세와디탕 하장 자웨 리 닝르 세와 시경 덤숑 메티르 요리 메시 포모 창당 상디 사체 척입탕 리롱키 괴바 강라 대양 창 넉추탕 덤숑 초기 사자탕 하장 자부도 我们 얌제 리앙 시티에 다와 튠줍라기 까메키 초양디 리리 사자디르 튀치양 창 넉추탕 성슈르 양바진 소기 민창강 대여리 성슝 벤창내 인세르웨 묘모 감다 세르완식 단당 소슈 제유 세르와 nga ran ji xik xin de ki dun ba rab du bar di me mo lak ti shu sar di ne ta ji zam yu tham khon ki xin ki ge jar len dun tu pam so ti xin zai jie me tu gi du di ni ni ti ru mo su jar mo tu ban ni nga ran chi phang sim chung sa xi du yu par ti ni bu la gi wo na pho mo chang dang shan ki chuo xi san zam ji da ri ji ti song war Pomo Changdang di Po Zhubei Yu Tang Lup Chomo Nyang Ru Kang Mar So Tang Zhe Xing Changshan Laha Zhe La Zhe De Yub Zhe Zhe Tang Dawa La Gi Tang Dung Pomo Changdang Shan Ki Nga Chi Tu Gi Yu Wa Tang Te Xing Tu Gub Rim Chung Ki Yu Ji Si Gyong Lam Lu Ne Changdang Mang Zho Ki Cho Wei Zhe Xi Yu Su Kum Si Tu Dun Zhe Rik So Ngo Zhe Che Chung Me Titani, Gen Samshu Lagi, Yanjo Lamito Yabar Sewe, Dir Dube, Nyawa Kangyang Mache. Titar Genji Letun Legbar Chudi, Ningho Yuzam Shikitu Su, Nyeni Sugen Langor Yang Jor Chungwe. Tar Pomo Changdang Shanki Uji Tsu, Yitong Tangje, Rishik Rengyu Lungbadabu Changdang Yang Mutine, Sojin Pomo Yunzu Tang, Nejin Nujin Kangsan, Lajik Cho Chingar, 宁日给您请不送了七点洋洋洛金拉洋洛扎一措数七日多不来汤体阿汤野汤养汤孙汤体阿汤汤体汤古拉恰拉婆巴汤姐谁家日谁家当了魔术婆若能哈萨电别球谁谁准帕体阿片列七一塔达体陶杜森呐体给直 ti ma tha ser yang gyo ba me tang ti a tang tang ki tang ki na cha la pa ba tham je yu cha ri yu cha dang la ma shu pa ro nang ha se ma ji pe la yu sho zhen ma ti a me li ti e tha ta ti tha du sen na ti ge ji ti ma tha sen na gyo ba me tang ti a tang tang ki tang sham na cha la pa ba tham je tong cha ri tong cha dang la ma shu pa ro nang 滚前先者给了作动部不提爱立即一塔的提他读神了提给直提马他神了绝不美这边破门墙当忙出席自己冷绿推读场所 생에 남초 참딜리드 디링 다위기 코르칸시베 레젠티 주삼타가 셰그이 텐딜리젠기 십시 천군 난케 미안라탄 저주 디스탄 년준제 개준이 남링게 심자나고 생에 남초 난츠 딱바 밀르 진친 셀레 괴스체 쇼여발 제장 류캄 디탈리아 통치 능규티 하장키 개침부치 마르드웰라
1: 라시잘 사디 주무츠 튀균드네 세지르야 당드난제 니무지 튠숨기셔라 나로라 찬용잠다 눔용잠 나르진용잠다 카즈용잠 나비기는 다키랑기 고스베메 동보 세탄 세웨 파르제 용시 마르발라
0: 슈잘 사디 주무츠 튀균네 세지르야 당드난야 당능신키 창라리아 최최 人不堂 삼사최 人不남비는 야고시자도르
1: 타나지 디마세 기란게 초고이디 망잠 최나비기는 기란기 구수님의 외세라 낭노 징키 모티브치 여디 용어라

디린 당 용수 멘저웨 노르규다 타미 제부식 민중웨 네바 메냐 이나 테타니 리오바 숭기 이라 코르웨 차르고 잠레 사투르 정류 용수 레키 뷰신 창케 로이 동타 제와 디자미야 마치 난공 유기 동장 장부 장투 참참치 게자 퍼규 출규랑 추토 까비 독베 지토기 유 강도 제메 타돈 도시 쇼네 쇼파 바로와타르 박자 상부 작바티니 메 낭심기 쪼나 당초 랭퉁기 자링부식 작바당 추신식 장부 메규네 디규도 규신 유바통 추신낭 치마 추부르 유베 하람 리충식 초외토 링링토 규바당자 통마르메 장부 뒤메 예미도 강라시나 급가르 장부 뇌기 추전나 예네 윤도 초신 규와다 급가르 텔레 도디 윤네 예수규 태돈 추신아메 규슈다 학바르투 카추투 규에 추신이 두급 추전남 구유 코로와따 대가르 코로와 코르디 강네 홍와당 강두 조에 카주와장 용수라 뒤에 정부식 링라 난공 유기 튼디 교진 띠네 메신바라 양이 메교인기남 양나 정주 추강이 창문요도 교루 메나공 이름신 장담도 교진 열군 뛴지기 튜치라 이와 띠네 민도냐 동장 장부 점규도 메신의 튜치기 이와메 조니 메심감기 북함 양나 침바 제우당 제외 천철추나 튜시 이와 치배인 대가르친나 예튜레 메지 로직 튜시르 메요아다 쇼쿨레 세베 경규 따나 두바 견척베 모사차테르 신착바다 동장 장부 토하기 님의 천읍기 지뚜르 루이징 단다 초유 뜸에 예투바디 초아직니 충우하기 강바 토학지마다 삼바체도 송하다 초아현식니 정주 개차르 뜻입 제배인 정주 계급 추도기 까피 남다. 벨립기 대배 추난기 야당 현미소 조의 견도 교활디 조용에서 까피다 매도와 묵충 링링 투초 까피 가직 초의 대내 며 눈투 대배 며 려북군내 까피 직 라도 랑디 충잠 투결 까피도와 시에배 매도와 묵충 대다 까피리에 제듭 매바 다수 희니시 매도와 묵충 대다니 장싱 이동화다. 시마포르 주식갈피 겐징 시마탁바 인벌리 초의 벌립시안의 디그르 홍화식당 떼내 민자. 메토아기 생추 테다 락베 푸르메스바라 존무탕 긴죽기 쯔메 갈레르 뎁잠 제베 카오 버벗다르 힌투시 가피 테다니 둠싱 잠더 유타르모 박바 슈츠 낭외수 차탐르 구림 땜베 저수식 은식 장노르 창탕 자와르 가르싱 장르 잠샤트 정주 체급 동장 장부 띵이 장부 현당 자와르 토산네 마살 규와다 감산네 갸수 나두치 테다르 규웨 급가르 신기 예가탕 더블소 장외 수초신 띵식 더동 메달 마루에 추신기 메토 직양 초신두 튼두 동장 장부 띠 테가르 갸수 지바식 민바라 응으르 주장 장부 지진슈 테니메 주장 장부 수르숨링첸투 리칭린 추급독배 둠시직시 튼디시급 무라니장 유진 항상내류 동장 장부니 갸수당 양타징신 파타 니남지기 추유미 갸수추남 동장 장부 낭두 주용와 가리기남 투규 담례낭 답룩무외 까피기유바 대단이 나와 기라 자외 칭결리 전에 랑가르 충유수 좋았다. 장부난 규신 립주 매배 주슈 체토 달 정주당 냠도 갸주 낭투조 난공 유기 양신 갸치외 정주르대 장부티 급가르 긴투 교왔다. 급가르 루프르투 카초 균네 사체 마살 규카르 수냠 된라 원당 자외 다블룸연부 겐비 메토 묵충태다 통급 할례라 예묘기배 남바식 모동토 정신투찰 동장 장부로 신차기배 경기 인반매시 무 장부팅이 타마르 갸출 지유도 레망

新的南村，天地表给龙城里村恰恰当场，俺这去最西塘，刚俺最多杨家街。

저자 토시 안창 주피시프라 하즈르 남티뷰 저자 마쇼 안창 고타 저자 토시 안창 니슈프라 니모 차부중오 법규 저자 마쇼 안창 게타 저자 토시 안창 니셀지 파체리도 天体能吸引我的水草

0: 가르쳐 줘. 고 님 저씨 가르쳐 줘지.
1: 루시 성금이도.
0: 로상금인도 에. 근데 쟤는 그 그래. 걔로가 로르다.
2: 자. 장 의제 가르쳐 줘. 아.
0: 루시 성금인도 쓰기.
2: 가리. 쟤는 요새가 뭐지? 알레 고다. 장 아자 깨단지. 기니 님보 규.
0: 계승문님 근데 저래.
2: 아지. 아지. 나 삼텁도 이제 마돈다. 자유사 제가 치는 댄댄이지. 댐제 고내 찍나. 저 지수 좀 용 체부로.
0: 아따다. 레하망아가 가래 이글럽이야. 잡아 금기 금기. 리부 당기는 게 고바요야 요래란.
2: 나 네 이글럽다. 저 가려래야.
0: 예도 예. 보고 단들 로소야리야 심마샤지. 스베나리야 이거 자야 간간하시야. 제산데 로라송아.
2: 이 야호로보 나주는 신체 매지지 봉보 싸우러 주마 후유고로보
0: 란테다다 롱베나리아 이거자니 보고 가져도 미소 김자나리아 내가 치러지 내가 감사로지
2: 또 딘주 참 미신다고 둔다리 나라조 주도 요마리 마신에 중도 윤대 마잖아 제도 무유도 멍을 매스 해보소

0: 你若见个多了一公币钱的，那不就我买来看了？你一直叫牛呗，钱上都是钱，有啥事啊？钱都没退人的，俺做俺的卡拉萨个主意。
1: 这，我的，看上是你的狗啊？弗兰德，戳波，弗兰德，戳波，
2: 喂喂喂，
1: 俺妈妈你去说啊？
2: 用啊，走。
3: 团委托，你们这些个陆总了，怎么去运行电报票？况了陆企改造将还将忙不完，下班途老子不落几个天外将搞不起个月。文讲，任意的英译出在空多东西，不落加倍推最天阳，千万用不当的。英译陆总去与车轨审定前，铁当推送，马票随起连绵自动躺不起讲。
4: 你们这些个心空如别定度，瓦嘞瓦嘞冲。
5: 喂，孙妈，何子，你们哪批种？
4: 大杨，陆总了是真哪个批别？
0: 这下，看做个把钱的游戏，俺老菜年了嘛，给他。
5: 老三，陆总，让对的，你们哪个当的，比我姑丈不差不多。
0: 哈，你提的。
5: 干了个区别，身体可以。
0: 你们，人民忙起来还吃不是？居民多，毕竟人家年岁也没穷咱们着。
5: 可咱老这波的季节，俺特别急了，让给俺老曾苏这些了去。毕竟年岁也没提上去不是？下面的提的有效，让年岁给快去。
0: 啊，是，更要嘛的。俺你过数个。
5: 俺苏这些个，让年岁要给别穷么子？我呢，
0: 啊，是。
5: 到底下，
0: 你也谈得上企业的品牌，加了几个七七年不一，新规全部写上台去。你提的现在谈的企业的新来那吧，肯定一面还宽松啊。俺知道害怕钱不多，让我先别盘古写上写下。你爹
5: 呢？让
0: 一三千买单。哈哈哈！让给俺有人学了吧？新手马下的，可不是你的，这只有你的日子。你们大哥。
3: 应该个明星啊，叫大家提样，青春体外忙外，企业个只有开工个写着当，且听新剧切的应当，没事。瑞瑞，
5: 你让李庆宇。
3: 老钟面具七零，你们这些个人打空了，老钟去南端卡甚至趟十几几多钱？铁达人堂大约拍卖日光南，你们这些个三上堂新片。 宁瑞姐姐，老钟去罗宁马步落落东顶。老钟去拉萨堂，西头矿洋地西区了。你们这些呢，台湾绿地瀑布望美月。天呢，破闸不见了，闽南块，木矿洋见了，观众块，西边北塘起密丛。狼族塔尔基归不了，地基基妥协改变，轮到闽西西岸边的，又藏起了。
6: 罗松的，你们这些堂空气老早难，老大清的，让人去面前对咱们的切开。况且其他面三边地区老清的，跟陈老给陆志南。陆总，这次穷这地，俺做民警了，恰恰就写笔呢。端给退休的，不会接着预备，俺们其他吃食。也对你们旅游这边的，俺们旅送送下去都出去进不得，记不是？
7: 你来也不穷么？兄弟，穷这个穿袜子，穿不便宜的，嘎子着，心思怪。
6: 建成了，俺这朋友里呀，穷这挺有面子，看人家俺做的生意呢，那么好了下节，好了钱，咱们大吃嘛的呗了。
7: 啊，是，大没我了，丢脚么有的，你来给那个老板吃住的。老朱总，那么就俺俺做咖啡了，打卡路面那么选，咱们早晚面那么选去不是？穿到阿兄穷这节的平时，看说说。
6: 过了十月三星期，吉林文勇出席嘛，三亚泥塘七百亩，三亚泥三亚鸡蛋出棚接送钥匙。新来团结七五组别几个，明路东厂门边拿了，每日的三星塘卡车都买不抢钥匙的。新别村王街当地一年，杨树超地租起就当短过个钥匙。草坪三道吃下面呢，早的廿地租起个钥匙。廿当穷者阿兄，朝少爷呢，都路江面境外矿数都个钥匙的，听说先生哎，
0: 建成了，去那个送不到呢，出这个地租六十的。 내가 딥수토 잔 드게 여버와.
1: 제제 타그라스기. 총제대 조 이시에 차외군에 튕기 여버다. 최제 최사기기 요시. 얘네 내디 조 초비 사도네 튕기 여자. 사도넘시 세세대 기야와 참부시 다 요시.
0: 제능아 저 근데 제제 추력이 소별락세 폐제제 내기 튜버 토르 당구래.
1: 제차 디테일의 기초 등 신기 신뢰 천재민의 딘데 고르다. 기란주 사도 내기 내기디 최도 탱망 체제 림시 리규르 용어 치옥시. 타티 로친이나 주투비 리아그시 큐는 마시. 제자 기란주 가와 망부치야 우리라 대외경 균체매바 배준 치옥시. 견주 강연라 마시바 닝르 체르기타 방아르 슈미기 등규 체비나 기란주 미지 폭등디 문규르 토부시다.
2: 切罗切东苦家跳出切住罗你们这些拉汤乐中于带领界密松波中国行列催力康土我穷李柱森的别了罗勇巴马赛他是重给行列委员天康体抵抗民这玩来贵也不疼你们这些催连催的地念机催的康土来贵也我要这些带起不恰恰列参下都催的行个屁给俺去生意是不是这个
0: 레스 낭담 거 열라.
2: 정신 망고 되게 리그지 제바 아이 내래 퇴수 또 고치도와.
0: 걔는 말해 열라. 정신 되게 네 토고다 리그지 하고 최소. 걔 좀라. 지난 년 로테 신급히 그 첨부 말이. 네 십시 제사수는 로요죠.
2: 다 내야디 사토 야케지 롱동차 가시 집에 긴회 치리. 네 주 수사 대수 리 교치기디. 님은 지 니기 레 맞다. 지시. 네 라리아 르블레 시엠다. 신초 소리야 용지 랑 로치 나리아.
4: 应当说我来打国庆年前站老君给让了呀马对不起我们懂啊我在家了看见我在我前面老君给给的给我下周有的事让给谢中啊让退军催得来个困难呀国考比你你可以谢我们中啊你那里谈的喂你们这些你们这些你看想让这才不行可见呐让给等给呀明白感谢说你们这些
2: 让等到爹爹一边老君老君能不能送不送这些可是送不送这些民间里啊清查送民间好吧来送民间的人让丢不丢的哟哟哟哟你妈大可怜的赶快可怜的赶紧把你明白给我死的 아야 두소시게 브로스다. 만수 님 보다 가져도.
4: 레스 레스 괜찮으라.
0: 엄지라.
5: 로.
0: 흑수 내가 화래.
5: 흑수라.
0: 어.
5: 내 관이 있어 람상인달. 흑수 흑수. 다시가 긴겨드베.
0: 지지 지지.
5: 아, 다가 두 내가 지려고 초나시야.
0: 레스 지려고 초. 디나 봐 두고르베.
5: 지지 그도 된 당지라.
0: 레스 레스. 도세 남지라. 흑수. 흑수. 씨. 아무라 아자라 키나 상패도 간나소 키나소 까메마소 가르쳐야 돼 흑주 흑주 난다면 누가
6: 괴민도 뭐부디당지 보포지샤
0: 긴지 나 신나 다그럽시고이지 나니
6: 라래 채워다 난자기야로 지엽자 흑주 보기디 라탕도 뭐랑 치료요 말이 아지
0: 但现在继续穷自己的何炅也是要不起给不起过的雷斯阿姆拉乐乐乐雷斯不欢迎了何炅起立耶是贴到底呢笑笑笑笑爸爸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
6: 알아서 커와 루신 그래.
7: 어머, 목에 대쇼다. 니디 차고고디 이제 니 제라. 你们这些对对的，非常得意。
0: 王姐姐，今年给铺了明卡的德基耶。哦，嗯，我在乐中，我是来追图车啥？嗯，其实铺没赢呢，追没当，不赢呢，我还是得有钱的，阿姆啦。
6: 要不多，要不多。
3: 你们这些个米汤，乐中去宁德比铺阿王。 jik din mi yu di ri lep zi. Ni ma zhi xi gi kim le se de me bi zhuwa di. Lek chung men kang ne de ma ta. Ni ma zhi xi ngar gun xin xio ngan lang tang gong qin yi ki xin ge nang cui di le ga shu. Ti dar, ni ma zhi xi gi bie zun lue me che ba di. Qi su, ne gi sun sang li gyu yong dul sa xin din bi meng xin din tu ba chung rong. Lek chung gi sim nang cua gyu mu xik chung. Wen di, 콩키 랑긴 다오 삼시탕 콩키 레가 탕 풍듄러 대외 갑교 지그유
8: 외체 롱친 되카 니마 저시 시바디니 저우 이 잠베 롱년 첩슝 까르모 니엘라 뛰루비 시베 제체 시르송 직수 제바신인 롱친 되카 디나 중크 까르모 니에기 칠레 케바탄 칠리 케제 니마 저시 라기 고즈 캄베제 남 起没起行各月 샴라 롱친德卡티 류니부티센러
3: 제로치동급주급주코니로 제외레기괴고신에 니마지시라 카나지 세스기드웬 롭신러 로직 섭종지방아신 티징 페유 스촨의 인비 롭조 류드탕 무시총시 티몰 콩키 렘잠비 로림 짐르니웨 니식 페유 변종초년 조위 티이시기 콩기 콤비에 띵조 강종 사도르교 티니 론규 예네 메베 샘다 장제기 남가 시시
9: 드시라 기랑우네 로팅이베
0: 일 류저 샘다 제사
9: 기랑그 접자베 루브림 좀 이야기 주시되 기겐치모와 헤벤게 촉진제나디 고급 건부실 하지 노스제 르다나미나 기랑 메시지 롱규 게임이 누구에 머신에 기랑 남자 딘데지 로테야 파유 쳔브데 야만은 산다다 보고 쳔브데라
0: 시 나 콘도 시라 챙기 예 다르이 고급데 진지 심부치기유 이랭아 로브지 짐베 미규디 파유르 팬토베 레그 샤시루이 제장 레게 쇼 락린탕 락린 쇼로 로브준 챤나 마용 민두와 시스 고급 용디 르브잠베 루브림 짐초그리
9: 되시라 급지 강문에 기랑리야 이뮤시라기기
0: 나 표현 신비에 부르지라 그런 게 이미 기야 가르돌
9: 어찌 신비인 바 가려래 나내 신비에 부르지 나도 상물로 중국 신비에 부르지 是吧 년원의 시에는 그런 지레에게 멍시 섭외간라 인지는 항상 야르시도 디가나 그런 긴경사시에 야가의 추어 망고시라 유두 치기엘 슈네 뒤름 낭다 요마지라 게나 로피비네 게나를 차례 낭다 요마지 키라는 신기 신대미는 매개기 사죠 상마 고르달 표현은 신기 사지 강의 지모다 서버 토버 인지 로피에 고든 가려래라
0: 류즈
9: 라
0: 란즈 잡베 루브림 팀 사소나 가봐 주세요
9: 알아
0: 어
9: 나 스촨 로니이
0: 다 그러라 보 나즈 상마 수수 미겔 가신타 수수 퍼유라 가신 유업 장장리 예발하게 차제고비 남판 제네야 류기 칩송 살아 내유지 소뉴유 마이 누무뉴네 루리 제고베 빼다 퍼율로네 퍼유기 거지 대외 제고르다
3: 니므지시라 카나타 섭종 능듀 콩키 아마라 로보르투 철집 내기 총바탕 니므지시라키 롭종러 슈긴 민디베 제도 능미 콩러 내급 상화체 제로 책동 곱지 구주 코숨러 니므지시라 롬주 디네 하살 로페브시
0: 아마라 키랑 구즈시부 꿀레 꾀나야 푸 키랑 치리 제그 파시야 키랑 초두 나 치리 요마시 이니 니에 삼바르 키랑게 풀로 콘르는 그 말이 있음기 키라 대화 쟁기 신감수 깨봐쇼 세치머야 키랑게 풀어 깨봐쇼
10: 암라 착시톱이여봐 랑게 신세시 루부도 척지퍼제 촌두 가게 치는 중민도 발라게 개그 너치사디 미창마 효시 랑승자마스 네가 상황 치송기 암라 촌제 롭지라 신잡시 다심도 마치 让罗连出手吧，我是你是。

0: 엔시 민딘데지 따버지 금대 가르에서나 제자제자 니기 체 여도절라야이나 양시난네 양키구디 슈유자 인디언스 민딘데지 수요하지 숨주베 자와 롭종 치베 걸러야이나 이소 양라 코마초바 하람 메버레 웬디 능구가주 비유폐지 치베 규림난라 이당 우에서 슈제 기구당 협조 정보 나루제라 고급받인데 리베스는 자원이는 말이 금제 가르스나 빈나차샤베이나 이거스엘라 소바 우축스엘라 소바 에마스엘라 소바 다가는 신기 나도 올로스엘라 소바 디급기 일로 소바 통수 참아 민탕 양나 모자르기 튼세월 주바 인장 삼무 십자 당제 나도 이와 치고가 디 개침부 시라리 내 대진 십어 능신 숨주에 자와 롭종 치배 유림 나가야 이이우 다가나신 에오소 중보이나 자외차는 양시부 강시로 고마쳐버딘데 요마리 뒤 대제 치배 유림 나가 이소 슈제 참마 양이 양아 고고우레 더불 문지 체배이네 지그와 마레 공라 변화 우주 에마 올로시바 더부 민테다니 민제 그시에는 오타르기 튼데마 주버지 세상 이와 치과야되기 개침시라리 다이네 아키구 이에 아셰브주 우 아정부 에 아나로 오소기 지엘야 개시 라답다 다나 댄더부 퍼워 샤셰브주 슈카사 슈크더부 사바다 바이드 자라 자르시 소기 자통조 슈바이나 이소디 양라 코고바디에 제주딘데 주요라 알라 이게 빼지 슈바이나 나도 테데급러야 자와르야 셰메딘데 주요레 강민주베 마타루 숨벌라니 에자와 터니 왕도 숨인데 외부 왕도 시루규 뒤기 왕도 니인노 시바더부 숨벌라니 에자와 세상 에디지르야 자르더부 양만한 댄시바더부 양만한 슈크시바더부 다디디 슈드잖아 다두용기 이네리 우이네리 에이네리 오이네리 자외차는 양 기구 협조 제모 나로 강원시로 고구구 요바디 고 캐주지요리 아래체나 양 이디 기구 슈바 잠기 치다당 디다니기 체임베 쳐버진데 요마데 성기 나도 니데급러야 니데급기 체 나키구 니지발라 다가는 신기 테다시에베 급기 니치리야 응원 다키구 디스엘 소바 나도 요르발라 동수 창말러야 양키구 슈요레데 디니니 치다탄 디다니기 체드베스나 체마르발라 체장 인데시바디 나도 터진 송스모 능신 치다 제자 니기 두미리 제자 기구 슈베 체현다 요르데 치다 제자 니르야 인디언스 러버디니 나레 체바이나 통마 인디언시바디나 지민지 치다르 수웨 남바지 요르라 치다 양기 기구 자웨 체디 치다 제자 니기 겁라야 망부 중어레 숨내니 치디 니기 민투 인디언시 용수 두바 용수 켜버리 제장 금제 태다라 뜨네 치다디다 니기 민러야이나 인디언시 수어지리 또나 인디언시 바디 치다니 당 지다니기 두민라 코아인라 르장 코구리 성우도 인디언시 발라야 치다기 낭시 니유바 콩세기 댄디언티다 시에베 규림낭라이나 코토버지리 샴랑에 인디언시에벌레 치다기 낭세 당보 디제골이야 있는 고두제 모두 슈구인
1: 생계 남부초 공감상 당대케 남초의 신심바티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배계 롱진기 롱진 롭치 레첸시 레전딩낭 편종 럽다 체면 개겐 침무와 치린 도지 라니 표기엔 다주의 리비에 골라 치린 난시 유비에 세나 엽쇼
0: 당보 Jeta xieba. Jeta xieba xieba ya chita ki nangsi ngwe su ngwo zhe ma che gu kong la ngen la ya yin na nga zo jeta xieba

0: ཁྱི ཁྱི ཁྱི ཁྱི ngazu shamla lobjong chege nangdu kajig nangla yore ngazu tujung geje nangdin de shie gor bala ngal lobjong chigi yose de shie gor bala ngal lobjong chigi yue kage din de ji kesi ngazu yigdo la ya bob yin na ngal lobjong chigi yue yangme na ngal lobjong chigi yue je ba dob chung gor bala che zang di ge ge ga ya de ja ki gu ji zu gor la gaya da yao ki gu ji di di de che de be sna di de che de ona de wa de ma khona de be sna di ka ki gaya de yao ki gu ji di tu tan da wa se wa ju bo ji de ba la din de song zang nge te jin shu bu nan xin di de che yi na de wa de ma khona yi be qiao gu ma le gum ze ka de sna di de che tu xian de ma la ju bo yang yo de shu ge tan da di ne ga di din de ji di de xi be ko de 过了呀，俺从我这顶这就学着，想了直接过去南端，我说俺从罗布中学过来了。这个写不啷，其他个南生你嘞，你不得看着嘞是那，唐不多点吧？唐家话写几趟，你把几把写不写几个？其他南生你早晚能给过端点路点不呢？你我呢写过要的。 唐伯俺都多点吧他们叫我写别个了呀他们早晚弄了呀人家就送不得今就一个就不拉一趟吞路的洗车你洗车这个你洗点不得这个你不得了这把卡这个弄了呀那多点吧是送下这把卡这个弄了呀那他们叫我是写下明天你 康给恰呢说不赢呢没这个早晚你呢要么的这刚你不的这刚你别他妈的你是恰是别给这些列不的第一个给你是恰是别的卡的写不得是那你唐的是干把七个一是别吞大的这张给的的我呢文字一是切不赢呢 탐자외 튼다디 슈치르 댐바데 제장 탐자와스 쇼바이네 머두가 요마데 카지기나나 야이나 도르댐바스 시에바데 도르댐바 인테 진주 이게 주불라 이탕 튜누 디탕 디시 레스 시에게 인시바디 지 남바 지 줄룩지 지강니부디 토네 구주 유자 얘네 나도 도르댐바스 시에네 메초가 메바지레 제장 多点吧唐家康荣西虽不一年是刚定了名定的是大为呢没这个要买的生个多点别个了呀早了今就一个就不拉一趟吞路的是差是刚你点吧的今就一个就不拉西边拉起多了拉的看着点吧的呗是呢鱼点吧的鱼的肯定是点吧的呗是呢你肯定就了苦苦过要的是呢
1: 今就一个就不康荣西，结束修改闽南啦，是呗？听大弟的，你来雨点不一呢？对了呀，假设叫的话了，我们这七十余的可给考过来是呢？今就一个就不康西，结束修改闽籍了，考过过的。今就一个就不康荣西，结束修改闽南啦。这个你吧，一趟吞路。 디시차 이시바디 양기 기구들로 시에버리
0: 세브라지 슈브나 기구 슈베 남이체 세즈레 기구 슈베 남이체 남타 치다 툰베 루 치다 조에 추 치다 조에 둘루 디 대탕 디탕 디시 레스 땜바치기 인송으로 와 제자 진주 이거 주불라 이 당 튜누 니시 차 시바디 니네 담제제 치매급러야 치달 튜발 조에 추디 예신 차외고네 시주유 집에 튼디 지강디 땜바르 제바디 샴느야이나 니바 개발 시에바 개발 시에베 급제 자와르야이나 딘데 숨버디 당부니라 당부튼 숨어주라 자당자 듬버니라 듬버띠 항만 남라 자자와 대다 이잘 드레사스 지강딘데지 科学지금은에 제제급기 개발시에베 된디게 나둘라 대낭바데 지강당보 당분이라 당부투세 디급기 지강당분낭 주구에 타마타메 투시두과라 디투인디 지강당부 타마자제 와기 지강 시부 창매탈 슈관 튼라 토베 민지레 세브라지 슈브나 튼디 뉴기 지강 시부 메레오레라 튼라 토베 라지레 지강 당부 탈 자고베 내가 당 금제야 와기 지강 소소라 튼라 토베디 시에시에 당 오저 용예기 치도 튼디 지강 당부 탈 자와레 튜디 영이 가르 튜버베 영이 가르 미 튜버베 샴데 녜 얼롱 무튜제 모두 슈초그레 깡바 당부 당이버 숨바 소기 소수급로 중외 당부 니라 당부 튜숭으로 봐 디급기 당부시 두가라 당부 당이버 세게 당부 니라 세게 당부 당이버 디 디크게 코그로 해서나 진주로 코와레 진주로 컨데스 코와레스나 민시 이기레 진주기 이기 주 용주기 구름 차바 주발라 무망아도 민시 이기레 진주 이기 주 용의 추시에베 겁라 충의 구름 주발라 오 구름 딜라 코와레 구름 딜라 코와이나 구름 디 컨데레스나 강아 타나 파마 라라 사남 진죽 주스 송두전에 구름 오타 다가랑데 디이나 디급기 당보탕 니버디 코바 코구레스나 진죽이 당보탕 진죽이 니버라 코구구 요아래 디 코구구 요나 당보 니버디 가레스나 가탕 아니 르발라 진죽이 이거 당보 가탕 니버 아니 제수 슈베 민남라 당보 진주기 당보 간이 자와디 툰바레 송바레 시강이베 갑라야 숨아 줄라 갸탕자 숨아 주 참말로 진주로 코고고요아레 진주기 숨바디 카레스나 다레 나바디 카레스나 바레 주바디 카레스나 사레 숨아 주 제수 슈베 민남라 디데체 kya jawa di tumba re sungba re. Dumba ni la dumba teye sege. Dumba di ni jinju gu dumba ayi re. Jinju gu dumba ayi jesu shupe ming nam la jinju gu dumba ayi jawa ni di tumba re sungba re. Langma nam la kya jawa shibe langma di ni kondu ngosu tenbe ngosu tenbe di ge pibe langma di karese na na ma ra la dige de dige shibu di kondo ngosu tenbe jinju yigi dige gi nangne yang na ngosu tenbe jinju yigi jubu kanung shik jesu shubga ming dige gi nangne na ma ra dige shi di du me zang tangma di kogu se yu diye dide lama namla teni kya jawa nye di na tumbare sungbare ge kende desu na 진주이기주부 강릉시길래 제수슈베 민디라 당부튼 갸자와디튼 둠버튼 갸자와디튼버데 숭버르와라 제상 와게 당부니라 당부튼시베 당부탕 숭어주라 갸탕자시

0: 야 둠바니라 둠바 시베 둠바 항만남라 캬자와 시베 캬디게게 가르세와르베 가르모바 체베 가르세셰 체베르베스나 진주기 이기 테다 강로 예수 슈베 민 테다기 탈 남이체 강타 강자와 투민티 무슨 대낭마데 제자 당보 캬 둠바 캬시바디 지대체기 지금 문제 치고가래 언데 지대체이바 강웅시 단다 무슨 튼디 용수 대마차바데 디 가래 때마다 베스나 강과 타마디 때마다 대다 이자 드웨사 숨보시 대다 이자 드웨사 시베 대디 가래 콜베스나 턴이 대마차바데 디 당분이라 당무튜 숨어줄라 짜탕자 등번이라 등번대 상만남아 자자와디 투버레 세게 죽이유바 자자 등바 당보세 대다 코아데 니갑도 중에 다시 두가라 다디라 나도 능구응진탕 대시에 집에 유림나라 야인나 다디라 옛나 니틱 쓰기르바라 강단아 니 옌지글라 코아르발라 제가 니엔라 코아 인데 시버 크게 코고레스나 당분이라 당부 튼베 당보 가탕 숨어줄라 짜탕 자외 짜탕 둠번이라 둠버 자외 아탕 상만남아 캬자외 캬주발라 오 대다라 코아레 제가 티타 이자르스 데니 샴데 가서 숨어서나 아키 이 공도 댐베 자 대다라 야이나 양시나네 치다 기구디 자르스 디숭바레 기구 자베 다 타메 제보 기구 자네 가를 두부를 베스나 가 기구 기 가에다 자 기구 기 아 기구 이 가에다 자 기구 기 시베 제제체 시디 두바 댐바레 지강 타마디 대다 이자 조세스 두가라 디 가르세셰 체버르 베스나 공도 두베 제제체 대다기 튼 강댐베 추디 나돌라 라드타 세세 나와데 또 가다스나 민탕미 민탕 칙소기 퍼듀즈 자제 너지 저와디 세월 체바시베 튼다디데 타마타마데 사지 중버데 사디 튼다 가르댐을 베스나 다 사디 튜중한도 엔데 사답다 다등모 데세라 소바 양면나 사콩셀 소바 내콩셀 소바 어디 사디 딜코아레 제장 가르시고레 저와댐베 데 저와댐베 사콩 튼다 디시에브레 제장 사디 튼신 댐바 머인바 조인의 가르스나 지베 튼 댐바 주베 데 궁도 사콩 인자 드웨사시 시에버리 자와라야이나 당부니라 당부투 숨어주라 짜탕자 둠바니라 둠바떼 하마나마 캬자와 대다 이자 드웨사 시에버디 초두제 슈버이나 안조라야 초숨시지기 차네 된다크시지 세시체버리 당부디 가드 세시에 체버드베스나 디제체기 룹당디 시에버리 니바디 가드 세시에 체버드베스나 디제체디다 진주 강탕 강기지라 디제체 강탕 강자외 추 룰루 양만나 세버라지 시에버리나 자조르 치루디 안조라 세시에 체버리 tunda suma di ngang tula sese karchebre sena jewe sa sidi zane dide che ngabu tida ge tun kang denbe tsu di ngang tula sese chebre
1: ngani tuko yunken chichakba bimdi gi yin
2: ngani tuko oge chichakba tsiri sanru yin
1: tukze gi sukul nye la digi kimchang kator dong
2: tukze gi pama pinchi la dunge denne maung la rewa neba kyo
3: zidu denbe pinchong nga tsiri payo yin
4: Tuk-sam-sam-gur, Tuk-jek-nö-tum-a-ju.
5: 君主起亚记

0: 신금인도 니에 딱 봤어 그유 개치가 말이
1: 오지바라 튀치 유배 면치비는 偏于马天不马塞 面具起来的退休情节 미수시대타了 뇌교수지다
2: 매기 평류 투가 세볼세볼래 퇴수의 유배 수매 취미소
3: 바라 세니랍제 김다촌드리샤 바라 기란핀 지그시베
4: 야 엄드가 소래 바라 드릴래가 조유 따라 아무나니 보쥬
5: 바라 드릴래 기가리 지라게 나 점사가 지나 아
6: 아지 바라 조롱화래 레게 사야 호름도 이래 아무나 없이 온거
4: 야야 쇼게 쇼게 세노 쇼게 쉬 아야
7: 바라 바라 언제 지시디 근제 쓰그래
4: 아지다 보모 바라 대보로 더 그만두고 랑파스 때 주다 온거 주주주 아무나 계지 지시 꾸치꾸치
7: 바라 게나 딱봐야 하는 그민도
8: 不住了，大勇且愿你，怕么你给，我愿意。啊，去去去，大太下那不去尝试就不听的吧。
9: 金竹顶水了，松子许你，一人便便，靠拢我西气。金竹顶家给西恰顶。
4: 呀，伯母，大脚不赢，大脚不，我在哪里同学呢？俺那老板都没着。
9: 가봐이네,俺们这的吃了这个嘛的，俺那养俺这是了这场的，人就肯定是那边人干的哇，也不么当这不应当。
7: 爸啦，么这东家现在看哪个？
9: 哦，不么，大等下，那不是常么算账？俺那南宫了，其他西面同桌，么这有了你也胳膊有的，等等爸啦给，当家学子学子学子，看住肯定不就个有的，对面养啥子嘛鸡巴姐姐，其他西面子呢，俺也别啥不知道。
7: 真真阴不的。
9: 巴拉，老将不拔下。我不摸，这哪有么的？年纪薄了，摸了困难做。老干子，人家都不要么的。这趟的困难做真住了，就俺这张没丢，俺做小将钱呢，俺那干过从俺们这拿的，但是用个的。
7: 巴拉，你还好，你放那的，我那可你嘞。巴拉，其他人心给，看了我上不顶着头不消。
10: 阿弟那屋里也可说的，我当个就是那屋里，车忙修给你做，哪能我能下下给你哥哥的？三轮车不是硬些，你这用不了，他不要你。巴拉，
9: 兄弟，你别呀，大大。哦，别了，阿家让我别查，今天看了几下，看俺们这样对。
10: 是叫我帮我做。
9: 老公，爸爸，你们说劝你们把毛巾扔了，嘴偏了，让一擦嘛，你敢说个的吧？
10: 对的，让，
9: 就我认不得哇，让，就我了，等到让婆婆进的哇，俺可是今年最近拉不赢了，俺那没几个年都没得，没几个年都没得，俺那请教了吧，可得要得，对的，让，对的，对，六六周今年没忙不，等人都请他忙不，等人都，俺请教了吧，该接的是做该接的，让什么过的？
10: 对，就你不请教了，多几个？
9: 你出去拉不赢了，别啥个的。
7: 俺那做长毛出去进去的，一年要电价了，一三那么多。
9: 他不是，俺就。他我呢，啥子嘛鸡巴年干多哇？咱都没让去帮我接不下去。帮我拉些嘛中哇？
7: 哦，这罢了。他给听见两个钱了。
9: 是的，伯母。他等下俺做去做帮助，家婆娃打福建桌油账。俺那老母亲春哥，你这人，钱忙都钱忙桌油的。
11: 这张人质承诺的，零年演技堂，店长给送给他，担保写着。嗯。欧阳，他帮我让店长啊，路边交收。那你给看了你不接啊？
12: 巴拉贴啊，拜拜。
11: 路边要不接下了。你说的全部都是个名，能力不出的小娃子啦。卡罗维奇平真正的名，卡罗瓦茨，能不可能让我贴上方面，让先给解锁了，给你一个数。

0: kikung sabara jyojong chekyu metangwara mide zhongkyu chokata nyamdu jyojong jiksu yunjie mibara tuyoku cangdu tangyu. Kola shibiyu midab rinnyu jyojong chungku shiba tuyumbata zemlingi midab rinnyu nyamle jiksu zu gyu chungku tuyende zhongkyu gigabkata nyamdu midab rinnyu ki kola shibiyu jyojong te chongmang nyamgyongda goyi nyamgyu topgyuru gudi tangyu. Nidong sumji songa lu, gigab ki rangdin liki mikse kibra chepata. Kunmin gengwe namarang singi tepsa zoosin, zhungu ni, kola shibu namshi da, junggam jugyong na huda nga shuyu. Geji dumji kangzu gyu chungu dunpata zi, talu dawa nga bara, geji sotun zuishi tongma te likchub denbe nga takju chepata. Zhungu chodi zuishi takju lamsu sadu che de, geji dumji kakungi lamsu tongja nuide nga sabyu. Doshi gi dunchu gi lamu sebara chi. Nyamlegi zidu denbe zhungyur du. Tianjinne bishikai ge para, zhungyu mutu, shanghai nyamle jikzu cuibe geji jizo da nyamdu, choma rinlu ki taja tunburu tingwata. Zhungyu jujung la dinne, kola shibu jujung la tunjin jarde, lagdang zhine miriki le wang jikdun da, shibe yar tunki wedong chobe dunjung dugyurri.
1: Digle kune biwe ne cu, long zinki chao gui zhunga beshi, rangge ki, Tatsam gyu ki gyalam shardong tang byu se torodong we yurgoy la gudidane. Tatsam gyu ki gyalam nyichi gu tang gyalam sumsumji. Tsu gyu ki gyalam nyingi gyeje gyalam amatida kyun yongne jitu chine lumti kyechen shikdu gyumashi. Long zin ki chao gui zhuang beshi. Rangge ki Tatsam gyu ki gyalam nyichi gu tang gyalam sumsumji. Tsu gyu ki gyalam nyingi gyeje gyalam ki lumti amusum. Chuo yongne, jiao dong tuba jiu gyu mata. Gyalam sumbu jiu tiu jie bie qi, ji ring qi, ji li ni zhi dun dong lak zam si mata. Ti ni, si kuo le ting ma tao gor ki, sum zhi ni ta zung yu bishi. Jim jun kin zhi bu, chuk du chao gu si si zhao xuan ba, wu zhi hua yi. Ta zam guo ruo ta, giao zu xiang bie zhu lam ni. Lam ti kie qin ti, qi ngu hu jim jun nu bar, chuk dong gyab qi shi, ji sum shi. Kuang ki, Kang ti, ting ye to gyu ta, tsu gyu zhung lam so so neba ta. Mang chi wa, lam ju konar ma do mebe nambar gyun do da ne. Lam ti yong ki, gam lam gao gu gyan lak zam ta. Gyo yong tsu gyu ki, chu gu zo ju tu chi ne. To gyu ta tsu gyu ki lam chi ti. Cho gyang be zhung ni ne. Kur gyu cha ge par, rin par zhung wa ta. To gyu ta tsu gyu sa kwa, tun zhu long a kwan bi chu chi. Jim ju ki, par zi chin bu si ju yu, ji sung bu si. Lam ti kye chin ti ni, rang ge ki chal gu ta zu zhun che bie. Zhu lam rik si chui ki, to gu ta zu gu ta zang bui gu ki zhu lam ki chu ju zo yin ba ta. Zhu lam xin da ta pion su di yur che ni, tu mong to bu tu kong bi ki jim zhu mong si dian tu da yu bu si. Jim zhu gin jin bu, ge lam sum chui ki ri ge co ge ki lam tong bu zo ne to yu nyur xiao tong tu bu che ni. Lam ti kye chin ti jin yong ki byu se tor di rin bo la tu ji tu gu di dong yu ta. Ngoi ba jian ne, long zin chao gui zhunga bie shi, zu zhun ta yur gui jie bie lam zi, ji li dun do shi bie lak zam sing yu ta. Zu zhun ta yur gui ti ma jo gor tong chur sum do dun ge lak zam dong yu mu shi. Ge ke ki zir sui rik zi, gun tu jim zhu sar tu di ne, bi jing jim zhu lop chi, bi jing chok du jim zhu kong bi shim zhu kang ki shim zhu ba, li hong chang ki. Lam ti kye chin ti zhun bie qi, rang ge ki ta zam ta, xir gu cu gu, chong yir kyu zo ki cu gu jie, jiu tiu qi bie, gak zi zhu lam tu yur gu shi, ji sung bu shi. Kuang ki, tiar rin le yu gor ki zhu lam ki nyu ba ta, kye ju ngom dian yu, wen yang ti ni, tiong gong sar bi ki zhu lam qi gen la, ta zam dian li ta, ta zam dian dong ki zhu lam qi gen shi, tiong le kong bi ta, qiu dong nang jing ki nyo zong ti, nyu ba ha jang qi bu tiong gu yu. Xie yang, zhung gyur, nyin gyub ki xe ta, to sung gore yin, ngu so nyur ge jie qi bie, ci so ki zhu lam tu gyur gyu shi. Lam ti kye qin ti to tu, ta zam gao gu ta tor ne ba, mang bu qi zhi tu qe ba ta, so jim ki ma ne ti wei mar qi ne. Nye zui nu shu ta, ma zi nyo so qi gu, qi yao tu zhu gyur, gu qi tu gyu shi, tu nyin di to ni xie bi yin na, ti ni, tup ju ki zhu lam ta, chuk du ki zhu lam qi gyan shi, ji sung bu shi.
0: Diga li gu nian bie bie ni zu, nian xie kong, ye ge men ju gen ju ju gi. Ne li la xing nian men lin ju bie bie shi sum ca le gu yi cuk zhong ka gui chu shi da. La zai ci si kip zha che de, ye ge rin ba ne si lim ki ne li se bu su yu. 계급 초된 대단 운행기 긴급에 모두 넘어라 신나 시림기 내리 땡기 체배지 면주 견주기 서구 능구기 진부 민접에 면주 레공기 내시 직종라 민진 직종 주주 진동락다르 체대 면주 견주기 시림라 갑교로 체슈 나르베 체로 동왔다 네바 응원라 시림도 면주 체바라 조바라 치든 체대 림이 면주 넘로 주바라 나르베 괴디 동교시 시림기 내리 시바니 차진다 튐베 진부 니버다 대면기 면주 레공수 면주 체바라야 참시 면주 락제 창추바 시림도 당린 체베 뉴버 댐베 균동기 내다 튐망웨니 대신 종례 카직 제라 세르신 탱디 내리라 신네 메린 쯔베 버시 숨차 레고기 조종 카고기 주시나 시림기 내리라 내리 직종라 메린 직종 쯔교 카세스바데 제교 자교 크직이나 시림기 내리 대 림버 면접에 면주 레공수 Menjin zhuibe cixi jikzung la dara cha gyu yinbata. Teto ne menjiu genju ki, menjii zhuidang la gyur juu cheba gyu, shirim la gyab gyur ngarwe cheba cha gyu cun yu. Gyegab chudin dita ulen ki, shirim si sitan xunpa chengka yi. Zheyu chetab ki, shirim menjiu chudin li gung ki, shirim neri ki likjara mikde cuisip che shu cheru dung wata, menjiu nyuba cheru dung gyuru guima tibri yu bata, konggan dunbu gone, rimyi menjiu tundo du kyu bara gudi dung gyur reche ju yu. 첸가이 산에가기 계급기 협자체비 시림기 내리 제시를 송대 산에디게 통의다 송지기 산에기 시림기 내리 록등아 땡기치구 만주 면주 초딩기 멍시 땡도 동교 라더리 야부체디 시림기 첸가다 견된 첸가 죽준라 꾸디 교고 동왔다 대중수 남장다 멍의 알레 망와지 시림기 면두 민나 소종다 종달 태라 동와라 준인 체주 인시 주유 Tengdi barsi sumca lego kina chokchung kagyu gune chushi chokchung kagyu ngarbe shibza jendu kyoriyu. Tenang neshi chokchung dara merin zhubi chudu dibe chokchung shibja gubchuk honi para mandu chimbata. Te barsi ninsa lego ki chushi chokchung le chokchung geju kyesum mandu chimbata. Shibja chokchung chokje sumju sopsi ne gege nishu zenga para mandu chinyu. Beijing chonggir menju genju juki juzhang shunba yenbing ki. 속중카교 티베 10주 체바티 내시다 면주 제다 면접에 내바 나르베 망와지 속중 찍기 난 도규 미바 춘지 휴바다 체업지도 버시사베 난기 속중카교기 락제사 뚜려야 갑교 체교 나르베 카세수 유지 주유 옌빈키 버시 숨차 레고기 추 샥주 주미 잠디 속중식 주유 주미 샥주기 케주니 락제기 가제 토바다 세준교 제진고야 중 토바 미쇼기 마네간 뚜제기 중 토바인 소중 로스 주부팅 사드르 갑주르 치베테 갑주 세부식 된 유지 주유
1: 디글레 코네 비웨네스 랑게니 코르시부 작더 세주 계급 지수 임타 최소를 딘세 토비기 없이 천십 소비 계지토 딤가오의 작더 기지 누징아 비주 지비 디월락제 키 강내레 팅탕포르 주요타 코르시부 딤가오의 작더 두교로 소동레르 치슈 다오구베 치지니 류주지니 십지르 제린 접시 딤가오에 작디르 시브니 균덴키 디르가 딤탑라 디니 작디르타 레제니 뉴덴하 이지 지가오타 뷰티 작디르 야부 튀미 토비에 뒤메 디르셀라 쓰고 유브시 균덴키 디르팀추 치르푸비 뷰체 하장신비에 디르니캬 딤가오에 작디르 기 콩수 도 유브타 원체 망치와 비미 니로 지니 뷰주진타 하장 마부 유브시 디르가 티지타 디르딤 니그루 티시 비주치 제 토르 동치 중국 세지카 규짐 내지 심주 소이 천십 초비 수균키 듀규 소동 락제 주시 체가레 게네 디르드 지도 듀규 소동키 튜츠 뇽지 십상병아 듀규 소동 락제 서바 차상시 듀바타 티 작듀체 겨주지 마도 미비 작디르 니그루 주지 제베치 조규 뷰체 겨주 주주 립시 옌신비 작디르 뷰리 튼투 유시 중국 세지카 규짐 내자 심주 소이 심주바 주싱산키 랑제디 티 네밍 지규르 내튜 타주토바디 작딘난키 듀시 메베 디르가 장마 듀지 젠키 디카르교로타 튜송수 소동기 만네 지무로 다유바타 딘가위 작딘르 기지 지균치외 소레츠 집상부용하 비주토부유 지주부시 랑제 티르징니 코르시부 딤가오에 작데르키 규남젠키 듀규르 소도 남장 치슈 탈루 다오탕포르 튠기 치우수부타 작데르투 규르체 갸주 굽주컵 게스마타 케니 운수 노포르 규르토부시 안강 딜레 튠콩 피치 안상 체유공시 지급 진열 范西杰以 ngzu namjang thi nyu thu thun por che le lim ni lo dar pyu li jang dir tun chi ni gi ni shu thun gi to ba tha thun le ji ta ta ko chu ji ta shi bu di ja ta de ning thi di yu ki ni ba ha jang chi bu thun gi shi ji ju yu shi
0: di ge le gu ne be be ni chu sa du ge bra che be zhong gu cheng xi thun le kong be ni shu xi ba le ngun ba da ni dong ni shu zeng lo ro rang ge ji cheng xi thun le ki xi gu go ru thung ju ru chi chu de dun dong ge ge sim ba da de du chung bu le ge ji jung de cheng jung dun pa ri gu 你懂你说这种旅到我街边爬的借用苏人之前呢不再特别成绩错吃中你的臭东西准备的成绩几捧在的屁屁七东街的中了给予天你懂你说这种旅到我送不得多呢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 다 기생 치바라 최든 차교리 롱아전지 차교 중앙 배링 미드 링류지 정시를 띤세 균두 토르 침바티 정시 튜네 공비 조교로 파동 사바식 되유 중국 제지 정시 침의 튜네 점소기 융의소 길에 민용화 시기 나르베 링류 띤바다 냠린 정신기 나레 치베 튜제 제순기 튜제 키르바다 정의 디다니 답디베고네 추미 쟁음바식 되네 민바라 대조기 답디베 괴단레레자 주민 촉두 뉴바라 추감 냄부 체유 증규 난구디 제베 응어제 리무다 직제 캬쇼 아숑 위마체 소세 님구 촘디 진부시이 데모바라 사정악딤다 유조로 계주제 규림시부 첸덴 젠기 주민 섭수코든 체유 민가라 주민 교주 개공대 총례 점기 마체 던도 만주의 개공수 교주 망부 체신유 중국 제지 정시 침묘 튜네 점소토 태행당보로 점든 체배 AI 감수 추미 숙된 추미 감수 개공기 기전 레바라 응유 다른 중국 제지 정시 침묘 튜네 점소토 다와 개배 체 숨주 님파라 균등아 비주 임받다 점소진 튜제 사르바카 둔줄 하점 겹자 제규 마세 레리 베리 치고 태행이슈 저주 비데 튜네 냠레 기띠부 튜네 정진라 제다 튜네 냠지 딩섭 용교로 그디 동교지
1: 第六年比为年次让给其密特平日期你只常用期采取规矩时期罗年呢得不动差帕罗塔罗年前期超过中国别时金律朝玩马就国同学了这些求组吧采取所着他给团金律军控组织要素是不是城市三十六年半让给其你只常用期采取时期同学了正合给来给予不是 장크디니 항상 급식시 니도 섭취료로고르 통주르갸참네 승급해부터 로니게튜스나 덥동차 파르유시 세슈고주치세 루포르토 파르오디니 비유치미 전주 초용리 용수침배시 리지능구기미니 민알 고르시부 비유치미 전주 자차우슈타 신보르 조교슈기 튜삼소리부터 중구 비유치무 고르시부 듀제기 뿡카나네 유시 전주기 강내가 비입기 직도 경분에 인류 규제타 중함 조경 지배 총용기 전도라 균도 침시 지딤시 니지 청용기 직주 규제 지세 동조로 증압기 선분에 고주 덥주 마당을 팔 티내 고르 동조로 치시이 마주 치시되부터 철구기 로추타 튜레규 튜유라 초감 지배 전도시 고소시 딩레 코네 비외네 츠 설구비 니찰 계급 누구 처분에 지도 중화신의 서천 아월 내비 전민토키 추라 토슈 당부디 계종 계문우주 송장코 추슈 노칸키 듀틴 당부 추센 송창마 로동 소부시 서천 아콩소 내비 송장코 추슈 노칸니 계급기 누구 레저 존내 인신 추라기 토세라 미 송규중의 유진 디니 딩기 전민토키 추라 토슈 앙당부시 로칸키 지 로든 추고니 로든체 千瓦치 니게스부터 균 추고 경비 凶세 千瓦치 응급주의비 추고 로든 추세시 즉조체부터 추수키 지 추송체 미겨방 좁시마 동중 쓰고스부터 디니 계종 계몽의주 뛰규토 추로 응고타 로든 추튼쿵 구지제키 뉴부직조대비 순지정신키 니진키 레드식시 탈류 다오추발 出现同门年落东组不谈组织错别成都塔重庆边州的规矩出现透围客陆剧给林给规矿谈不明年 到我年呢，出生送场面老东做不谈，用些钱呢，唐藏出了东啊同学了东啊东做不谈，四川新建他提醒成都他重庆变做了亏去，要求人去陆续建立给门市点头大约不是。洛杉矶出生成为了洛东组别级洛日儿强用托洛东在千万度同居了就停留三十年洛达尔面具起给什么洛杉矶做了千万度同居了出去之处能托不他给容给梦回去不具体去天空秋天皮具给列去云听啊记住这个模式
0: 第一个雷公呢被别人出年下的中华民马集团结构及美丽团结也团个别集中拉链特征打了把的中华美丽集团操办都市电波的强化明年噶尔达的预计陆军人员通过恶端的特别军人美丽卡巴的直接成为团员四周节车级中共都总委的总民马思想起组织起把的总人员龙正认真的预估的去噶尔达重点等位的重点民马思想起主编库鲁贝明年噶达的预计人员陆军军人空白及熊美村的都从噶达的充电头操办的熊美村的路毕竟落进的四川落进中国培育的新旧的呢浙江革命落进中文行进基础成立刊平均美丽落进四川美丽落林所行进其南的落进的成立新旧的价格美丽的国的培育的国美丽成都这部所提供所别日记开发作业点真学不得三年让给人类的陆军的日记开发的我们人类学校的军人吧培植社会的生育的研究的给社会不所推着民的家庭咱们学育明年噶达的月了明年人类的电话识别成年电信那我们呢三年铁路本土美丽派的平均作用的别的年这届级别陆军的那许忙不解决于了美丽派的团结起十三组织的人类的从来及热气色美丽忙不喜对年内气色三年形势熊美村的托日记开发出让水通对的新旧的中介西之松明年噶达的月季月中年高吧的陆军军人话那许批送错吧美丽团结起别尊人心点吧从对其实际开进引发起了民间松懈的顶脚抗力难语。日记开办多西促进他促进民的用，噶达的充电及陆军人员员嘛相对看到具体。三年陆军配件及军人啦，军人习着难话的，加几个些差别，噶达的几个人别能学，噶达的那种，噶达的语气，我们人员学校的写吧的，谈个马建去吧，新贵老子，阿吉他们对个的说，有助提个天就点别人员学校的。人类就在过了永远是独行其不得我们人类学校给军人民来讲永远呢人类军人给你最我的切有人类给建筑各大的有一个美丽忙不着用的别的娘这些给陆军军人的人类有过了娘这些空白的陆军虚伪了松用各大的军别各自独立说到了明年各大的有一个陆军人类过了松林十几这边毛白美丽团结的人类有过了空白所去贴了各地的偏见哪能没法吞咽。总觉得都总给日记开办日最做的明年噶达的有一个美丽作用的人类别的一个表达立法的准确的人类那点呢总用一个编剧的基础表达眼空白作文了各地东就是。
1: 新的年间公司送给年终书刊人情问题来谈导游专业李森经过那天到这里来时。妹妹大姐去俺就老爸了出地级。
2: 妹妹不姐去俺就老爸了出地级。
1: 出出地级去俺就出去两把去。
2: 差不多有别之注意母亲一心思两把去。
1: 妹姐去这样是江浙切磋。
2: 娘做人的这碗里恩济点点养成习题。
1: 所出康习题语体敏感用我去。
2: 美丽卡给经济也给党推梦图片的中华美丽给所在内色党都秀内色热望内色建议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지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1: 생글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첸 슈구힌 텐디 레첸 키 낭튜엔 존니 시진핑 키 이집기 중통 사이시타 트메나 외고스타 시진핑타 펑리 유엔 남니키 이집